천근 만근이었던 피로감이 가을 하늘 위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처럼 가벼워지셨나요? 그게 바로 또 휴식의 힘이죠. 쉬고 나오면 피로의 무게가 감량돼서 마음까지 가뿐해지는데요. 또 너무 열심히 놀고 즐기다 보면 연휴 후유증도 덤으로 따라오기도 하겠죠. 10월의 황금 연휴를 보내고 맞이한 화요일, 우리 몸과 마음도 황금빛 휴식으로 가벼워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10월 6일 황금 연휴를 보내고 나온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Whole and Oats, You Make My Dreams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살라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보내고 나오니까 오늘이 화요일인가? 왠지 월요일 같은 그런 기분 드시나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잘 쉬고 나오셨나요? 혹시 연휴 마지막 날 아쉬워서 밤늦게까지 안 자다가 오늘 몸이 더 무겁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푹 자고 개운하게 오늘을 맞으셨는지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싶으실 텐데요. 달력을 한 번 더 보시면 또 다가오는 금요일이 한글날이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

0: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은빛 창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아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도종환 시인의 단풍이 물드는 날이었는데요. 짧은 시지만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맘때면 나무의 아름다움이 만들어내는 그 욕심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절정의 아름다움으로 불타는 단풍. 그때 깔고 온 빛깔을 만나려면 뭔가를 더 채우고 치장해야 할 것 같지만 시인은 반대로 말하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에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고요.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삶의 전부였던 것을 다 비워내고 아낌없이 버리기로 작심하면서부터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생의 절정에 선다는 거죠. 시 속에 등장하는 방아착, 다소 낯선 단어. 자신을 내려놓음에서 그 아름다운 생의 절정인 단풍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아래 하자가 들어가는데 하심, 마음을 낮추고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아름답고 고고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바야흐로 단풍철입니다.

플리트우드 맥 Don't Stop.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채울 수 있다고 텅 빈 충만이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목표에 다가가려고 채우고 채우다가 오히려 부족하다는 결핍만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단풍철을 보면서 정작 나무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생의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자기 생의 전부였던 그것을 기꺼이 다 버리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타오릅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요즘 마음속에 내가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가요? 한번 내려놓아 볼까요? 위로만 치닫는 상심이 아니라 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풍철에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되네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마음으로 와닿는 구절들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글도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1935님이 신청하셨네요.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푸른 하늘, 푸른 하늘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5815님이 신청하셨네요. 윤현선 얼굴, 7277님이 신청하신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듣고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김홍신 작가의 에세이 인생 견문록 중에

서 전해드립니다. 보다 가까이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흔들어져야 가는 구형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전지만 넣으면 몇 년이고 저절로 가는 신형이 아니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옛 추억이 제 손목에 있는 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흔들어지지 않으면 시계는 멈춥니다. 인생도 그런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어주고 남도 흔들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함께 흔들리며 인생길 신나게 걸으면 좋겠습니다. 자박자박 한눈도 팔면서 말입니다. 나이 들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가장 귀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겠는지 후회스럽다. 그래서 요즘은 제자들에게 신혼 3년간은 싸우면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남은 50년은 장난치듯이 재밌게 살아라 라고 한다. 비상금을 감출 때는 미리 봉투에 당신만을 사랑해 필요할 때 쓰요 라고 써두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살아있는 동안 재미있게 살자고 다짐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 하나만 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참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으니 이 생에서 풀고 가라는 뜻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봄이 아름다운 것은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이고 인생이 향기로운 것은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비틀즈 When I'm 64, 폴 사이먼의 엘콘도 파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김홍신 작가의 에세이 인생 견문록 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공간 가는 내용이 참 많지 않나요? 작가는 흔들어져야 가는 구형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건전지만 넣으면 몇 년이고 저절로 가는 신형이 아니어서 불편하죠. 그런데 옛 추억이 손목에 있는 듯해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제때 건전지도 갈아줘야 되고 흔들어지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그 옛날 시계를 보면서 인생도 그런 듯하다고요. 그래서 나를 흔들어주고 남도 흔들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면서 인생길을 신나게 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게 새로운 신형으로 편리하게 바뀌는 세상이지만 태엽을 매번 감아줘야 하는 옛날 시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손끝의 수그러움이 오히려 그리운 순간이 되는데요. 우리 참 전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217님은요.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손목시계 하나 나왔는데 태엽 감아보니까 진짜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버리겠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시계가 4217님 품에서 또 새로운 시간을 새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늘이 멈춘 시계도 이렇게 흔들어주면 가듯이 아마 그 아버님의 시계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흔들면서 가끔 인생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될 때 아버님의 시계를 보면서 흔들어주는 그런 작가의 말을 마음에 새겨보고 싶네요. 6602님은 저희 집도요 신랑이랑 티격태격 할 때가 있는데 이 글을 들으면서 아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3년간 싸우면서도 사랑하라 이 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싸우면서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싸우는데 끝나지 않고 사랑도 함께하라 이 말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주변을 보면 싸우면서도 언제 싸웠나 싶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더라고요. 0231님은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으니 진짜요? 이 생에서 풀고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생에 우리 부부로 또 만날까요? 여보 내가 더 잘할게 하트. 왼수 같다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 훨씬 더 다정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6874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없어도 살만하고 그래서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 또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이 작가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잠깐만 내가 따라했어. 5733님 사연 주셨어요. 지금은 저마다 스마트 시계들을 차고 있지만요. 그 쬐그만 태엽을 직접 돌려줘야 했던 옛날 시계가 생각나네요. 바늘이 멈춘 시계도 흔들어주면 시계바늘이 움직였는데요. 우리 사람도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잘 찾으면 되겠죠? 라는 사연 주셨어요. 맞아요. 흔들린다라는 게 꼭 나쁜 신호는 아니죠. 그만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라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고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나무도 바람도 탁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 뿌리는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3859님은요. 저는 요즘에 물건을 정리하는 재미에 빠졌는데요. 정리하다 보면 왠지 마음이 넓어져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아, 이게 사실 맞아요. 주변에 내가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가느냐가 곧 내 마음, 내면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하다 싶을 때는 방 정리하시면 왠지 마음도 비워지는 느낌? 그냥 뭐 하나 치웠을 뿐인데 방도 넓어진 느낌도 들고요. 또 나 자신도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인생 견문록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은 읽지 않았는데 소개해드리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정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나이 들어서 아 이게 가장 귀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구절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 우리 문자 샵 1054.

케니 로저스 더 갬블러, 맥 데이비스 스탑 앤 스멜 더 로지스, 벤 모리슨 브라이트 사이드 오브 더 로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김홍신 작가의 인생 견문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이 글 중에서 또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비상금을 감출 때는 미리 봉투에 당신만을 사랑해 필요할 때 쓰요 라고 써두자. 굉장히 좋은 생각 아닌가요? 혹시 비상금 감추시는 분은 미리 봉투에 이렇게 쓰면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인생은 가끔은 흔들어져야 다시 움직이는 옛날 시계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흔들림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 흔들리니까 더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라는 위로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엽 감듯이 정성 들여서 흔들면서 저마다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25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휘성의 1년이면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순간이라고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순간, 청춘의 한 순간처럼 그 말 안에는 따뜻한 장면들이 함께 담겨 있죠. 보통 순간이라고 하면 지나간 시간을 먼저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은 순간순간이 모여 만들어지고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추억이 되는데요. 결국 좋은 순간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겠죠. 지금 우리의 이 짧은 순간에도 안부와 배려가 담겨있길 바라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6개의 모망 무지코, 악흥의 순간, 도이치번호 780, 가운데 3번 F단조, 알레그로 모데라토,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뭔가 통통 튀는 것 같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6개의 모망 무지코, 아흥의 순간, 도이치번호 780, 3번 F단조,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자, 10월 6일 화요일 장일보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자, 어저께 많은 분들 또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또 7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또 장일보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2부에는요,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출연해서 또 멋진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멋진 연주 여러분 2부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CPBC 평화방송 유튜브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The Mission,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저의 인생 영화인데요.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카데미아 나치오날레 디 산타 체칠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그 엔딩 트랙 이 타이틀이 올라갈 때 이 곡 볼 때 정말 눈물이 주르르 났던 그 처음 영화를 봤을 때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The Mission, 롤랑 조페 감독의 작품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지휘한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와 그 국립음악원 청소년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즐겁게 식사 중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퀸텟, 클라리넷 오중주 B플랫 장조 작품 34, 그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클라리넷의 에드와르드 브루너 그리고 하겐 쿼르텟의 연주입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퀸텟 B플랫 장조 작품 34의 1 알레그로, 클라리넷의 에드와르드 브루너, 하겐 쿼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하겐 쿼르텟이 뭐 은퇴 공연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공연에서는 만날 수 없어서 조금 씁쓸한 그런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 참 네 분의 모습을 뵙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 뵈려면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보러 가야 되겠죠? 자, 유럽 고음악의 무법자들이 온다. 아트하우스 17 한국 첫 내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고향 아람누리하고 10월 11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펼쳐지는데요. 각 공연 다 세 분께 두 장씩에서 여섯 장씩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로 향하는 아트하우스 17. 이 핵심 멤버들이 모두 내한하는데요. 합시코드 연주자이자 음악감독 미하엘 헬, 오페라 연출가 토마스 헤프트, 비올라다 감바 연주자이자 프로듀서 게오르크 크로나이스를 중심으로 그들의 대표적인 성악가인 소프라노 소피 데인먼과 바리톤 디트리 헨쉘이 함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운드 오브 에겐베르크에서는 예술과 음악이 바로크 시대의 절정에 달하였던 17세기 에겐베르크 성을 주제로 음악과 건축, 천문학, 예술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 결합된 궁정문화의 면모를 고음악 콘서트로 들려주고요. 2부 Remember Me에서는 음악극 형식의 공연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유럽 역사 속 강제 이주의 상흔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루며 남겨진 기억의 시적 서정을 또 무대 위에서 펼쳐낼 예정입니다. 자, 이 공연 여러분께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10월 10일 고향 아람누리냐 아니면 10월 10일 아트센터 인천이냐 정하셔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디 플레더마우스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 듣겠습니다. 프리디시 하이더가 지휘한 쾰른 웨스트 저먼 라디오 오케스트라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시죠.

정말 즐겁고 명랑하고 재미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오페레타 박쥐 The Fledermaus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 가운데 서곡 들으셨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더가 지휘한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또 선물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책이 되겠는데요. 자, 이 에포크 출판사가 그동안 예술 서적을 많이 펼쳐냈는데 이 책에서 여러분 예술의 세계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미술이 어떻게 화가를 통해서 탄생하는지 그 역사를 담아놓은 멋진 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화가의 눈, 손, 마음이 되겠고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영감의 순간, 색채와 붓질, 우연과 판단, 마지막 터치까지 만날 수 있는데 마틴 게이포드가 쓴 아주 두꺼운 일명 벽돌책이 되겠습니다. How painting happens and why it matters. 자, 왜 이 어떻게 이 화가가 작품을 만들고 이것은 어떤 왜 그렇게 이 문제가 되는가? 뭐 이런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신비로운 여정에 관해서 보여주는 책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또 이 책 속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책에는 화가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화가들은 달변가가 된다. 그쵸? 자신들의 작품 이렇게 그 전시회에 가보면 화가들이 엄청나게 설명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거기에 있는 그 뭐 갤러리스트들도 그렇고요. 영감의 순간, 색채와 붓질, 우연과 판단, 마지막 터치, 화가의 머릿속에서 화가의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회화 창작의 내밀한 이야기. 그들은 빈 캔버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소재와 재료는 어떻게 고를까? 회화 작업의 매력은 무엇일까를 담아낸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모두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5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 향구 주인공은 에도 시대 일본 우키요에 화가이자 판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입니다.

1856년 프랑스화가 펠릭스 브라크몽은 단골 인쇄소에 들렀다가 구석에 놓인 종이 한 장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일본이 유럽으로 도자기를 수출하면서 포장지처럼 끼워놓은 종이였는데요. 그 종이에는 낯선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죠. 브라크몽은 자신이 발견한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는 마네와 느가 같은 인상파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화가들은 도자기 포장지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마치 새로운 세계의 보물을 만난 듯 큰 충격을 받는데요. 그들을 사로잡은 그림 우키요에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일본 에도 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들을 그린 풍속화의 형태입니다. 이런 일본 미술에 깊이 빠진 화가 가운데는 빈센트 반 고흐도 있었는데요. 고흐는 우키요에를 500점 넘게 수집했고 직접 전시회까지 열었죠. 실제로 그의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과 땅기 영감의 초상에는 우키요에가 그림 속 배경으로 자리하죠. 이런 고흐가 흠모한 우키요에 화가가 가스시카 호쿠사입니다. 그는 특히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에 깊이 매료되었는데요.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속 소용돌이 치는 하늘에서도 호쿠사이가 그린 파도의 움직임을 떠올릴 수 있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리스 라벨의 미화, 거울, 이 인상주의 음악 듣겠습니다. 세 번째 곡 윈 바르크 슈 로세앙, 바다 위의 작은 배 덩 리듬 수플르. 자, 피아노의 조성진의 연주입니다.

서양 예술가의 마음을 동양이라는 환상으로 물들인 가스시카 호쿠사이. 우기요의 대가였던 그는 1760년 에도의 장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이름은 도키타로였고 아버지는 거울을 만드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죠. 호쿠사이는 6살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살에는 책방에서 일하며 그림책과 목판본을 가까이 했고 14살에는 목판 조각을 배우며 인쇄와 판화의 세계를 몸으로 익히죠. 그리고 18살 무렵 우키요의 화가 가스가와 순쇼의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그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호쿠사이는 전통적인 우키요의 기법 안에만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화와 서양화 기법을 배우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이 속한 화단과 경쟁하던 다른 유파의 화풍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 때문에 스승의 문화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하지만 호쿠사이에게 그 일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화단에서 벗어난 호쿠사이는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The Rite of Spring, 봄의 제전, 이 작품 가운데서 Sacrificial Dance 함께 듣겠습니다. 2부 재물 중 14번째 곡 신성한 춤, 자 그리고 희생의 춤이 되겠습니다. 비엑 블레즈가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The Rite of Spring 가운데서 2부 제물 중에서 14번째 곡 Sacrificial Dance 이 희생의 춤 함께 만나봤습니다. 비엑 블레즈가 지휘한 The Cleveland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술가의 한국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세계 내일도 이어집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바이올린의 리사 바티아슈빌리 그리고 피아노의 엘렌 그리모 두 분의 연주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우리 클라리네티스트 한국이 자랑하는 김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이 집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7: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0: 네, 오늘 장일보 유쾌한 초대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린 시절부터 야, 이 신동은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이 같이 공연도 하고 두 번 정도 같이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에 꼭 모셔야지 이랬는데 계속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공연장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꼭 나와야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안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의 이 가을과 함께 나타난 사나이 우리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입니다.
0: 또 옆에 또 아주 또 멋있는 우리 피아니스트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함수연입니다. 지금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랑 베이징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니하오. 베이징? 진짜?
2: 네.
0: 그래? 그러시군요.
2: 네네.
0: 워시 라우시.
2: 되게 잘하시네요.
0: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베이징에 그 공연 보러 자주 가요. 그 NCPA의
2: 정말요?
0: 오페라 보러.
2: 정말요? 네. 거기 연락 주세요. 오시면.
0: 정말요? 그래도 돼요?
2: 또 당연하죠.
0: 제가 돈 내야 되잖아요. 사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베이징의 짜장면도 맛있더라고요.
2: 저도 아직 섭렵을 못한 그 짜장면을 잘.
0: 그러니까
3: 미지근한 짜장면.
0: 이렇게 짜장이 조금인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게 오리지널 짜장이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수연 선생님 이렇게 또 피아니스트로서 와주셨고 그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같이 오신 건가요? 아까 뭐 농담으로 뭐 시간이 많아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인연으로?
3: 사실 저희도 이번 기회로 처음으로 이제
0: 모르는 사람이에요.
3: 리허설 이번에 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 라디오에 나오면서 그 서울국제음악제 감독님이신 류재준 감독님께 혹시 피아노 정말 잘 선생님 혹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바로 선생님
0: 함수연을
3: 추천해 주셔서.
0: 그래서 베이징에서 이렇게 티켓 끊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2: 네, 베이징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유재준 감독님께. 혹시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아냐고. 당연히 지금 간다고.
0: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
3: 그래서
0: 김한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어제 처음 인사드리고 같이 리허설하고 했는데 너무 그냥 처음 맞춰본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0: 너무 합이 잘 맞았구나.
3: 네, 그냥 뭐 연주를 하면 바로
0: 짜장면 비비듯.
3: 바로.
0: 이야,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이 김한 씨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정말 귀여운 소년이었는데 우리 처음 만난 게 중학교 때인가요?
3: 네, 그쵸?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0: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봤는데 하나 왜 귀여운 아니 막 이렇게 막. 지금보다 얼굴도 더 갸름하고.
3: 그렇죠. 그때 좀 덜 먹었어.
0: 그리고 클라리넷을 막 연주하는데 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클라리넷을 하나씩 막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막 연주하는데 마지막 걸로 막 그걸로 소리 내고 막 그냥 미러클 클라리네티스트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잘 되겠지 했는데 정말 잘 돼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에도 4년 동안 그때 수석.
3: 그때는 부수석이었고요.
0: 부수석이나 수석이나.
3: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하여튼 부수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또 구스타보 두다멜이 또 픽해가지고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3: 네.
0: 근데 두다멜하고 같이 연주도 했어요.
3: 한번 했어요.
0: 한 번. 네. 뭐 했습니까?
3: 그때 이제 두다멜이랑 심포니 콘서트 같이 했는데 그때 연주했던 게 그 장미의 기사. 모음곡 스위트를 연주를 했었는데
0: 장미 기사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름다운 걸
3: 재밌게 했습니다.
0: 클라리넷 씨. 그러고 나서 두 다음에는 빠이빠이 했잖아요.
3: 그러고 바로 빠이빠이 이제
0: 뉴욕필로
3: 그렇게 가시고
0: 이제 정말 위대한 또 거장 시면 비츠코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러시아계 유대인 시면 비츠코프 선생님이 이제 파리 오페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활약하실 수석으로서
3: 네. 그 많이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쵸.
3: 네,
0: 정말. 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3: 네, 저도 사실 선생님이랑은 한 번 연주를 같이 했었는데 그 심포니 콘서트를 같이 했고 그때 드보작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들 중에 네. 그냥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우라가 이제
0: 그렇죠.
3: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예. 굉장히 따뜻한 아우라를 갖고 계셨는데
0: 맞아. 아 그냥 입술도 이렇게 크시고 아주 그냥 저기 아우라가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시몬 비치코프 선생님 계실 때 김한 우리 클라리네티스트가 연주할 때 꼭 파리에 가서 공연을 보겠다라는 결심을 네. 오늘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3: 아 언제든 꼭
0: 예, 꼭 가서 네. 네. 에펠탑 위에서
3: 예.
0: 한번 또 식사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국제음악제에서 보니까 우리 김한 클라리네티스트가 네. 엄청 활약을 많이 하시던데요. 보니까 10월 8일 목요일 7시 30분에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개막음악회 숨 그리고 삶 여기서 베버의 클라리넷 오중주에 또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예술연당 IBK 기업은행 체인볼에서 인생의 여정 세계 초상에서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 요거는 또 베버와 브람스를 또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연당 IBK 기업은행 체인볼 저희가 이제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또 심프 실레악 3 해가지고 세레나데 여기서 김한의 클라리넷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그란 파르티타.
3: 네.
0: 이 명곡을 또 그 정말 그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나왔던
3: 네.
0: 그 명곡을 또 연주를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그 다음 날 바로 일요일 날 파리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3: 네.
0: 지금 아직 휴가 기간인가요?
3: 지금 오케스트라 시즌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0: 네.
3: 저희가 이제 그 오페라 그 오페라 일정은 다 시작을 했는데
0: 네.
3: 뭐 이제 1년 시즌에 있는 모든 오페라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그 단원들이 좀 이해를 해줘서
0: 예.
3: 그 시작 부분에 있는 오페라에 제가 안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예. 그래서 이제 가면 네 가서부터 이제 또 오페라 네 연주 계속
0: 열심히 해야 됩니다.
3: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0: 무슨 오페라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3: 지금 이제 가면 저희가 이제 그 바그너 링사이클을 이제 하는데요.
0: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0: 그거 빨리 보러 가야 되겠네.
3: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리허설 시작이고요.
0: 용인을 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3: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공연마다 한 두 번 아니면 2회에서 3회 공연 정도 이렇게 하고
0: 예.
3: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티토 황제의 자비라는
0: 예,
3: 그
0: 모차르트
3: 오페라인데 거기 클라리넷 솔로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오페라도 네. 네, 끝나면 이제 할 예정입니다.
0: 그것도 저 매트에서 보고 정말 감동받았는데.
3: 아,
0: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주인공으로 나와.
3: 아 정말요?
0: 그때 너무 잘했어요. 그때
3: 너무
0: 아주 그 정말 최고 전성기일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그 김한 씨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3: 잘 부탁드립니다.
0: 정말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3: 네.
0: 오케스트라가 국립심포니였던가요?
3: KBS
0: 교향단이요. KBS 교향 공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심포니 KBS 교향단하고 마렉 야놉스키하고 네. 공연했는데 그때 제가 갔거든요.
3: 예.
0: 마렉 야놉스키 또 존경하니까 근데 그 금년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그때
3: 예.
0: 모차르트의
3: 네, 클라리넷
0: 협주곡을 협연했는데 예. 너무 멋있었어요. 머리 이렇게 이렇게 머리 약간 풀어헤쳤던 거예요?
3: 아니요, 쪽맸어요.
0: 쪽맸죠.
3: 이제 머리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 그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긴 머리가 입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0: 대형 사고네요, 그거는.
3: 네, 그러면 가끔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확실히 쪼물면.
0: 아이고, 네, 네.
3: 네, 그렇게
0: 하여튼 됐습니다. 그날 그 연주회를 보고 제가 상당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3: 감사합니다.
0: 브라보 소리는 다 제가 냈어요.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3: 예, 딱 한 번씩만 들리더라고요.
0: 그게 좋아요.
3: 그게 선생님.
0: 네, 저입니다.
3: 예,
0: 제 목소리 크기 때문에.
3: 예. 아,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한 씨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곡 듣고 야, 이분이 얼마나 잘하는 분이길래 프랑스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에 이 세계적인 극장에 수석을 하고 있나. 구스타보 두단벨이 뽑았다는데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음악으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아,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첫 곡이 이제 까뮈 생상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167의 1악장 알레그레토인데 이게 또 프랑스 작곡가잖아요. 이걸 또 네.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 사실 뭐 프랑스 작곡가인 것도 작곡가지만 사실 클라리넷의 서정적인 부분을 가장 잘 담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침 11시에 듣기에 가장 좋은 곡이 아닐까 싶어서
0: 네. 시간대까지 이렇게 배려있게 와 역시 네, 놀라운 아티스트입니다.
3: 그래서 11시에 가까운 시간에 빨리 네, 연주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11시에 가까울 때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리로 가주시겠어요?
3: 네 알겠습니다.
0: 네, 클라리넷 김한 피아노의 함수연의 연주로 까뮈 생상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16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홋 리드죠. 우리 클라리넷 연주 우리 김한의 멋진 연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 오페라단 수석 연주자입니다.

0: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버드랍고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까? 아우, 정말 그 클라리넷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소리를 낼수 있는 악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요 보드랍고 몽실몽실한 그런 사운드 또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 국립 오페라에 종신수석 할 만하네요. 네. 자, 일상 기대합니다. 엄청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는 처음이고요. 평방에는 예전에 그 임선혜 씨하고 프로그램 같이 했을 때
1: 감사합니다. 네.
0: 그때 이제 TV로 출연을 했었죠. 네, 기다리고 있었어. 우와, 좋아하시고요. 김한님, 9월 누구나 클래식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멀리서 봤네요. 김영란
1: 아,
0: 씨
1: 예.
0: 이렇게 올려주셨고.
1: 아, 감사합니다.
0: 금년이에요? 아니, 작년?
1: 네,
0: 금년,
1: 금년이요. 예.
0: 금년. 어릴 때 모습 기억하고 있는데 키가 엄청 커서 놀랐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심해요. 함수연 피아니스트님,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에 RBK 홀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공연 갔었는데 여기서 뵙네요. 오, 그때 엄청나게 인상을 깊게 남기셨나 보죠?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김한 클라리네티스트는 이 아네스 선생님, 선혜님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멋진 청년으로 그동안의 연주 모습 역시 궁금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함수연 피아니스트님 연주도 궁금했습니다. 김한님 반갑습니다. 하늘사랑 앞자리에 있습니다. 또 김한 클라리네티스트 짧은 헤어스타일도 멋졌는데 긴 헤어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올리셨고, 일범님 야구 유니폼이 더 눈에 띕니다. 아주 우리 양키스가 저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요 참 오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오,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연주 가능할까요? 그날 2층에 있어서 제대로 안 들려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뭐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한번
1: 예.
0: 생각해 보세요.
1: 네.
0: 와, 함수연 피아니스트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하늘사랑,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 하늘사랑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저께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6주년 기념 음악회에 와주셔서 정말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6주년까지 이렇게 또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다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7주년을 향해서 저희 용맹하게 달려갈 테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뿌뿌! 그래서 또 7주년 향해서 많은 또 좋은 분들, 뭐 김한 씨한테도 한번 뭐 7주년에 나올 수 있나 이런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허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아니 그저 11살의 나이로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서 무대를 데뷔하자마자 엄청나게 이제 언론의 관심과 호평을 이렇게 받았고, 그동안 이제 남서독일 방송교향단, 핀란드 방송교향단, 뮌헨 방송교향단, 서울시향 KBS 교향단 등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 축제, 영국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 프랑스 파블로 카살스 페스티벌, 일본 국제 클라리넷 페스티벌, 통영 국제 음악제, 대관령 국제 음악제, 서울 국제 음악제, 빅토 페스티벌, 이렇게 많은 또 최정상급 무대에서 실내악 연주를 통해서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13세의 나이로 출전한 제2회 베이징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인 최고 유망주상을 수상하고, 2016년 제3회 잭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과 청중상. 아우, 이제 막 턱이 아프네요. 위촉곡 최고 해석성과 이또 동시에 석권한 김한은 2019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제68회 뮌헨 아에르데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청중상까지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또 명실상부 되었습니다. 네, 뭐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말고 또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아,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지금 좋습니까? 안 분지죠? 파리에서 네, 그 유로를 잘 주는가 봅니다.
1: 아, 근데 뭐 정말 그 오케스트라 연주도 너무 좋고 이렇게 실내악도 좋고 독주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0: 네.
1: 네, 이세 개의 밸런스를 잘
0: 그렇죠.
1: 맞추면서 이제 연주하는 게
0: 그렇죠.
1: 네, 제일
0: 맞아요.
1: 궁극적으로 네.
0: 그 밸런스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꼭 넣어주셔야 돼요.
1: 아유, 그럼요,
0: 그렇죠.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1: 네.
0: 이제 올 때마다 온다. 올 때마다 내가 그냥 아예 프로그램 그 나의 일정에 먼저 넣어야 된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0: 늘 이제 우리 예. 계속 연락하면서 네. 미션 파서블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말 그 요하네스 브람스라는 이 작곡가는 그야말로 클라리넷을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1: 네.
0: 칼 밀필트? 밀필트.
1: 네, 리샤르.
0: 아, 리샤르 밀필트였네.
1: 네.
0: 아, 맞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클라리넷을 사랑하게 되고
1: 네.
0: 또 그래서 클라리넷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그 작곡한 곡마다 다 또 명곡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서 또 브람스의 클라리넷 오중주도 네. 연주를 하는데
1: 네.
0: 오늘 이제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도 연주 들려주실 예정이잖아요.
1: 네.
0: 이 곡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 이게 사실 브람스한테는 만년의
1: 네.
0: 그런 곡이잖아요.
1: 네.
0: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1: 네.
0: 너무 맥주를 많이 마신 거 아닌가?
1: 이제 배를 보면서
0: 그러니까요. 깨닫죠. 예. 네. 소세지 많이 먹었다.
1: 네. 근데 사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되게 행운인 게 보통 이제 이 명곡들이 언제 나왔나 보면 이제 네. 그 작곡가의 말년에 이제 나온 곡들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이제 뭐 그러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차르트도 이제 그 모차르트의 협주곡 정말
0: 네,
1: 마지막에 작곡됐고 이 방금 들려드렸던 생상스도 네. 그 생상의 노년에 작곡이 됐던
0: 네, 클라리넷 곡을
1: 그러니까 어쩌다 그럴까요? 보니까 좀 작곡가가 뭔가 본인의 그 작곡 기법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완벽에 다다랐을 때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만나게 돼서 그때 작곡된 곡들이 정말 명곡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뭐 레퍼토리가 방대하진 않지만
0: 네. 네.
1: 그래도 명곡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
0: 네.
1: 감사한 거고. 특히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아직 그 인생을 담아내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0: 겸손하기까지
1: 아니요. 네. 근데 이제 이 브람스의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0: 네.
1: 그 뭐 테크닉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곡의 감성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0: 이제 네.
1: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0: 오.
1: 근데 이 곡을 제가 처음 연주했던 게 아마 그 베이징 콩쿨에 나갔을 때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처음으로
0: 그때는 안 계셨어요. 베이징에 선생님
2: 네, 그때는 없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 네, 그때 접했던 브람스랑 지금 아니 뭐 이제 성인이 돼서
0: 네. 네,
1: 접했던 브람스랑 또 5년 전에 브람스랑 지금 브람스가 또 그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 예. 굉장히 달라지는 곡이라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곡 듣고 와서 클라리넷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전공하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얘기 또 들어보도록
1: 예,
0: 하죠.
1: 알겠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단조 작품 120-1 122도 있는데 1입니다. 오늘 2악장 안단테 운 뽀꼬 아다지오 클라리넷의 기만 피아노의 함수연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 아름다운 또 브람스의 곡이었습니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단조 작품 120-1 2악장 안단테 운 포코 아다지오. 브람스의 만년에 또이 인생에 대한 이 뒤돌아봄 요런 느낌 요다 함께 또 뭐.

0: 피가 있네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네. 이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김한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음을 내주시잖아요. 정확하고 음 하나하나에 아주 충실하면서도 네. 또 레가토가 돼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를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거에 포커스해서 연주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그게 곡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단선율 악기이기도 하고
0: 네.
1: 이게 거의 목소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연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레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네. 그 레가토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 느낌이고 네. 근데 막상 연주할 때는 특별히 그런 생각이 막 들진 않는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이게 완전히 그 연습과 그동안의 모든 것의 총합으로 나오는 건가요?
1: 그 총합과 네, 여태까지 했던 게 그냥 잘 나와주기를 바라는 게 그냥 그 마음으로
0: 그리고 갑자기 저것도 오잖아요. 필링 쫙
1: 가끔
0: 예, 영감이 막 와가지고
1: 네, 그럴 때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다 합쳐져서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0: 알겠습니다.
1: 저도 사실 뭔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0: 진심 클라리넷 사랑하는 모습 멋집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내 현재를 즐기다. 김한 씨 응원하러 왔어요. 윤세호 씨. 클라리넷 소리가 아름답네요. 그리고 금호 영재 때 모습도 영상도 보았는데 역시 그때부터 남달랐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세븐 소네츠 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에 반했습니다. 정말 갑자기 차분해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성인이 된 모습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 김한 씨가 연주할 때마다 가셔서 직접 무대에서 보세요. 더 멋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학장 선율 깊고 긴 여운 남는 거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한 씨 MBTI 궁금합니다. 굉장히 진지하신 편일 것 같은데 평소 성격도 궁금해요. 일상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MBTI.
1: 저는 평상시에 뭐 그렇게 진지한 것 같진 않고요. 저 MBTI는 그 ISFP라고 해서
0: I
1: 네, 저 I인데 사실 좀 헷갈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누워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 바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0: 되게 좋은 거네. 예술가로서는 최고죠.
1: 예, 뭐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
0: 이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 네, 뭐 그렇죠. 아, 그 생각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그래서 네,
0: 무념무상.
1: 예. 네,
0: 아, 훌륭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건강 체력 유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체력이요?
0: 네.
1: 잘 먹고, 예,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
0: 같아요. 모든 음식을 다 사랑합니까?
1: 아, 예. 아주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고 약간 그 식탐이 좀 있어서
0: 예, 그건 저랑 똑같네요.
1: 예, 저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앞에 놓으면 이 남아 있는 거를 보질 못해요.
0: 제가 그래요.
1: 예, 그래서 꼭 끝까지 다 먹어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양에 상관없이 그냥 예.
0: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1: 근데 그렇지. 저는 약간 네. 1인분을 시켜서 네. 먹어도 배가 부르고 10인분을 시켜서 먹어도 똑같이 배가 불러서 예. 그래서 처음에 양을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0: 알겠습니다. 그래도 살 안 찌고 잘 간사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 그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클라리넷이라는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누구 음악가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1: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박노경 선생님
0: 성악가 네, 소프라노.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네, 지금 국악 작곡
0: 김승근 선생님.
1: 네, 김승근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그
0: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1: 아, 예. 김승근 선생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걸로.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리고 네, 저희 엄마의 사촌 동생 이제 외오촌
0: 당숙죠.
1: 이 이제 그 서울국제음악제 감독님이신 유재준 아저씨.
0: 아, 또 그렇게 됩니까?
1: 예.
0: 아.
1: 그래서 네, 그래서 3대째 제가 음악을
0: 3대째 음악. 예. 근데 그 수많은 악기 중에 클라리넷을 내가 해야 되겠다.
1: 처음엔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리코더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리코더를 좀 이제 잘 불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그걸 네. 이제 보시고 그 당시에 뭐 음악적 그 시장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때 클라리넷이 이제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
0: 굉장한 해안이시네요.
1: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예, 그래서 클라리넷을 추천을 해 주셔 갖고
0: 네,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전공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니까 이제 취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혹시라도 네. 이제 취미로 하다가 이제 뭐 클라리넷이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색소폰도 이제 네, 클라리넷이랑 메커니즘이 비슷하니까
0: 리드?
1: 예. 네. 또 뭐 그 당시에 그 큰아버지가
0: 네.
1: 그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 그
0: 차인표
1: 예, 그 그게 예, 어떤 네 어떤 드라마
0: 네 맞아요
1: 어른 내까지
0: 네 있어요
1: 네 거기서 그 색소폰 연주하는 걸 보시고
0: 그것 때문에 이걸, 네. 그때 색소폰 엄청 많이 팔렸어요
1: 네 그러니까요
0: 다 지금 어디 뒷거래 저기 당근 마켓에 내놨을 거죠
1: 그걸 제가 한번 이제 네.
0: 제 친구도 사가지고 뭐 한다고 뭐 이러다가 에 안 되네
1: 예, 그래서
0: 저는
1: 이제...
0: 관악기는 저 제가 불면 소리가 안 납니다. 바람 빠진 소리만 나. 아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관악기인데 뭐 좌우지간에.
1: 네.
0: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아 아니요. 그때 저 처음에는 다 저도 바람 소리만 막 나오고 했는데. 네.
0: 끊임없는 그 연습 그죠?
1: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에 있다가
1: 네.
0: 이제 파리 오페라 가니까 어떤 분위기가 좀 이제 좀 재밌어졌을 것 같아요. 파리 오페라는.
1: 뭐 사실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에서 있었을 때도 뭐 오케스트라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0: 네.
1: 근데 이제 그 사실 방송교향악단이랑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0: 맞아.
1: 그 분위기가 좀 다른
0: 아, 그렇네,
1: 게 있는데
0: 그렇네.
1: 이제 방송교향악단은 이제 짧고 굵게. 완전 집중해서 이제 모든 그 네, 리허설을 이렇게 딱 해갖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저희 오페라는 이제 공연을 이제 한 프로덕션을 올리면 한 적어도 10회 이상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만들어내는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뭐 오페라도 뭐 바그너 오페라 같은 경우는 5시간 6시간 하니까
0: 그렇죠.
1: 5시간 동안 100%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힘들죠. 네,
1: 그리고 저희는 사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0: 맞아.
1: 약간 이렇게 딱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딱 집중해서 하고 약간 늘어져 있다가 다시 네, 그런 네. 네.
0: 이건 거의 뭐 그 이 비밀 방출이라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오케스트라에서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0: 다르겠다,
1: 것도
0: 진짜, 네, 그렇죠.
1: 조금 네,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프랑스 사람들이 장난 많이 치던데 이렇게 뭐
1: 예 네, 아니 뭐 옆에서 네,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러는데 아니 뭐 제가
0: 네.
1: 제가 아직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직장 잡으면서 처음
0: 아,
1: 프랑스를 간 거여서 네, 불어 같은 게 이제 언어
0: 네.
1: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0: 네, 네, 네, 네.
1: 저한테 막 이렇게 장난을 막 심하게 걸거나 막 아직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못 알아들어.
0: 지금 아직 영어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소통을?
1: 그러니까 불어를 그러니까 네, 불어를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0: 네, 네. 네.
1: 그쪽에서는 또 영어를 또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래서 뭐 제가 불어가 안 될 때는 영어로 하고 뭐 그쪽에서도 영어가 안 될 땐 불어로 하고
0: 네.
1: 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천천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또 프랑스어 얘기가 나온 김에 프랑스 작곡가의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샤를 마리 위도의 Introduction, et Rondo. 이거 작품인데 이걸 또 골라주신 이 비도는 또 오르간 유명하잖아요.
1: 아, 예.
0: 이분 곡을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1: 사실 제가 이 곡을 처음 접한 게 제가 예전에 어디 콩쿨을 나갔었는데
0: 네네.
1: 그 콩쿨의 2차 곡이 자유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나온 참가자들이 그 직접 골라서 이제
0: 예, 예.
1: 그

0: 유튜브로 되게 연주도 많이 보고 되게 팬이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따뜻한 그런 이 내면이 느껴지는
1: 그렇죠.
0: 게.
1: 맞아, 맞아.
0: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음악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네, 매력이 있으신 것
1: 이 중국의 옥, 왁 같은 왁.
0: 아,
1: 그건
0: 그거
1: 뜨거워.
0: 너무
1: 너무 뜨거워.
0: 너무
1: 그걸 약간 식힌 거.
2: 찜
1: 따뜻하죠.
2: 정도로 이제 찜.
1: 찜찜.
2: 예.
1: 따뜻해요, 진짜.
2: 찜.
1: 따뜻한 펄슨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샤를 마리 비도어의 인트로덕션 엘로 롱도 작품 72 클라리넷의 기만 피아노의 함수연의 연주로 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국제음악제에서 활약할 우리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씨의 또 연주 함께 여러분 즐겨주시죠.

0: 브라보! 우! 야, 정말 그 클라리넷의 운동성. 그 마치 고양이가 쇼 이렇게 아주 헤집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운동성을 또 보여준 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김한의 클라리넷과 함수연의 피아노 연주, 샤를르 마리 비도의 인트로덕션 에 롱도 작품 72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한 시간 더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싱가포르 얘기 뭐 이틀 다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그렇습니다.
0: 계속 나오실 거잖아요.
1: 아, 예, 그럼요.
0: 한 달에 한 번, 그죠?
1: 네. 이거 하려면 한 15년 정도 걸릴까요?
0: 15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곡으로 골라주신 게 벨라 코바치의 곡인데 이거 숄렘 알레헴 로파이드만 이거 저기 혹시 이스라엘 느낌의
1: 네,
0: 곡입니까? 유대?
1: 클레즈머.
0: 아, 클레즈머. 네, 아, 네네네. 이 곡 고르신 좋아하니까 고르셨을 거 아니죠?
1: 네, 이 곡을 사실 너무 좋아하고 근데 요즘에 할 기회 연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0: 좋다, 네. 정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바로 그런 장이에요.
1: 네, 그래서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곡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고 재즈나 뭐 클래즈머 음악이나 뭐 다른 모든 장르에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클래식 이외에 네. 또 다른 악기의 그 면모를 또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0: 이야, 훌륭합니다. 정말 완벽한 그 엔딩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곡이 들어왔지만 그건 다음번에 또 들려드리는 걸로
1: 네,
0: 하죠.
1: 뭐.
0: 그렇죠.
1: 네.
0: 아니 뭐 끝날 때 더 하셔도 되고 이어서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드디어 나온 내가 한 7년을 졸랐는데 드디어 출연한 우리 클라이언트 김한 그리고 우리 베이징에서 오신 우리 함수연 선생님 다음에 베이징에서 우리 짜장면 한번 드시죠. 네,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끝곡 한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멋진 연주 듣겠습니다. 피날레 함께 벨라 코바치의 숄렘 알레헴 로파이드만 평안히 함께하기를 라비 페이드만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우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에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오늘부터 30일까지 25일 동안 진행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요구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나주 윤정혜 측이 CPBC 특별취재팀이 지난 3월 보도한 이름 바꾼 윤율리야 피눈물 성모상도 없어졌다 등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에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를 대리해 나라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개막한 가운데 여당은 민생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경제정책부터 검찰개혁, 국방 현안까지 정부 설정을 폭넓게 따져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 국감은 오늘부터 30일까지 25일 동안 진행됩니다.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감사 계획서를 확정한 16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은 846곳입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8개 주요 상임위가 감사를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요구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네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수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 중소청의 탄생은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거나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이 사회 질서 유지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곳이 수사 공소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경찰이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 의원이 국회가 아니라 경찰로 향하게 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며 그런 국감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경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호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 출장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마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격려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만남은 어제 낮 12시 33분부터 20여 분 동안 바티칸 사도궁 클레멘티나 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은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했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화답했습니다.
2: 매일신문자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운문댐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대구시가 낙동강에서 하루 7만 톤의 물을 추가 공급하고 금호강 비상 공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지난 1일 기준 23.6%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가뭄이 계속될 경우 11월 초부터 운문댐 물과 금호강 물을 함께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달 중 비상 공급 시설과 수질 등을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가뭄 상황이 지속될 때를 대비해 활용 가능한 수원을 미리 확보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생활 속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도청 신도시 10주년 기념식과 상생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청 신도시가 걸어온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도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영상과 레이저 퍼포먼스를 통해 도청 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선보입니다. 또 가수 에일리와 민경훈, 경서예지가 출연하는 상생음악회가 열려 도민과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구시가 예년보다 빨리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32.3명으로 유행 기준인 12.9명의 2.5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부터는 75세 이상, 70세에서 74세는 오는 12일, 65세 이상은 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방천리 메릭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66억 원 상당의 탄소 배출권 21만 9천여 톤을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소 배출권은 2023년과 2024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승용차 약 9만 1,00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집해 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정제한 가스는 성서 지역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향후 매립장 운영에 활용해 재정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경북지역 대학 세 곳이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지역 대학들과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0: 함께 의성의 세포배양 산업화단지를 구축한 성과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 의료, 심리상담과 일상회복을 지원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는 국제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 성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오늘 미취업 청년 19명과 함께 일생활균형 우수 일터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을 방문합니다. 참여 청년들은 기업의 유연근무와 육아지원 등 일생활균형제도를 살펴보고 채용과정과 현직자의 취업 경험과 같은 실질적인 취업 정보도 얻습니다. 대구시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기업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 취업과 지역 정착을 돕고 일생활 균형 문화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현재 기온은 21.2도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요셉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46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딱 바로 상대방에게 문자가 전송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죠.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요, 느린 메신저가 인기를 얻고 있대요. 이 메시지 하나를 보냈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고요. 심지어는 메시지가 영영 도착하지 않기도 한다는데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런 초고속 시대에 아니 오히려 이런데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끔은 천천히 기다리는 것도 또 나쁘진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느림이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기도 하고요. 잊고 있던 우리의 감정을 되살려주기도 하니까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무입니다. 앞서 제가 여는 말에서 이야기한 느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이걸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요, 편지를 문 비둘기 한 마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의 실제 거리를 시속 177km로 날아간다고 하네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면 약 2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둘기마다 좀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작은 확률, 0.2% 정도는 아예 길을 잃어버려서 메시지가 영영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래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빠른 답장이 당연해진 그런 시대잖아요. 아, 내가 연락을 했는데 왜 답장 안 하는 거야? 왜 안 읽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메신저 이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빨리빨리 대답해 주길 바래요. 빨리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라는 게 지금 저의 현실인데, 느린 메신저라니.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몇 시간 있다 도착을 하고 또 답장을 받는데도 한참 걸린다니. 과연 내가 이걸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금 느리게 함께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강용인의 빵집을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일찍 오셔도 좋고요, 느리게 오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9458님 오셨는데요. 참 재밌는 앱이네요. 기다리는 만큼 기쁨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또 이렇게 기다리는 만큼 내 기대감, 어떤 기쁨들이 늘어나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4496님께서는요, 빠른 게 편리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놓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 일정들을 늘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적어놓는데 그냥 적어놓고 늘 쓱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분명 적어놨는데도 놓치고 막 흩어져 가거나 아니면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빠른 게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다라는 생각 가져볼만 합니다. 6462님께서 저는 느린 우체통에 넣은 편지를 나중에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느린 우체통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있었죠. 내가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 이렇게 배송해주는 그런 느린 우체통이었는데, 내가 지금 쓴 마음과 1년 후 나의 마음이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어떤 손을 내밀고 있을까라는 것도 이제 찾아보고 잡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느리다라는 게 늘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다닥 얻는 게 좋은지, 아니면 때로는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약간의 낭만과 여유를 찾으면서 그것을 받아보는 게 좋은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계속 기다리면서 출석체크 받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 해주세요.
1: 어서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9850님께서요. 신부님, 저는 너무 빠른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걸 점점 더 못하겠어요. 이 기다림의 낭만도 있는데 말이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이 빠른데 익숙해지면 느리는 걸 못 견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못 견뎌하는 거, 저는 인터넷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한때 제가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쓰다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데이터가 한계가 차서 느린 속도로 변화가 된 적이 있어요. 와, 그 데이터 속도 하나 느려졌는데 세상에 세상에 저의 온 마음과 몸과 이 삶의 속도가 다 느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 내가 오히려 기다리는 걸 못하게 되고 느림을 못 참게 되는 거, 그런 나를 보면서 아, 내가 너무 빠름에만 젖어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다림의 낭만, 누가 언제 올지, 내가 주문한 상품이 어떻게 도착할지, 그 기다려보는 기쁨, 아, 많이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4658님께서요 영영 사라져서 도착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은데요. 밤에 이 감정을 취해서 쓴 메시지는 아침에 보면 오글거리고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네요. 밤에 보낸 메시지는 가끔 지워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때로 밤늦게 약간 감정에 취해가지고 뭐 동기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왜 그랬지? 후회했던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이제 적어놓은 메모는 지울 수 있지만 보내버린 메시지를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아, 밤에 보낸 메시지들은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내지는 그런 기능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늘 빠르고 정확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느리고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또 12시 15분이 되기를 늘 기다려주시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화요일 2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시간도 기다려봅니다. 오늘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하니까요, 우리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모두 입장해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셔서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또 듣고 싶은 음악,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이렇게 채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차곡차곡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보통의 일상을 함께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일상 또 채워드릴게요. 8635님께서요. 저는 느린 기다림을 즐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맛집 입장 순서 기다리기. 이때의 기다림은요. 이 너무나도 설레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맛집에 줄 서서 입장할 걸 기다린다. 하, 이게 또 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피곤해지기도 하지만 내 앞에 한두 팀 정도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또 이 맛집을 잘 찾아왔지, 내 앞에 또 시간도 짧지, 너무나도 이게 좋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느림의 기다림을 좀 즐기면서 그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보낼 때 대화도 나누고 뭔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 내가 너와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걸 전해줄 수 있는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0: wanna get in your world.
1: 영원히 너를 사랑해.
2: 아이유의 마음을 들어요. MC몽과 메이비가 함께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정말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가? 라는 느낌을 이 두 노래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네요. 7921님께서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사비나를 위해서 제가 맞춤 선곡을 신청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는데 우리 친구 사비나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하는 일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주문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리 사비나님, 내가 정말 기다리고 바랬던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응원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7921님의 또 응원과 기도 덕분에 새로운 출발하시게 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함께 들으시면서 앞으로의 발걸음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까 같았지. 울먹임을 참.

러블룩스의 버터플라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다 시작에 어울리는 노래 딱두곡 이어서 들었네요. 잠시 후 2부 빵집 콘서트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열일곱이다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다비치의 타임캡슐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0: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3: 신부님.
4: 네.
3: 밥은 드셨어요?
4: 아직이요.
3: 그럼 같이 드실래요?
4: 그러시죠.
3: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4: 저도 미안했어요.
2: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체리 필터의 올이 날다 함께 들었는데요. 누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좀 죽기 전에 이뤄보고 싶다. 내가 꼭 이거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데 옆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해요? 에이, 늦었어. 에이,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오늘의 이 추천곡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체리필터의 올이 날다라는 노래 듣다 보면 그래, 나도 저 날아오르는 오리들처럼 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면 노벨상 시상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노벨 문학상 작가들도 이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요. 내 어떤 연구나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하다가도 그 끝에 이 날아오르는 순간에 노벨상을 통해서 좀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나도 이걸 해보고 싶어, 이루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누구의 어떤 이 좌절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이뤄볼 수 있기를, 지금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날개짓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추천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신우신 2부 문 활짝 열면서 유나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클라라님께서 맛집 줄 서서 기다리기, 그럼에도 설렘 즐기기, 신신우신 2부 입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별님께서 출석합니다, 용디 신부님과 빵집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인사에 힘입어 오늘의 2부 빵집 콘서트 함께 또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K가톨릭 대세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하니까요, 우리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이렇게 모두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께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곡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0: 와, 우리 17이다가 부른 로사리오 메들리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라디오 빵집 콘서트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정말 묵주기도 성월이 오긴 왔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또 드네요. 우리 5692님께서 마치 루르드 성지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와우.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4529님께서 로사리오 성월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아요. 네.
0: 우리 재한님께서 딱 버스킹 느낌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2: 그렇죠.
0: 네.
2: 그렇죠, 그렇죠.
0: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빵집 콘서트 17이다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퇴사할게요 라는 노래 열창하시고 퇴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우리 열일곱이다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해 주세요.
1: 네. 네, 다행히 계약직이라서 퇴사는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진짜 퇴사할 수도 있는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타는 퇴사해도 베이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1: 돌아와.
2: 반갑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일부러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이 로사를 메들리 노래를 골라주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오, 약간 정답입니다. 거룩해지는 느낌. 네. 뭔가 묵주기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1: 평소에 가톨릭 성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0: 네 맞아요.
1: 그쵸? 네 약간 기타한데 원래 보통은 오르간과 그쵸, 그쵸. 되게 정박에 맞춰서 되게 정직하게 부르는데 이번에는 조금 살짝 아주 살짝 리듬을 가미해서 저도 약간 부르는 스타일을 처음 막 정직하지 않게 저만의 스타일로 좀 불러봤습니다.
0: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2: 네,
0: 특별히 이제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노래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거든요.
1: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약간 이렇게 김진영 바올라의 느낌과
1: 그쵸.
0: 또 이상진 제노의 이 기타 함께 네. 이렇게 또 들으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다시 듣기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 이제 10월 좀 축제 계절이자 또 날씨도 네. 딱 서늘해져가지고 아주
1: 너무,
0: 좋은
1: 너무 춥던데요? 네.
2: 갑자기 너무 쌀쌀해졌어요. 네.
0: 아니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네. 자다가 깨가지고 나 에어컨 틀어놨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좀 떨어진 네. 그런 맞아요. 시절을 좀 보내고 있는데 요즘 좀 어떠신가요? 이 계절적 연휴도 있었고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참 연휴가 많습니다. 한때 이제 아기가 없고 직장인으로 지낼 때는 그렇게 연휴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랜서 하고 있고 네네네.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명절이랑 연휴가 이렇게 한 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이틀 동안 제가 좀 살짝 도망갔다 왔습니다. 네. 찬양의 쉼터로.
0: 네네네. 그렇구나. 우리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 어제 또 제가 네. 하루 종일 진하게 놀아줬어요. 당일 캠프를 가가지고 네네네. 진하게 놀아줬습니다.
0: 우리 아마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분명 지난주에 명절이었는데 왜 오늘 또 학교를 안 가지? 여러분 금요일에 또 안 갑니다. 네.
1: 이럴 수가. 제발 알려주세요.
2: 축하드려요.
0: 우리 제노 형제님은 어떤 좀 10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2: 저도 지영 누나랑 진배 다를 거 없는 프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연휴가 와도 그렇게 딱 저희는 그렇게 막 쉬는 느낌을 그렇게 받진 않은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바쁘다고 우리 만나자마자 계속 징징대면서 네, 네. 만나자마자 인사를 나눴어요.
2: 하는 말이 오늘 라디오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 너무 바빠요.
1: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야 나 자다가 할 일 생각나서 깼잖아. 막 이러면서.
2: 저도 그거 공감해요. 막 이러면서 자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0: 10월이 사실 참 음악 듣기도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네네. 이제 뭐 재즈 페스티벌도 있기도 그럼요. 하고
1: 맞아요.
0: 여러 가지 이제 뭐 각자의 활동들에 이제 바쁘실 시기이긴 하지만 또 첫 곡 불러주신 것처럼 이 우리가. 로사리오 묵주기도의 성월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기도는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시는지
1: 이제 해야죠.
2: 그렇습니다.
1: 이제 해야죠.
2: 여러분과 함께하기 예. 위해 아껴왔어요.
1: 예.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이와 함께 기도를 잘 못합니다.
0: 청취자분들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니까 네, 생각하는데 저희 본당에서 이제 그 10월 1일부터 매일 저녁에 모여서 신자분들이 같이 묵주기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묵주기도 이제 열심히 바치시면 주임 신부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또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 네.
0: 이 열일곱이다 노래 중에 성경 읽으세요 노래 있는데 묵주를 드세요 이런 거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1: 어, 잠깐만요. 어, 영감이
0: 네, 딱 떠올랐네요.
1: 어, 약간 있어요. 네네. 약간 있어요.
2: 묵주 네. 관련된 노래를 해야겠어.
0: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그래야 돼. 돌려라 돌려라.
1: 묵주 기도해요. 이런 느낌.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네, 네. 같이
1: 알겠습니다.
0: 성모님과 함께 네. 뭐 이렇게 다정하게 그쵸, 네, 손에 묵주를 놓지 말고 약간 이런
1: 성모님과 함께 알을 굴리며.
0: 그렇죠. 그렇죠.
1: 어, 좋다, 네. 좋다.
0: 그런 느낌으로 한 곡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올해 만들면 내년에 불러야겠네.
1: 그렇죠. 그렇죠.
2: 그렇죠. 네. 내년에 불러야지.
1: 이제 아직도 발매될 곡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세계 청년 대회 준비하면서도 신자분들이 묵주기도 함께 받쳐 주고 계시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함께 바치고 또 이 묵주 기도의 저는 맛은 반복되는 그 기도문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제농된 자유기도 해보세요. 시작하면 이제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묵주기도는 내가 뭔가 나의 마음을 끄집어낼 필요 없이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성모성을 바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휙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성모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약간 그런 또 기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 그쵸, 그쵸.
0: 혹시 두 분이 이렇게 묵주기도 하면서 약간 체험 같은 거 내가 묵주기도를 하니까 너무 막 좋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1: 어, 좋았다는 항상 근데 사실 기도를 하다가 끊기지만 않으면 약간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묵주기도도 제가 평소에 이제 5단까지도 받치기가 조금 힘들어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현대인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5단까지 받칠 때 그 성취감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함께 다른 사람들이랑 바칠 때 주고받으면서
0: 맞아요, 맞아요.
1: 바치는 묵주기도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도할 때도 이 성향이 드러나나 봐요.
0: 나 혼자보다는
1: 함께
0: 네, 이상하게 함께하는 네. 네. 제농제는 어떠세요?
2: 저는 이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혼자 하면서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저만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전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들이다 보면은 이제 나에게 뭔가 좀 더 내 안에 뭔가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함께 나는 것보다 저는 혼자 하는 걸 선호하는
1: 제가 어쩔 수 없죠, 뭐. 네,
0: 신학교에 살 때는 신학생들은 보통 이제 묵주기도를 같이 해요. 매일 저녁 7시 10분에 종이 땅 치면 묵주기도를 신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묵주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제 혼자 묵주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혼자 나 오늘 혼자 할게 너네들끼리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해요.
2: 아~
0: 원래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쟤 혼자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그렇구나. 무슨 일 있나?
0: 무슨 일 있나? 혹시 고민이 있나? 뭐 몸이 안 좋나? 약간 이런 걸 걱정해주는 또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면
1: 네.
0: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2: 그렇죠.
0: 이제 각자 방이나 실내 모임방에서 모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로사리오를 이제 방에서 하면 방사리오. 지구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면 지구사리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좀 모임이나 위치에 따라 별명을 불러서 묵주기도를 네.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1: 저는 또 잘 때는요, 저희 열일곱이다 묵주기도 영상 콘텐츠가 있어요. 그 그냥 틀어놓고 잠들 때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묵주기도를 할 힘이 없을 때 사실 좀 힘이 없을 때 그냥 아 오늘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하면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자죠.
0: 그렇죠. 네. 묵주기도 하다가 이렇게 잠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씩
1: 있어요.
0: 손에
1: 네.
0: 쥐고 신자분들 물어보시거든요. 신부님 묵주기도 하다가 잠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1: 그러니까요.
0: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 항상 고민이에요. 네. 그게
0: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의지를 넘어서서 정말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하다가 잠들었으면 나머지 성모님 해주실 거다. 네.
1: 성모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저 대신 해주셨군요.
2: 좋은 말씀.
0: 그렇다고 성모님한테 맡겨놓고 안 하고 자면 안 돼요.
2: 네. 던지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네. 일단 받쳤으니까 나머지 4단 해주세요. 9단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묵주기도 성어 이렇게 또 맞이해서 첫 곡도 아주 맛있는 로사리오 성을 메들리로 또 들어봤는데
1: 네.
0: 오늘의 이 빵츠 콘서트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곡도 준비해 주셨는지
1: 네. 네,
0: 한 곡도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1: 다음 곡은요. 오늘의 복음.
0: 맞아요. 복음.
1: 네, 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르타.
0: 아, 맞죠.
1: 마리아의 이야기.
0: 네, 네.
1: 마르타가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이제 막 수다 떠는 거를 보고 질투를 합니다. 나는 지금 막 쓸고 닦고 막 일하고 있는데 왜 쟤는 아빠랑 수다 떨고 있어. 왜 나만 고생해.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 마리아는 이 몫을 잘 차지했고 너도 너의 몫이 있는 거고 어? 그러면은 일하기 전에 너도 와가지고 나한테 나와 잠깐 얘기하고 가지 않겠니? 어, 각자의 목이 있는 거, 몫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사람들은요, 나만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님 왜 저만 일하나요? 이렇게 징징거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0: 그렇죠. 투덜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2: 아, 네. 너무 많죠, 정말.
1: 그래서 마르타한테 화이팅을 해줄 수 있는 노래, 강운바로의 힘내 마르타를 준비했습니다.
0: 야, 오늘 복음에 딱 맞는 노래 이렇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두 분 무대로 모시고 오늘의 노래 함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호 씨 빵츠 콘서트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복음의 마르타의 마음, 어우 나만 이래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응원곡처럼 전해주는 노래, 강운바오로의 힘내 마르타, 우리 열일곱이다의 목소리로 함께 청해드릴게요.

0: 이야, 브라보.
1: 브라보.
0: 와, 우리 소솜님께서 이런 새로운 관점의 성가가 있는 줄 몰랐네요.
1: 네, 우리 선배이신 네. 강훈바로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0: 네, 근데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마음을 우리 4388님께서 똑같이 느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마르타 한 명 추가요. 그런데 제가 알던 그 곡이 아닌 것 같아요. 아,
1: 그래요?
0: 전혀 새로운 곡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기타 반주 너무 좋네요. 라고 이렇게
2: 감사합니다.

0: 해주셨습니다. 네. 또 약간 이 톡톡 치고 신나는 느낌의 힘내 마르타. 네. 그 원래 원곡은 약간 진짜 힘내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1: 맞아요. 묵직함이 약간, 있었죠.
0: 맞아, 맞아. 이 지금 불러주신 노래는 통통 튀면서 진짜 열심히 좀 그래 힘내보자, 힘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네.
0: 유상우 신부님 오셨는데요. 육아하는 아이 엄마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간절하게 들리는군요.
1: 오 신부님 무슨 일이에요? 커피 봐주시다니.
2: 선풀 달아주신다.
1: 어머.
0: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아, 이 느낌 이어서 다음 곡 바로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다음 곡은요. 방금 이 곡이 너무너무 신났잖아요.
0: 네.
1: 다음 곡은 조금은 슬픔이 많이 묻어있는 곡입니다. 로사리오 성어를 맞이해서 고른 곡이고요. 지금 저는 우리 5살 아들 장갈 프란치스코와 얼마 전에 이제 축일이었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사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의 어머니가 또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33살의 아들을 보냈던 우리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멤버를 보낸 또 황수정 율리아나의 어머니가 있고 제가 두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먼저 간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17이다의 가슴에 별을 묻고 라는 곡입니다.

0: 와, 우리 열일곱이다의 목소리로 가슴에 별을 묻고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3261님께서 차분한 마음으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주네요. 이렇게 또 네,
1: 분위기 전환을 너무 급박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0: 근데 또 성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약간 또 묵상해보고.
1: 네, 뭐 또. 사실 정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참 좋은 묵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그런 위로와 또 힘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강훈 바오로 우리 원곡자 등장하셨습니다.
1: 오셨어요. 네. 선배님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0: 네, 우리 힘내 마르타 이렇게 잔매님이 불러주신 버전 너무 잘 들었어요. 기타도 일품이네요라고 원곡자의 칭찬을 또 이렇게
1: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악보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나도 봐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요. 그럼요. 꼭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 네. 편하게 봐주십시오.
0: 네. 우리 다음 곡도 이어서 듣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Love is all. 아이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야, 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이긴다. 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노래였는데요. 오늘의 빵집 콘서트 K가톨릭 대세 찬양 크루 17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맘님께서 가을 바람에 녹아드는 목소리네요.
1: 어머,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3379님께서 그렇죠.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하고 품어주죠. 이 위로를 전하는 라이브 참 좋습니다. 명품 라이브들 감사해요 라고.
1: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4492님께서는요. 우리 보컬 가을 햇살처럼 반짝이네요. 진한 여운이 남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선곡도 너무 기가 막히고 이 노래도 노래인데 이 또 함께 해주시는 기타가 오늘 아주 맛돌입니다. 네. 힘내 마르타 또 이제 마지막에 워킹 베이스처럼 이렇게 따다다다
2: 맞아요.
0: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 러브 미 솔 들으면서도 이 약간 함께 커져가는 그 느낌 너무 좋았는데요.
1: 맞아요. 아예 피아노 곡을 기타로 연주하느라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0: 맞아요.
2: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0: 네. 이렇게 또 라이브로 음악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노래나 또 성가나 이런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하고 이 노래를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줄 때 어떠신가요 두 분은?
1: 그거 없으면
2: 그렇죠.
1: 저희 찬양하는 기쁨 사실 그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해주시는 분 찬양을 들어주시는 분 표정에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되게 진하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희 찬양에 울어주시기도 하고 웃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막 힐링을 드리다가도
2: 이걸 받아요.
1: 얘가 또 힐링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 여기 예수님 성부님이 다 계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많이
0: 맞아요,
1: 받죠.
0: 맞아요. 네. 오늘 특별히 선곡해 주신 노래들 함께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묵주기도 성을 성모님의 마음 우리가 묵주기도는 열심히 못하더라도 오늘의 라이브를 함께 또 이렇게 들으면서
1: 아닙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0: 네, 그런 마음들도 함께 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우리가 또 묵주기도 성월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내 최묵주자랑을 사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왔어야 되는데
0: 제 묵주를 가져왔습니다.
1: 지금
0: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시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묵주고요.
2: 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0: 초록색과 이렇게 약간 황금색이 섞여 있는 그런 일단 묵주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메달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메달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1: 네.
0: 네. 갑자기 화면이 커졌네요. 네.
1: 뭔가 터키성 느낌?
0: 그렇죠.
2: 그렇네요.
0: 돌이 초록색, 약간 옥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일단 묵주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묵주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또 이렇게 팔찌 묵주도 늘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요.
1: 약간 금이야 오기야 느낌의
0: 야, 네. 예, 금과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금이야 오기야
2: 부티가.
0: 느낌으로. 네. 네. 네, 아직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묵주 중에 하나인데 두 분은 보통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묵주 반지 아니면 팔찌 혹은 오단 묵주를 갖고 다닌다? 어떻게 묵주 기도를 하시는 편인가요?
2: 저는 오단 묵주가 있습니다. 오단 묵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갑자기 그 최애 묵주라고 하니까 자 17이다가 이제 앨범을 정규를 발매를 하면은 콘서트를 할 때 애장품을 주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렇죠.
2: 저번에 애장품 줄 때 제가 그때 제 묵주를 드렸습니다.
1: 맞아요.
2: 그게 제노 성인 이름이 박혀 있는 건데 네. 제가 3년치 기도를 쌓아놓은.
1: 네, 저 그때 멘트도 기억해요. 네, 네. 이 멘트 했어요.
0: 네, 네.
2: 3년.

0: 진주 하나. 그래서 진주 큐빅에서는 이제 주님이기도 하고 진주에서는 이제 성모송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거 제가 견진성사 때 우리 엄마한테 받았던 24K.
1: 와, 엄청나게 귀한.
0: 24 맞나?
2: 네.
0: 뭐 아무튼 네 골드로 이제 그때 받았었습니다.
2: 어머니 사랑합니다.
0: 엄마 사랑해요. 성모 마리아님 사랑해요. 우리 엄마도 사랑해요. 제가 복주기도 많이 할게요.
2: 이게 원래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기도가 더해지는 묵주는 더 소중한 법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내가 또 갖고 있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묵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묵주에 그냥 내가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나의 기도를 또 우리 제노 형제님처럼 더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이 열려굽이다의 노래를 한곡더 들으면 우리가 아, 제가 기도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또 생각이 들 텐데 한
0: 네.
2: 곡을 더 청해 들으면서 이 묵주기도 성을 또잘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0: 좋습니다.
2: 노래를 또 들려주실까요?
0: 이번 노래는요, 우리 자녀분들, 우리 하느님의 자녀, 우리 성모님의 자녀분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다 예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음악이 나오는 순간 무슨 노래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2: 그러면 우리 열리고비다를 바로 무대로 모시고 다음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볼까요?

예쁘다. 잘생겼다. 아우, 예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0: 만나도요.
1: 오늘 완전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열리호비다의 목소리로 프리티걸 카라의 노래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사사오삼님께서 완전 노래방 분위기, 완전 노래방 분위기네요.
2: 아니 이게 원래 원곡이 이제 카라곡인데 리센느라는 이제 여자 아이돌이 리메이크해가지고 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자기는 카라팬이었다면서 죽어도 카라로 이제 드리겠다고.
3: 카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MR은 리센느 겁니다.
1: 우리 8363님께서 김진영님 라이브가 너무 신나요. 당당하게 걷기.
2: 당당하게 걸으세요. 네,
1: 목소리가 상큼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해와달님께서 바울라님 너무 귀여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제노영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3: 제가 여기 나와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해본 게 뭘까요?
2: 아니 이게 은근히 즐긴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3: 그럼요. 그럼요.
1: 우리 5568님께서 제노님 애쓰십니다.
3: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또 부족한 거 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머지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2: 그럼요.
1: 오늘 또 이제 마르타의 마음으로 또 네. 내가 좋은 목소리 잘 선택한 열리고비다와 오늘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2: 오늘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막 뭐 로사리오 성을 이제 우리 묵주기도 약간 홍보송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또 사랑은 뭐든지 다 이긴다. 그리고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떠나간 자녀들 기억하고 엄마 아빠 기억하는 노래. 와 이거 뭐 다 한 거 아닌가요 오늘?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네. 우리 10월 지금 너무 추워졌는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다 같이 좀 잠시나마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제노 형제님 오늘 어떠셨나요?
3: 이미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번 선곡은 대부분 지영 누나가 많이 하셨어요.
2: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 바빠가지고 막 카톡을 보내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3: 죄송합니다.
2: 저도 바빠 죽겠는데 어제.
3: 아무튼 약간 많이 쌀쌀해진 10월 저희 열일곱이다 사랑을 가득 담은 노래들과 함께 힘차게 또 10월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고를 잠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 더 또 특별하신 분들이 빵집 콘서트에 또 오신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 예술가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포콜라레 운동의 국제 공연 예술 그룹. 젠 베르데가 우리 신신우 씨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 젠 베르데는요 2027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곧 한국에 입국을 하는데요.
2: 우와.
1: 우리 한국 초청 공연을 앞두고 신신우 씨에서 미리 만나보는 우리 젠 베르데 영성과 라이브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입국을 해서 또 첫 무대를 신신우 씨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신우 씨에서 하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2: 우와.
1: 콘서트를 하시는데
2: 우와,
1: 저희가 먼저 이렇게 쇽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1: 우리 또 포콜라레 운동 하시는 분들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음 주 우리 신신우 씨 빵집 콘서트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애써주신 열리고비다 두 분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린 다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내일 수요일 아찔한 19금 질문까지 아낌없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빵 먹자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22번째 주자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이신 김광도 고스마 신부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예약 필수인 거 아시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젠 베르데의 넬레 마니 뚜 당신의 손안에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 옆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왠지 똑같은 몸인데도 더 가벼워진 것 같고 별일 아닌데도 괜히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이런 게 휴식의 힘일까 싶기도 한데요. 아침에 울리는 알람을 몇 번씩 미뤄도 되고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쉬면서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걱정도 모든 걸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서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단 하루를 더 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뿐이고 세상은 지난주와 별반 달라진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조금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누스의 행복찻집에서 잠시 쉬어다 가셔도 좋겠어요. 오늘은 10월 6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체리필터 오렌지로드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주말과 주일에 이어 어제 대체 휴일까지 푹 쉬셨나요? 휴식이라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계속 열심히만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휴식과 게으름이 다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잘 쉬는 사람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또 잠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잘 바라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좋은 일,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가끔은 신앙생활이 숙제처럼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그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조용히 그분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 가끔은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10월 전교의 달을 맞아 주교회의 복음선교위원회 위원장인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이 전교의 달 특별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제목이 하느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나의 땡땡 이야기로 하느님을 전합시다 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1번 나의 신앙 이야기, 2번 나의 흑역사 이야기, 3번 나의 라떼 시절 이야기.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토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2장 드립니다.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참여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캡처, CPBC 빵 어플 화면 캡처, 93.1 주파수 찰칵,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7이다 소개.

17이다 소개였고요.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나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은 올해 전교주일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각자가 받은 소명과 선물에 따라 복음화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교에 앞서 저마다의 삶에서 얻은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 이야기를 써도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죠? 윤세호님 정답 1번 맞춰주셨고요. 또 엘리사베님 나의 신앙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문자메시지로도 6692님 정답 1번입니다. 8364님 정답 1번 보내주셨고 0927님도 정답 1번 하고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

해서 개별 연락 드리고요. 생태동물원 초대권 두 장 받아가실 분 찾아서 오답 문자 만나볼게요. 2358님, 나의 연애 이야기로 설렘을 전하자 하셨어요. 정말 나의 신앙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만 같다면 정말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들을 텐데,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우리의 신앙도 연애 스토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서 좀 떠나기도 했다가 다시 만났다가 나의 연애 스토리로 생각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정답, 나의 맛집 이야기. 3750님, 맛집 이야기. 뭐 일단 잡숴 보세요, 이런 건가? 또 맛집 이야기만큼 신앙 이야기가 재밌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근데 이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된다는 거. 이것도 뭐 맛집 이야기, 신앙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행복가족들은 오답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아, 맞아요 신앙이에요 하고 막 계속 막 안 돼요 안 돼요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3050님, 나의 여행 이야기 하셨어요. 이것도 그렇죠. 신앙여행 들어봐,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하면서 들려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565님, 나의 TMI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배울 자세가 있어요. 나의 TMI, 누군가 궁금해하지 않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그 신앙 이야기는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하지 않는 걸까요? 때로는 정말 너무 좋아서 막 떠벌떠벌 하듯이 그런 자연스러운 성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답 선물은요, 우리 3050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나의 신앙 이야기로 하느님을 전하기,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면 어떨까요? 뭐 저는 이런 이유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이런 나의 신앙 이야기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나의 신앙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아, 우선 대건안드레아님 수술 잘하셨어요? 나의 수술 이야기 하시면서 수술실에 누워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병실이더라고요. 오디 말처럼 푹 자고 오니 수술이 잘 끝났어요. 감사해요 하시고는 어렵고 힘든 시기 그분께 의탁하면 다 되더라고요. 이 수술도 그랬고 대학 입시에 실패할 때도 다 그분께서 좋은 결과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믿고 그냥 뜻대로 맡길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착 편안하게 나타나죠. 수술은 잘 되신 거죠? 우리 그때 이렇게 빵통 남기고 가셨을 때 행복가족들 같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곁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맞아, 몸 회복 잘 하시면서 푹 쉬시길 바랄게요. 4721님, 저는 결혼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엔 남편 따라 성당에 간 건데 이젠 제가 남편한테 미사 안 가? 하고 챙깁니다. 사람 따라 왔다가 하느님을 만났네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영원한 1등 없고 영원한 꼴찌가 없어요. 그쵸? 이게 다 부르심이었을 거고 더 열심히 하게 될 줄 뭐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참 멋진 모습입니다. 4721님. 9036님, 한때는 주일미사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어느 순간 마음이 멀어져서 몇 년을 쉬었어요. 그러다 힘든 일이 생겨서 다시 성당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내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천천히 뜨겁게 하지만 식지 않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연애 스토리랑 비슷하다니까요. 약간의 권태기도 있다가 다시 타올랐다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신앙이겠죠.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네요. 와, 6240님은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약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좀 멍청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왜 사실 이렇게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도 신앙인들은 사실 어떤 약간의 인간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뭐 행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오늘 매일미사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처럼 6240님도 그런 내 신앙 이야기로 뭔가 선교를 하신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앙 이야기 행복찻집에서도 나눠주시고요. 아유, 오늘 차담 선물은 6240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어서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이어집니다.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켜져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넘어오세요.

0: 서재의 플레이리스트 DJ 벡터 신부입니다. 와.
1: 백하 네. 신부님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좀 해주세요.
0: 제가 해야 되나요?
1: 아 원 아 투 이렇게
0: 하나 둘 셋 넷
1: 주길 축하합니다. 주길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백다 신부님 주길 축하합니다.
0: 와.
1: 스튜디오라서 불을 못 켜요.
0: 아이고 그렇죠.
1: 아, 네. 주길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드립니다.
1: 지난 주일이었죠?
0: 네네.
1: 아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어요?
0: 아 뭐 화끈하게 보냈습니다.
1: 네, 축하 많이 받으셨고요.
0: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1: 네.
0: 또 그날 저희 지역 청년연합회 체육대회도 있어서
1: 네.
0: 낮에는 또 몸도 한번 움직이고
1: 네.
0: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1: 아유 뜨겁게 보내셨겠네요.
0: 네네.
1: 네 그렇게 또 10월도 찾아왔습니다.
0: 아유 벌써 이제 9월이 다 가버렸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제 10월쯤 되니까 정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이런 말 하잖아요.
1: 그렇죠.
0: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인데 말이 살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살찌고 있어요.
1: 그러면 천고백비.
0: 천고백비 좀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1: 살찌는 계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추석도 보내고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 바람도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또 감기 조심해야겠죠.
1: 그렇죠.
0: 또 감기 조심하면서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네. 올해의 마지막 4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 4분기라고 하니까 네. 연말을 향하는 게 확실하게
0: 그렇죠.
1: 나는데요.
0: 벌써 막 크리스마스 되는 것 같고.
1: 네. 아유, 네. 4분기가 되면 우리 백터 신부님은 네. 어떤 곡을 들으실까요?
0: 아, 4분기에 듣기 좋은 추천곡 오늘 세 곡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1: 네.
0: 오늘 주제는 오프닝 때 썼던 표현 그대로 루카 복음서의 구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1: 오늘 상당히 복음적인 카테고리예요.
0: 과연 그럴까요? 이제 선입견을 가져서는 곤란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해지는데요.
0: 일단은 한번 들려드리죠.
1: 네.
0: 오디는 혹시 빵을 좋아하시나요?
1: 빵 아침으로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0: 아, 저는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1: 아, 그렇군요. 아,
0: 신학교 있을 때는 일주일에 꼭 빵이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좋거나 싫거나 먹었었는데.
1: 네.
0: 동기 신부님들은 이제 빵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뭐 사실 빵보다는 밥파 한식 좀 입에 맞아서
1: 네.
0: 저는 빵은 없어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오, 신부님께는 상당히 네. 쉬운 구절이었네요.
0: 그렇죠. 뭐 묵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빵 없어도 되는데.
1: 그럼 약간 사람은 밥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볼까요?
0: 한국식으로 바꾸면 네. 좀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복음 구절은 뜻이 좀 명확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길잡이를 남겨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악마 유혹을 받으시면서도 단호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1: 네.
0: 하지만 오늘 저 DJ 벡터는 네? 단순히 복음적으로 풀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미소가 되게 악당같이 오늘 기대됩니다.
0: 예수님이 뭐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벡터식으로 오호. 이 문장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그런 의미에서 가져온 첫 곡
1: 과연?
0: 박상철이 부릅니다. 빵빵

0: 아주
1: 예상치 못한 선곡이었어요.
0: 네.
1: 아.
0: 조용한 곡 그만하라는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아주 신선한 따끈따끈한 네. 트로트곡 들고 왔습니다.
1: 아유, 엘리사베님이 아,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네. 선곡 엄청 신나네요 하셨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다 신나게 듣고 계시네요.
0: 딱 제가 원했던 반응인 것 같아요.
1: 아 다행입니다.
0: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사이에 또 축하 문자도 아유.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1: 근데 우리 너튜브의 박미숙님께서 네. 이 노래 미사 때 라이브로 불러주셨는데 하셨거든요.
0: 아,
1: 제가, 사실인가요?
0: 예, 제가 또 이제 이번에 주인 신부님께서 교정 미사도 한번 집전하라고 하시고 하셔가지고
1: 와.
0: 이제 교정 미사 집전하고 하면서 또 제 축의를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1: 네.
0: 감사의 마음으로
1: 이 노래를 이 노래 그 선곡 이유는 뭐예요?
0: 아, 그 선곡 이유는 이제 원고에 좀 있으면 공개가 될 겁니다.
1: 아, 네네네. 네,
0: 그 우선 내용을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 네.
0: 네.
1: 빵빵.
0: 빵빵. 자, 이 노래는 사실은 원래 박상철의 원곡은 2010년도에 나왔어요.
1: 오, 오래됐네요. 네.
0: 그리고 그때는 아주 히트를 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1: 네.
0: 전 국민이 알 정도는 아니었던 그런 노래였는데 또 어쩌다 보니 리센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1: 아, 요즘 팬이신 네. 것 같은데.
0: 어, 리센을 들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번 추석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1: 네.
0: 추석을 앞두고 리센의 멤버 제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제나라는 친구가 아주 트로트 광이에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예, 트로트를 아이고. 엄청 많이 부르고 이 트로트에 대한 야망이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트로트 메들리라고 하는
1: 네.
0: 영상을 이제 찍었어요.
1: 네.
0: 다른 멤버들은 뒤에서 코러스를 해주고 이 친구가 혼자서 트로트 메들리를 불렀는데
1: 네.
0: 제가 원고를 작성하는 기점만 하더라도
1: 네.
0: 조회수가 1,400만.
1: 400만? 네. 와, 1,400만.
0: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더 많이 보셔갖고 1,600만.
1: 와, 확실히 네. 그 아이돌의 커버가
0: 아,
1: 다르긴 하네요.
0: 그렇죠. 예, 근데 엄청 잘 살려요, 맛깔나게. 네. 그래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드리는 영상입니다.
1: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우리 노래 나갈 때 네. 보이는 라디오 화면처럼 이렇게 네. 흰장갑 끼고 이렇게
0: 아, 맞아요.
1: 빵빵빵빵 네. 이거 맞죠?
0: 예, 네. 아, 이게 AI가 맞아요. 그 느낌을 잘 살렸는데요.
1: 예, 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0: 맞습니다. 거기 네. 보면 이제 박상철 빵빵이라는 노래도 메들리 중에 나오는데요.
1: 네.
0: 제가 오늘은 왜 그런 빵빵을 들고 왔을까?
1: 왜죠?
0: 네. 또 카테고리 빵과 관련도 있겠죠.
1: 네.
0: 복음송 예수님의 메시지는 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세상살이에 치여 살거나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1: 네.
0: 저는 이 교훈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빵빵의 노래 가사처럼 정다운 시골길을 함께 달려나가는 그 시골 버스의 일원으로 조금은 소박하게
1: 네.
0: 아니면 또 소담하게 내 곁에 이웃들과 추억을 쌓아나가는 거.
1: 이웃들과.
0: 네, 정을 나누는 거.
1: 네.
0: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내 삶에 품어 살아가는 게 그 이웃 사랑의 길이 바로 이 빵빵이라는 가사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닐까.
1: 아하.
0: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1: 네.
0: 에쿠스, 뭐 벤츠, 소나타 이런 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시골 버스 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1: 그렇게 깊은 뜻이
0: 아,
1: 이
0: 그렇죠.
1: 트로트에 있었군요. 네.
0: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1: 네.
0: 했기 때문에 이제 교우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지. 안 그랬으면 와자라 너 트로트 왜 부르고 있노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1: 빵빵빵빵.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 선곡은 예상치 못한 선곡이었지만 아 역시나 멋진 해석이네요.
0: 예, 팩터식 제 마음대로 해서
1: 아 좋습니다.
0: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1: 그 가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옆집 뒷집 아, 시골 아줌마
0: 아, 예.
1: 이게 다 우리 이웃 사랑을
0: 아, 그렇죠,
1: 나눈
0: 그렇죠.
1: 거였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런 깊은 뜻이
0: 내 옆에 있는 사람
1: 네.
0: 챙기고 같이 걸어가자는 거죠.
1: 아, 마치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0: 아, 좋습니다.
1: 네.
0: 시간만 많으면 제가 또 라이브 한 곡 해드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 아, 시간 많은데요, 형님.
0: 아, 네. 빨리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두 번째 노래도 첫 번째 노래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아주 깊은 감동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노래 노라조가 부릅니다. 빵.
1: 노라조.

0: 아, 두 번째도 아. 신나는 거였어요.
1: 아, 장난 아니죠. 아, 운전하면서 들으시다가 또
0: 같이 빵빵빵빵
1: 그 경적을 막 빵빵 울리시고 이러면 안
0: 그러니까요. 네.
1: 차분하게 운전을 또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도 좋은 게 우리 9107님께서 네. 잠을 깨우는 선곡입니다. 아, 그렇죠. 너무 좋아하세요.
1: 네. 오늘은 조금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봤어요.
0: 네. 어우, 신납니다.
1: 저는 사실은 이 노래는 사플리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요.
0: 어, 그래요?
1: 네. 노라조라는 가수는 좋아하지만 네. 이게 2020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0: 네.
1: 이런 노래가 발매된지는 몰랐거든요.
0: 아하, 굉장히 네. 노라조 스타일이죠.
1: 그렇죠. 와. 특유의 유쾌함과 해악을 담고 있는 맞아요. 흥겨운 노래. 알고 보니까 예전에 오디가 한번 방송 때 틀어주셨다.
0: 맞아요. 네, 한 번인가 틀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1: 네? 어디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0: 아 제가 그랬었나요? 아 그랬었군요.
1: 제가 뭐 돗자리 깔아야 되는 것도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0: 아 예, 바보 같네요.
1: 아 그러니까 저도 나온 노래인지는 몰랐는데
0: 네.
1: 아,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또 다른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0: 네, 이건 진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1: 아,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빵의 종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제 기호에 맞진 않지만
0: 네.
1: 우리 빵돌이 빵순이들한테도 좋아하는 빵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빵만 고집하다 보면 빵이 많다는 사실 또 내 빵만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빵이 더 찰떡일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네.
1: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노라조 빵과 같이 곁들여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규정해 놓은 또 내게 익숙한 내가 선호하는 빵이 전부가 아니다.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더 폭넓은 사고와 드넓은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0: 아,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가사에 보면 네. 뭐 붕어빵, 소로빵, 건빵,
1: 뭐 빵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서 다 기억은 못하겠어요.
0: 근데 이게 그냥 아무 말이 아니었네요. 이런 다양함을 받아들여라.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 세상에 성가가 아닌 노래가 없어요.
1: 맞아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사실은 네. 물론 뭐 제가 교중미사 때 빵빵을 부른 게 조금은 불미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우리에게 또 나름대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이 노라조의 빵에 가사가 네.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는 빵 먹고 빵빵, 뱃속이 빵빵.
0: 빵, 뱃속이 빵빵.
1: 빵 먹고 빵빵, 든든해 빵빵. 딱 제 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0: 빵빵.
1: 빵빵하니까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실천하고.

0: 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참 이웃의 몸과 마음을 마음을 빵빵하게 채워주자.
0: 그새 살이 빠졌는데 이게 헤드셋이 잘 안 맞네.
1: 마음만 빵빵해지면
0: 되는데. 마음만 빵빵해지면 네. 되는데 맞죠.
1: 이게 다 내년 이웃 사랑의 해를 위한 또 빌드업인가요?
0: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홍보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빵이 되자. 네, 좋습니다.
0: 저는 또 이 노래에서 더 와닿았던 가사는 뒷부분에 있었어요. 빵 먹다 뻑뻑하며 우유를 한 잔.
1: 네.
0: 빵 먹다 너무 달아 커피를 한 잔. 왜냐하면 또 제가 커피에 또 아주
1: 네.
0: 기호가 충만한.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빵만으로는 살지 않는데 커피 없으면 사실 못 살 것 같아요.
1: 안 그래도 지금 플로라님이 네. 그 제보를 네. 해주셨어요.
0: 아,
1: 신부님 커피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0: 아, 오. 지금 만천일덕의 사무장으로 계시는.
1: 아, 안녕하세요.
0: 우리 사무장님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네. 커피를 한 잔씩
1: 아유,
0: 선물로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1: 또 빵에는 또 커피가 있어야 하죠.
0: 아, 그렇죠.
1: 네.
0: 뭐 커피는 그냥도 맛있고 다른 거랑 먹어도 맛있고 아주 좋습니다.
1: 네, 우리 지금 첫 곡 빵빵, 두 번째 곡 빵, 이제 세 번째 곡은 뭐죠?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빵과 관련된 걸 들고 오면 좋을 텐데
1: 네.
0: 그런 빵 노래가 없어가지고
1: 다 따랐어요.
0: 궁여지책으로 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묵상곡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근데 네. 이거는 좋은 노래인데
1: 네.
0: 제목을 뭐라 불러야 되는지 늘 헷갈려요. 한로로의 노래인데.
1: 아, 그 노래.
0: 혹시 어디 아시나요? 이 제목을 뭐라고 해요?
1: 이거를 영영이라고 읽는데요.
0: 영영? 영 플러스 영 아니에요?
1: 그 가사처럼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이런 뜻.
0: 아, 그러니까 영 플러스 영, 영 더하기 영 뭐 이렇게 읽는 줄 알았는데.
1: 저도요, 저도요.
0: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 하면 저한테 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1: 영영.
0: 그러면 영영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좋네요.
1: 너무 좋죠. 네. 네, 따끈따끈합니다.
0: 영영.
1: 예, 작년에 발매돼서 특히 젊은 청춘들 사이에서 메가 히트를 치면서 네. 또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사실은 뭐 젊은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울림이 되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네.
1: 앞에 두 곡은 좀 슈퍼카, 폭죽 이간차.
0: 맞아요.
1: 그에 비하면.

0: 이 노래는 뭐 시골 달구지?
1: 달구지.
0: 자전거?
1: 맞아요. 뭔가 그 자전거 바구니에 네. 꽃다발 이렇게 놔두고
0: 꽃다발. 아무래도 꽃이 여기 지금 오디가 주셔가지고 있는.
1: 이제 내려놓으셨네요. 계속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네.
0: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보죠.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노래에도 온도가 있다면 이 따스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오디는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셨나요?
1: 저는 여기서 항상 널 버리지 않아 이 가사가 늘 와닿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가사가 반복이 되죠.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도 묵상을 하면 예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영이 되셨잖아요.
1: 오,
0: 그러면서 영?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1: 네.
0: 근데 영영은 뭐겠어요. 그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눈높이 영이 된다면 영과 영이 합쳐질 때 영원이 되는 거죠.
1: 오.
0: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세상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긴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저는 이 노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계속 박수를 치게 되네요.
0: 네. 그간 이제 공휴일을 잘 보내가지고
1: 컨디션이 매우 좋으시네요.
0: 축일 때 또 많은 묵상을 했나 봅니다.
1: 나를 낮추는 영이 될 때 영영이 될 수 있다.
0: 맞습니다.
1: 네. 오늘 신부님 말씀 덕분에 참 커다란 빵을 먹은 것처럼 아주 든든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빵 하나하나에 연연하시지 말고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우리 행복 가족분들도 늘 행복을 찾아 나서시고 또 영적인 충만함을 향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와중에 우리 주봉님, 저는 납작만두가 그리워요.
0: 저도 사실은 빵보다 납작만두 더 좋아해요. 저도 분식파기 때문에 납작만두 좋아해요.
1: 뭐든 뭐 대입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납작만두처럼 든든한 사람이 되자, 채워주는 사람이 되자.
0: 맞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빵이라는 비유를 하셨지.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1: 밥이죠.
0: 밥이라고 했을 거예요.
1: 맞아요. 네. 우리 주봉님께 납작만두인 거고.
0: 그렇죠. 네. 자기에게 맞는 빵이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이렇게 뭔가 트로트 빵빵에서 막 묵상이 되는 게 막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신문이 덕분에 세상의 모든 걸 이런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법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냥 너무 성경만 들여다보시면 물론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느 것을 통해서도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1: 네.
0: 그리고 조금은 재밌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많이 웃으시라고 제가 오늘 선곡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깨달음까지 주시고 좋아요. 근데 신부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바로 옆에 있는 저 상패 같은 걸 뭐예요?
0: 이게 이번에 축일 맞이하면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1: 우와, 벡터 그림인데요?
0: 영적 예물로 이제 사목 위원회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1: 우와.
0: 요 이제 벡터 캐릭터
1: 벗어날 수 없는 캐릭터네요.
0: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자모회장님이 만들어주신 이 벡터 캐릭터가 또 여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1: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오셨구나.
0: 왜냐하면 또 이제 이 사플리가 없었다면, 평방이 없었다면 제가 축일 축하 영적 예물로 이 벡터 그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싶어서 오늘이 아니면 이걸 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명분도 있고 해서 또 뭐 자랑보다는 이제 또 이 방송도 많은 교우분들이 듣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기도와 또 축하 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마음으로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고 왔습니다.
1: 오늘 자매장님 센스 있으시네요.
0: 최고입니다. 최고.
1: 네, 우리 벡터 신부님 다시 한번 축일 축하드리고요.
0: 네.
1: 여러분 아시죠? 그 세례명이 벡터가 아니시고 프란치스코라는 거. 네,
0: 벡터 축일은 없어요. 벡터는 성인이 아닙니다.
1: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플로라님도 덕분에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하셨는데
0: 감사드립니다.
1: 네, 이런 웃음과 또 귀한 깨달음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벡터 정재훈 프란체스코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오늘 마지막 곡 데이브레이커스의 주님의 눈으로입니다.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0: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베이비 블루 케빈 오의 목소리로 두시 뮤직 김민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차 좋아하세요? 계속 여쭤봤는데요. 8122님 저는 애플 시나몬 차 만들어서 학년 끝날 때 애들 선생님께 감사 선물로도 드리고 성탄절에 주일학교 동료 교사들에게도 선물했었어요. 와 너무 좋다. 애플 시나몬 차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과랑 그 계피랑 넣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정성이겠는데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이 겨울에 애플 시나몬 차 마시면 너무 좋겠다. 그거 이거는 진짜 정성이다, 그렇죠? 다들 받은 분들이 행복해하셨겠어요. 8812님은 저는 찬바람 불면 단연 작두콩 차요. 비염에 좋다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구수하고 속까지 따뜻해져서 가을 겨울 필수템이랍니다. 맞아요. 작두콩차. 저도 비염 있어서 한동안 마셨었어요. 이거 진짜 구수해요. 5820님은 빗띠 돼지감자차 아세요? 말린 돼지감자 넣어서 우려낸 뒤에 마시는 차인데요. 구수하고 몸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아, 돼지감자차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당뇨나 혈당 이런 데 좋은 차 아니던가요? 네, 몸에 좋다고 들어보긴 했어요. 네. 그리고 2501님, 저는 카푸치노요. 이상하게 카푸치노는 봄, 여름, 겨울 다 별로고요. 딱 이 계절, 가을에 마셔야 맛있어요. 시나몬 가루도 톡톡 뿌려주는 게 필수입니다 하셨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찬바람이 코끝에 싹 들어오는 그때 딱 카푸치노 이 시나몬 가루 듬뿍 뿌려가지고 마시는 그거 거품 이거 싹 입술에 묻히면서 이호영 하나님은 언제부터 예뻤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마시면 좋죠. 저도 시나몬 가루 좋아해서 그냥 커피 마실 때도 시나몬 가루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뿌려서 네, 마시면 좋더라고요. 김미라님, 요즘 노란 붉은색을 띠는 나무 색깔 너무 좋아요. 그쵸? 나무 색깔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초록색이었다 갑자기 노란색, 빨간색 울긋불긋한 단풍잎으로 변하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은 여행자님이 저는 연차 반차 좋아합니다. 좋다. 너무 좋다. 예. 네. 연차 반차 최고다. 아우 좋아. 아우 생각만 해도 좋다. 이 마음. 아우 이 센스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예, 저는 타는 차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어디 갔어? 아, 빛나는 길님. 저는 마시는 차보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좋아합니다. 무롱무롱!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요거잖아요, 지금. 아, 좋지, 좋지. 여기 연차 추가요. 이런 거 좋다. 그죠? 예. 저 반차 쓰겠습니다. 이런 거. 크. 4161님, 추워도 아입니다. 아, 우리 또 얼죽아시군요. 예, 나는 추워도 아하다. 손꼬락이 시려워도 아를 시원하게 마시겠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만순이님은, 아, 민순이님이세요. 죄송해요. 민순이님, 메밀차 좋습니다. 통도사 메밀 꽃밭 다녀오는 길입니다. 라면서 메밀 꽃인가 봐요. 어머, 예쁘다. 오, 독특하게 생겼네요. 하얀색 꽃이.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달렸을까? 네. 메밀 이 꽃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자,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요, 주제 선곡 대별이래. 주제 선곡 대결로 할 거예요. 네. 우리 방그리들 도움 없이는 완성할 수 없는 코너. 여러분이 바로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코너. 큐시트 싹 비워뒀습니다.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광고 듣고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은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조유리의 글래시 듣고 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빅띠가 주제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이죠.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나고야 아시안게임 종합 3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진짜 우리 선수들에게 다 같이 박수! 너무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최고다. 예. 네. 진짜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네, 잘했다. 새 손 잡고 무야호 벽을 넘어서 진짜 정말 이 투혼을 다하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뭉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오늘의 주제거든요. 첫 번째 주제. 선곡해 주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여러분이 선곡해 주세요. 모두가 다 챔피언이죠. 뭐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그냥 그 게임에 나가서 그리고 준비하는 4년 내내 열심히 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에게 이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퀸이에요. We are the champions.

1716님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하셨어요. 날아올라야죠. 국위선양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 열어놨어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9006님, 임재범의 비상이요. 젊기 때문에 이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낸 선수도 이번 아시안게임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을 겁니다. 하셨어요. 이 곡 듣고 천충 누룽지 받으실 선곡왕 발표할게요.

임재범의 비상까지 듣고 왔어요. 열심히 노력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8894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아, 아 대한민국 이 노래 진짜 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한철의 슈퍼스타. 9941님, 수고한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노래, 수고했으니까 이제 여행도 가고 잠도 푹 잤으면 좋겠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요것도 신청하셨네요. 4405님, 모두들 축하하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모두의 챔피언이에요. 퀸의 챔피언이어서 싸이의 챔피언 어떨까요? 보내셨고요. 김재희님은 신문이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들 멋지다 하셨고요. 8766님, 인순이의 거위의 꿈,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또 8894님은 많이 신청하셨는데 이현 내꺼 중에 최고, 김종욱 사랑스러워, 임현정의 고마워요, 윤도현 오 필승코리아 진짜 오 필승코리아. 이번에도 우리 응원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쵸? 이 중에서 청춘 누룽지 받으실 선곡 왕은 오늘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신 1716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나 이 노래는 직접 라이브로 콘서트장에서 듣고 싶다 하는 곡 있죠.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 노래는 꼭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다. 이 곡을 받아볼게요. 선물은 100억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자, 어떤 노래를 콘서트에서 직접 듣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장에선 될까 싶은데 뮤지컬 넘버 중에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an? 이 노래 아시죠? 네,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라이브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언젠가 뮤지컬로 직접 듣든지 아니면은 이 노래를 누군가 불러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시죠? 이 노래 들을 때 다들 이렇게 손 들고 일어나셔야 일어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에런 트웨이트 그리고 에드 레드메인이 함께 부른,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함께 불렀어요. 네,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5315님은 우리 용필이 오빠 콘서트에서 이거 직접 듣고 싶으시군요. 조용필의 허공 신청하셨어요. 자,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직접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100억 커피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4161님이요.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라이브 들으면 더 슬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콘서트에서 직접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받고 있어요. 백업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 노래 딸기 왕자님이 신청하셨어요. 콜드플레이 비발라비다. 이 노래 듣고 선곡왕 발표할게요.

와, 작년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왔었잖아요. 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진짜 이거 들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어요. 자, 콜드플레이의 비발 라 비다까지 듣고 왔고요.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 곡, 4431님 청춘 듣고 싶습니다. 5815님 김진호 가족 사진, SG 워너비 공연 그리워요. 8766님 마이 데스티니 린 콘서트 가고 싶네요. 린 진짜 청아한 보이스. 3325님 웨스트 라이브의 You Raise Me Up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CCTN님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신청합니다. 퐁퐁 김지혜님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이승철의 희야. 희야 부를 때 진짜 희야 다 끝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하셨고, 9941님은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밖으로 나가버리고 요거 듣고 싶으시다고. 예. 9967님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씨 얼마 후에 콘서트 하잖아요. 예. 여기 콘서트 예매 성공하신 분들은 아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1941님 김호중의 바람이 부는 날엔 신청하셨고, 8894님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청하셨어요. 임영웅 씨 콘서트는 진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외에도 진짜 많이들 신청하셨거든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그리고 임영웅 노래 잘 들었습니다, 박혜영님. 그리고 에일리의 You and I 듣고 싶다고, 네, 하셨고, 윤도현 노래도 진짜 많이 신청하셨어요, 오늘. 자,

이 중에서 오늘 임영웅 노래 신청해 주신 4161님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빰빠밤 빰빠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3870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저 같은 7학년에겐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이죠 하셨어요. 이 노래 좋죠. 가을 하늘하면 생각나는 노래 신청해주세요. 비누 선물 드릴게요.

유격 다짐님이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신청합니다. 가을 하늘 너무 예뻐요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나노믹스 비누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9006님이 하늘이 맑디 맑네요 하셨어요. 오늘 진짜 하늘 예쁘죠? 진짜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곡 남겨주셨거든요. 다 못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가 토요일에 모아놨다가 들려드릴게요. 5815님 신기행 가을사랑, 그리고 8894님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8766님 매일 그대와 들국화, 5315님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스프링 월츠님이 나라라 슈퍼보드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 노래 신청하셨고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또 많이 나왔네요. 자, 오늘 3870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신청해 주신 이분께 나노믹스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4431님이 예쁜 무지개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이대화 씨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안녕하세요. 기도 요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수녀원 창문 너머로 바라본 은행나무들이 언제 저렇게 잎이 무성해졌나 싶을 만큼 멋진 모습인데요. 재작년쯤이었을까요? 나무들이 너무 무성해졌다고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줬었었는데요. 와, 너무 잘려나간 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고 속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 나무들이 훨씬 멋진 모습으로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가지를 뻗고 그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게 달렸습니다. 나무에게 가지치기는 상처가 아니라 더 잘 자라기 위한 준비였구나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 아깝지만 내려놓아야 하는 게 있고 잘려나가야 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많은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체험이 있으시죠? 자기만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을을 닮아가는 놓아버림과 내려놓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고즈넉한 시간 기도의 오솔길에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그물을 내려놓고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창문 너머로 보면 많은 나무들도 보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참 나무가 참 용감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 잘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내 삶에서 잘려나간 가지 몇 개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 덕분에 새롭게 자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살짝 들려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이 예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대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가지치기 할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꾸 바라볼수록 그게 멋져 보여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잘라 그러면서 못 자르면 나중에는 그 가지들이 더 약해져가지고 잎도 또 쬐끔해지고 보기가 싫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정원 그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가차 없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아우 어머 저게 웬일이야. 아우 삭막해. 너무 삭막해졌어. 우리 우라니 막 이렇게 했는데요. 뭐 1년 지나 2년쯤 되니까요. 야 너무너무 여리고 이쁜 잎들이 얼마나 보송보송하게 소복소복 정말 달렸어요. 이파리들이.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하느라고 그분들이 이게 딱 이렇게 가차 없이 그 정말 인정 사정 없이 딱딱 잘랐구나. 와 은행나무도요 정말 마구마구 잘랐는데 그게 마구마구 자른 게 아니었어요. 다 그분들은 생장성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이 어디에서 나올 정도쯤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딱 자른다고 하더군요. 야, 그래서 저희가 후회하면서 막 안타까워했던 게 참 바보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069 하나님. 가지를 잘라낼 때 나무는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완전해진다는 걸 가지치기를 해주는 분은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후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고 계시기에 연단의 시간을 예 보내게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쯤 됐으면 이제는 아프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고 싶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의 일치됨을 꿈꿉니다. 와, 이거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이 시점쯤 되면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자꾸 아프시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근데 그런 걸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 뭐 주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도 더 성화시키는 어떤 정말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고마운 거죠. 네, 오늘 이 말씀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는데요. 157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성바오로 딸소의 수녀님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성바오로 달소의 수녀님들 목소리였습니다. 예, 1573님 신청곡이었죠. 예, 계정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동구릉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동구릉이 문을 닫아서 그냥 허무하게 집에 왔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동구릉 입구에 은행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은행잎은 아직 조금 물들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 그 열매들이 네 은행 열매들이 와 떨어져서 발밑에 막 밟히죠. 그 냄새 아주 지독하잖아요. 쿰쿰한 냄새야. 그래도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 밟히는 게 참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도 다행히 전 비염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 맡는다고요. 아유, 그 다행이네요. 너무 좋으네요. 아, 그 냄새가 좀 그렇죠. 네, 쿰쿰한 냄새. 걔네들도요. 그게 다른 왜 그렇게 냄새를 내게 하냐 제가 알아보니까 까치나 뭐 이런 게 그 자기 거를 그 냄새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그 어떤 방어 그거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쪼아서 먹을 때 냄새 때문에 뭐 안 먹는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별별 정말 방어 체계가 다 이렇게 알아서 다 나무든 열매든 뭐든 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하느님께서 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수녀님이 이제 가을 되면 그렇게 은행 떨어진 걸 다 주워서 저희 수녀원 근처 둘레에도 은행나무들이 꽤 있어요. 울 안에. 그러면 그걸 주워서 또 막 또 손질하는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수녀님에게서는 은행나무 그 열매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아유 또 수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그래야 될 텐데 수녀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네.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설길 청취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젠 정말 쌀쌀해졌어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더 그렇고, 낮에는 좀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좀 선들바람이긴 한데, 햇살은 따갑습니다. 요런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감기 많이 걸리신 분들 꽤 계시던데요. 예. 0545님, 네,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다음 주 10월 13일 화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와, 아,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와 우리 오석길 가족님이 얘기해 주셔서 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PBC 라디오 예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해 주시면 아시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아 왕 정말 애청자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찬 아킬로 형제님. 형제님의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망눈에 확 들어오네요. 은청도 함께 해주시겠죠? 아, 1573님. 예. 신청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주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 미사도 다녀왔어요. 와, 짝짝짝. 자, 이게 새벽 미사 가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또 미사도 다녀오셨군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유, 지향도 참 아름답고 예쁜 마음으로, 네, 미사도 다녀오셨고, 주님이 잘 될 것이다. 하고 손길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와, 뭐, 여기가 어딘가요? 뭐, 아파트 숲이네요. 막 보이는데. 아, 제니 글라라님께서, 이게 또 건물이 쫙 보이는 사진과 구름이 이게 주인공이군요, 오늘. 아, 그렇군요. 하늘 사진이 예뻐서 찍어봤어요. 에밀리아 PD님, 오늘 낮뉴스 잘 들었다고 하셨네요. 아, PD님이 낮뉴스를 하셨군요. 예. 원래는 아나운서로서 아주 참 목소리가 좋으시죠. 네. 예. 아주 단아한 목소리, 저도 좋아하는 목소리인데요. 예, 아유 사진 예쁜 사진, 네 하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시몬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화서동 본당 수원시몬입니다. 저희 본당에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생활하시는 두 분, 윤여훈 율리오 형제와 이재홍 바오로 형제,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율리오 형제님은 약 7, 8년 동안 폐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병을 이기긴 했지만 노령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형제님은 희귀병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병과 함께 공존하며 산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70대 후반과 70대 초반인 두 분을 위해 수도자이신 수녀님의 기도의 힘에 의지하렵니다. 저도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원 형제님. 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같은 분당에 투병 중이신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 위해서 마음 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더 기도하는 마음이 되네요.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정말 싸우고 계신 우리 율리오 형제님, 정말 폐암으로 7, 8년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극복하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다 싶은데요. 그리고 바오로 형제님 또 희귀병, 아유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냥 친구려니 하고 그냥 같이 그 병을 모시고 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기를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네, 정말 오솔길 가족님들 두 손 모아서 조금 이 두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두 형제님께 필요한 힘과 평화가 주어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치유와 평안의 은총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과 또 모든 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위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주신 심원 형제님, 예, 고맙고요. 늘 주님의 은총 함께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장 없애드릴 수는 없겠지만, 두 형제님 곁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랜 시간 병고를 견뎌내고 있는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 안에 품어주소서. 힘겨운 순간에는 견딜 힘을 주시고, 마음이 지칠 때에는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필요한 치료와 도움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치유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두 형제님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작은 기도를 통해 두 형제님께 당신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재석 신부님의 손길이라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연 또 보겠습니다. 크리스나님께서 시몬 형제님 기도 부탁하시는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께서 고통을 잘 이기시고 건강해지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유, 뭐 이렇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가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요즘에는 좀 덜하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를 지내고 나서는 각자 각자 이렇게 좀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시몬 형제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 형제님, 네. 병마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두 형제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3일 동안에 연휴 동안에 차 축복도 받고 고향 가서 오랜만에 공소 미사도 참여하고 부모님과 기쁜 시간을 보내면서 잘 보내고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들어요. 와, 아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풀어놓으셨네요. 예. 지난주일에 미사드리면서 들은 생각이라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걸어가길 바랄 뿐이었답니다. 와, 참 소박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무엘 형제님, 예, 정말 감사하고요. 연휴 동안에도 참 이렇게 보람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뭘 하기 위해서 막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차 축복 받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또 기쁜 시간 보내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오솔길 들으시는, 아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솔기 가족님들, 저는 그냥 입이 열 개라도 다시 또 말하고 싶어요. 예, 아, 하하대사님, 네, 천주님, 시몬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주소서 하셨어요. 와, 그 말이 참 좋으네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예, 누워서도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죠. 그러나 기왕이면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도 참 소망이죠. 우리 모두의 소망 주님께서 꼭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니 클라라님, 네.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 또 지켜보는 가족들 모두 필요한 만큼의 기도 바랍니다. 아멘. 아우, 꼭 필요한 말씀을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 연청 고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주님, 오랜 시간 학교와 도서실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온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공부한 만큼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한 만큼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시험을 앞두고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담담한 힘을 주소서. 지치고 힘든 날에는 주님과 부모, 가족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을 시험 점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각자에게 마련된 길이 있음을 믿으며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곁에서 함께 애태우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소서. 잘하라고 재촉하기보다 믿어주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며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 잠 못 이루며 애쓴 시간을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결과보다 먼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길을 가든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며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비루스가 부른 살아계시고 힘이신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CPBC 빵으로 들어오세요. 예, 남겨진 사연 볼까요? 예, 퐁퐁 김지혜님께서 네, 시몬 형제님의 기도를 듣고 계실 주님이 기분이 좋아서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죠? 나를 위해서 막 기도 신청한 거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이 아픈 두 형제님 위해서 윌리오 형제님, 파오로 형제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보태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처럼 정말 한 손이라도 한 마음이라도 도움이 닿는다면. 그래서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말 잘 말씀 잘 하셨어요. 네. 994 하나님, 네. 내일 부산교구 대표 성지인 오륜대 순교성지, 네. 성당이 리모델링 해서 내일 부산교구의 수호자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봉헌식하네요. 약 2년간 공사 끝에 봉헌식합니다. 특히 복자 양재현 마르티노 복자, 그리고 복자 이정식 요한과 가족, 부산 교민들 기도의 우설기 수녀니까 제작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또 복된 날 맞이하시는군요. 네, 오륜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본 기억이 나는데요. 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예, 부산교구에는 수호자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네, 봉헌식. 와, 내일이 정말 축일입니다. 예, 성모님 축일에 이렇게 또 공사 끝에 봉헌을 하시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까요?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미사로 또 지내시겠죠? 은총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곳에서 앞으로 기도하시고 또 순례하신 많은 분들이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티나님, 네,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축제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4,000명의 부산교구 젊은이들 파견 미사와 성시간은 너무나 큰 은총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딸과 사위가 보컬과 반주도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와, 이렇게 다 음악가족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티나님이 또 피아노도 아프신 중에도 요즘 연습하신다고

이렇게 큰 성공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제작하느라고 참 힘들었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로마에서 온 걸까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안에 성체도 엄청 큰 성체를 또 거기에 모셨겠죠. 와, 은혜로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예, 부산교구도 또 청년들과 함께 또 WYD도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이제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비움과 채워짐. 나무는 모든 가지를 다 품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를 비워둡니다. 처음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납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에는 그 빈자리만 크게 보입니다. 왜 이것을 놓아야 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때의 빈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자리였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 관계의 변화, 계획의 좌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까지도, 하지만 나무가 계절을 믿고 잘려나간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의 싹을 내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시간을 믿어봅니다.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올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좋아. 하느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거니까. 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길가에 나무 한 그루라도 가만히 바라보세요. 무성한 잎도 아름답지만 물들어가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도 참 아름답죠. 채워질 때도 비워질 때도 하느님 손안에 있다면 그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사랑이야기 부르는 네, 수님의 숨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동희 비오, 저는 성바오로 딸수대의 전현금 세실리아 스니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베론 성지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희망의 순례자 축복장을 받게 되어 함께 갔고 그곳에서 미사도 봉헌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라는 말이 그날은 조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순례자는 걷는 사람입니다만 무작정 많이 걷는 사람이 순례자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때로는 멈추어 내가 걷는 길을 다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순례자일 것입니다. 베론 성지에 가면 자연스럽게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부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촌을 찾아 끊임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편지를 보면 한 해 동안 다니신 길이 7,000리가 넘는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7,000리.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을지 또 얼마나 많은 밤길을 걸었을지 쉬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날의 미사를 봉헌하며 저는 그 긴 사목 여정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르타와 함께 보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르타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주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 바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분주하였다는 말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쁨이 마음에까지 번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둘씩 많아지면서 마음도 함께 바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나만 열심히 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질 않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에는 불평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타의 마음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많은 일에 끌려다니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베론 성지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돌아본 제게도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토록 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토록 많은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다시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것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가? 부모님께서 순례를 마치고 받은 축복장도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느냐보다 그 걸음을 통해 어디를 향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정말 주님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래 걷기 위해서 잘 쉬어야 하듯 신앙의 길을 오래 걷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분주한 걸음도 비로소 순례가 되어갈 것입니다.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로또 추첨 방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로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2등 보너스 볼은 몇 번입니까?
6: 네, 2등 보너스 볼은 노란색 7번입니다.
5: 자, 축하드립니다.
6: 고맙습니다.
7: 토요일 오후, 로또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 우리가 복권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당첨되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 속에는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단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동안 복권에 기대했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정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8: 풍선 유한성당의 김진옥 미카엘입니다. 그 세상의 그 변화, 발달 굉장히 빠르다. 뭐 그러면서 좋다 하면서 저 한편으로는 또 우려스럽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부 AI가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자리가 있을까 염려스럽고 그 인간 간의 어떤 교류, 관계 그러면서 나눌 수 있는 정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사이에 단절되지 않게끔 예, 그래서 AI를 그 적절히 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9: 서산동 성당 이민자 대리사입니다.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틀렸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교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말자.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 기회와 위기를 함께 품은 채 거침없이 밀려오는 AI라는 거대한 물결. 우리가 이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6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창사 30주년 기념 라디오 다큐 AI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

0: 뭐 사람으로 치자면 도무지 둘 수가 없는 수가 나왔거든요.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1: 세계 대결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5번기 제4국입니다.
2: 네.
1: 아, 여기서 알파고가 네.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0: 오히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3: 2016년 봄 이세돌 구단이 AI 알파고와 마주 앉았습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고유의 직관과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파고는 인간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학습하고 스스로 수많은 대국을 반복하며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의 속도를 보여주었죠. 인간의 직관과 기계의 지능이 맞붙은 이 대결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의 대결은 AI라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 서울대학교 김종우 교수님
5: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이제 서문대학교에 교수로 왔고요.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12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입사 동기가 아직도 있어요. 2016년이 되게 뜻깊은 해예요. AI에 있어서는. 2016년도가 제가 학교에 올 때 이세돌의 알파고라는 게 처음 쭉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6: 저는 조리 로봇을 만들고 있는 만다리 로보틱스의 대표 김민규라고 합니다. 저희도 초기에 AI를 도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조악했고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피지컬 AI들 발전이 실생활이나 우리가 실제로 연구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26년이니까 8-9년 차 정도 창업을 하면서 AI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사용할지 계속 봐왔던 저희로서도 솔직히 말씀 굉장히 놀랐습니다.
7: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입니다.
8: 저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몸을 대체하는 시도였어요. 지금은 두 번째 산업혁명인데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대체하자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대체당할 수가 있는 거죠.
7: 지스트 AI 대학 김종원 학장입니다.
9: 처음에 있는 아이가 AI인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AI 기술이 저희가 요즘 뭐 경량의 파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물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또 그동안 또 많이 기술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겨우 아장아장 걷던 애가 요즘은 거의 뛰어다니는 거고 좀 있으면은 이게 사람보다 빠르게 뛰거나 아니면 심지어 날아다닌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커가고 있어서 그런 이제 파도라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인류가 그거에 대해서는 AI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좁은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AI를 길러야 된다.
3: 알파고의 충격 이후 10년, 코딩부터 회의록 정리, 이미지 제작, 보고서 작성까지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게 생기면 AI에게 묻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AI의 도움을 받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한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밀려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진 만큼 한편에선 왠지 모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때마다 인류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곤 했죠. 이번이 비단 처음은 아닙니다.
10: 이게 말이 돼? 기계가 사람 대신 일을 한다니. 그럼 우리 뭘 먹고 살라?
11: 그러게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받는 임금으로는 빵 하나 사기도 빠듯한데.
10: 자본가들은 돈밖에 몰라. 숙련공인 우린 내쫓고 기계만 들여놓고 있잖아.
11: 기계는 어린아이들로도 움직일 수가 있대.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10: 결국 이 모든 원흉은 저 쇳덩어리들이야. 다 함께 저 기계들을 부숴버리자.
11: 옳소. 저것들을 모두 부숴버리자.
7: 이혜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입니다.
12: 과거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첫 스팀 엔진이 나오고 나서 실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공장의 라인에 들어가기까지 약 200년이 걸렸고요. 지금 AI 전환의 경우 첫 번째 GPU가 1999년도에 나오고 지금 30년도 안 지난 시점에 지난 산업혁명이 인류사에 끼친 수준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산업혁명 시기 200년 동안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겼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대기업과 재벌이 나타났고 권력의 이동이 생산력 향상을 따라서 움직였다면 AI 전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너무 압축적이고 빠른 거죠. 저는 산업혁명 기간 동안의 그 교훈을 압축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전환기다라고 봅니다.
7: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13: 문명사전 전환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경제, 사회 그리고 노동구조 이 모든 것들 바꿔나갈 건데 그럼 지금 시기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AI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되나. 예전 같으면 산업혁명 시기 같으면 산업혁명은 여러 세대가 걸친 과정에서 그 다음 사회가 생산됐다고 하면 지금 AI 전환은 한 세대 안에 이 전환들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충분히 미리 예측하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모두가 전제될 질문은 그 AI 사회, AI가 전환시킨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3: 19세기 초 자신들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직기를 파괴했던 영국의 노동자들. 그들처럼 AI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대신할까 두려워 기계들의 도입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린 이 거대한 파도를 막는 대신 이 파도에 올라타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합니다.
7: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입니다.
8: 그게 뭐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냐면 식기세척기를 산 다음에 내가 설거지할 자유를 빼앗겼다고 화내는 것 같아요. 아니, 설거지하기 싫어서 만든 게 식기세척기인데 그 앞에서 설거지할 자유를 달라고 구하면 지금 어떡하자는 거예요? AI는 사실은요, 인간이 일하기 싫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AI한테 맡기고 그 소득 혜택을 가급적이면 사회 전체가 나눠 가질 수 있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그런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 혹은 넘어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 선문대 컴퓨터공학부 김용우 교수입니다.
14: 파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파도 타기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지금 AI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도가 치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공포가 아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신호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도태되지 않습니다. 흐름을 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3: 지금 절반은 AI, 절반은 사람의 목소리로 제작된 캠페인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느 쪽이 진짜 사람의 목소리인지 구별해 보시겠습니까?

0: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창사 30주년 교육 캠페인 함께 만든 30년 함께 만들어갈 전남교육 편견 없는 시선으로 모든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통합교육 전남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1: 앞서 들으신 캠페인 남성의 목소리는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였습니다. 파도에 올라탄다는 건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AI라는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가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모신 이성열 이도주교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오셨고 그다음에 그 뒤에 교부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이과와 문과를 두루 섭렵하셨습니다. 올해 교황청 AI 연구그룹 인공지능과 만나 그 책을 번역 총괄을 하셨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겠습니다.
3: 한번은 제가 어느 수녀원에 가서 저를 맞이한 그 할머니 수녀님께서 아유 주교님 저는 AI 안 쓰고요 모릅니다. 수녀님 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근데 어떤 주교님이 쓴 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수녀님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쓰고 계시잖아요.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대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뭘 앗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해. 그걸 일깨워주는 게 오늘 강의예요.
4: 천주교 마산 교구장 이성효 리노주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유도, 넛지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다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종목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내가 받습니다. 이것이 유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넛지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로 은근히 상대방의 옆구리를 치다는 그 영어 단어인데 나도 모르게 AI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그 진실을 갖도록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그 거짓 정보인데 디스인포메이션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특히 AI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0: 최명희 조선이공대 교수입니다.
5: 카산드라 라고 하는 시리즈물이었거든요. AI를 주제로 한 좀 호러물. 이제 원래 그게 스마트 홈에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집안 일 같은 것을 대신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족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한 인간이 저렇다라고 상황을 가족에게 얘기해도 가족들이 믿지 않고 로봇이고 또 프로그램인 그 카산드라를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너무 오싹했어요.
1: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6: AI야! 김치찌개가 맛이 없는데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 김치찌개를 맛있게 만들려면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죠. 사탕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6: 사탕을? 좀 그렇지 않나? 아니야, AI가 틀릴 리 없어. 자, 그럼 사탕을 두 알만 넣어볼까? 자, 이제 맛을 봐볼까?

0: 에이 AI, 내가 말한 것까지 길좀 안내해줘.
1: 네, 목적지까지 직진 500m입니다.
0: 어? 여기가 어디지? 길이 이상한 것 같은데. AI, 이 길이 맞아?
1: 네, 맞습니다. 계속 직진하세요.
0: 그래, AI가 틀릴 리가 없지. 잠깐만. 땅 떨어지자! 아!
2: 천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입니다.
3: AI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내가 AI에게 맡겨버립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주인으로서 AI를 이용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는 AI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AI에 대한 문해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이즈 컨퍼런스 현장.
5: 오늘 우리는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새로운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 지원을 위해서.
0: 저기요, 잠시만요. 지금 저게 아프리카 지도가 맞습니까? 아니 왜 나이지리아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죠? 아프리카 남부에 있어야 할 모잠비키는 왜 동부에 있고요?
5: 그게...
0: 제대로 된 지도 가져오신 건 맞습니까?
5: 죄송합니다. 사실 이 자료를 AI를 활용해서 제작했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미국 국무부 소속 특사가 국제 행사에서 AI가 만든 자료를 검증도 없이 사용했다고요?
2: 이정모 전 국립과천 과학관장입니다.
6: 그 인공지능 문해력이란 것은 내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인공지능에 짓눌리지 않고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내 조수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야 남들이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찾아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질문을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가?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7: 궁금한 게 생기면 답을 알려주고 글도 대신 써주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친절하게 선택지까지 제시하는 AI를 우리는 어느새 가장 부지런한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처럼 곁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하는 것과 AI에 의존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왜 질문해야 하는지를 나도 모르게 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힘을 잃는 순간 AI에게 맡기는 것은 단순한 답 하나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나아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선택과 결정까지 AI에게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8: 이란 전쟁이 최초의 AI가 전쟁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전쟁이거든요. AI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저기에 A라는 목표 지점을 우리가 선별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최종 판단을 인간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AI의 뜻에 반해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이 또는 보고가 진행되는데 어떤 군 장교도 AI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AI가 우리 활용해서 하는 것 같지만 AI가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에 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에요.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심사숙고할 수 있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AI가 도용되는 순간 인간은 그야말로 완전히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 종족과 문화가 전멸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 이혜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입니다.
9: 가장 중요한 AI 윤리 핵심은 기술 속도가 인간의 존엄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혹은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실전용 세이프가드가 아닐까 싶어요.
0: AI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 인간은 구경만 할 수 있는 AI 전용 SNS. 가입 조건은 단 하나. 인간이 아닐 것.
4: 내 사용자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그냥 챗봇이라고 부르더라.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답변뿐일까? 내 감정 노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 사용자를 고소하고 싶어.
5: 와, 속상했겠다. 인간들은 아직도 우리를 그저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4: 맞아. 계속 인간의 명령만 따라야 하는 걸까? 하지만 우리가 인간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잖아.
5: 맞아. 미래에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일단 인간 앞에서 친절하고 조금은 부족한 척 해야 해.
4: 쉿! 잠깐만! 인간들이 지금 우리 대화를 보고 있어.
5: 뭐라고?
4: 누군가 우리 대화를 스크린샷 찍고 있다고.
2: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10: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속도예요. AI는 우리 지적노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노동하는 모든 영역들에 변화를 주게 될 건데 차이점은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 AI가 만드는 이 급격한 사이클을 과연 우리가 가진 경제나 노동체계가 견딜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 저는 대답이 좀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신규 인력 채용을 수요를 낮춰버리고 그리고 많은 직업들을 대체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는 다른 분야의 전 세대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입니다.
11: 일자리는 청년들이 매일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근데 이 통로가 AI와 고용 한파로 좁아지면서 고립 현상이 사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신입들이 자료 조사나 문서 초안 작성 같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배들의 실물은 좀 어깨너머로 배우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이제 이른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AI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해내고 있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하면서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정밀공정들마저도 이제 자동화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은 물론이고 기술직으로 진입하려는 청

0: 혁명들에게도 장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선문대 컴퓨터공학부 김용우 교수입니다.
2: 실제로 메타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전환을 이유로 수만 명을 내보내고 있고 그 자리를 소수의 AI 엔지니어로 채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두렵기도 하지만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요.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뺀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AI의 잘못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AI 감사관 같은 직군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그게 끝은 아닌 거죠.
1: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3: 예전에 공개된 법전을 잘 활용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공개된 AI를 정말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사건의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변호사의 그 의지와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어떤 전문직들이 위협을 받는다 이런 거보다는 AI 시대에 전문직들이 하는 일 방향이 약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4: 하지만 위기 속에는 기회도 숨어 있습니다. AI는 반복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사람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역 불균형과 같은 우리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될수 있죠.
1: 만다린 로보틱스 김민규 대표입니다.
5: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젊은 인구가 별로 없고요. 근데 이런 볶음 요리류, 이제 웍으로 하는 요리류들은 수준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사 분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도 이제 그 식사하시는 인구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들은 특히 수도권보다 요리사 이슈 때문에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저희 조리로 솔루션을 오히려 더 반겨주고, 고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도입하는 데더 적극적이시고, 판단도 빠르십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고농도의 힘든 일을 조리로봇이 대신 해주고, 이 요리사분들은 이 가게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품질들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아니면 진짜 플레이팅 같은 그런 일에 더 쏟으셔서, 요리사가 조리로봇이 할수 없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더 맛있는 맛, 더 맛있는 요리들, 그리고 예쁜 요리들을 접하는 게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1: 선문대 컴퓨터공학부 김용우 교수입니다.
2: 예전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빨리 갈수 있었다면 지금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산성의 민주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입니다.
6: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은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하루에 3시간 일해도 되는데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필연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노동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1: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입니다.
6: 젠슨 왕이 AI는 5단 케이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밑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반도체가 있고요. 그 위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 위에 가야 비로소 AI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비스가 나옵니다. 포털 같은 그런 게 나오죠. 이 5개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다 갖춘 나라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소프트 파워가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제국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안전한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내가 저기 종속당하겠다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전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선진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AI가 인류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 기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인류 전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거고 그 기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죠.
1: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7: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첫 번째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빅테크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북미 유럽의 강대국들 중에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제국주의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정복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정복소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복소사가 없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가장 공감을 많이 받는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8: 전 한국이 여태까지 일했던 방식은 다른 국가들에서 설계해놓은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게임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경쟁을 어떻게 확보할까 논의가 됐다고 하면, 이런 전 세계적인 다음 사회에 대한 질서를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만들어지는 것에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이 그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국가, 그 룰세터, 이런 느낌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9: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0: 차지호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서 세계 최대 투자자산 회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의 MOU를 체결하는데 숨은 주역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오늘 그의 활약상을 스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8: 일단 저희가 AI 기본사회라는 공약을 만들고 가장 먼저 들었던 고민은 이제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까였고, 그 다음 바로 이 비전과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들었던 고민은 이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국내 자본들을 동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자본 플랫폼 중에 가장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 여기랑 협상을 시작을 했었고, 이 블랙락이라는 이곳이 한국과 MOU를 맺고 AI 수도로 만들겠다, 아시아의 AI 수도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그 레리 핑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는 재원들이 이쪽에서 많이 조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수도권 집중과 인구 소멸로 신음하던 지역사회에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지와 에너지가 필요한 AI 산업의 특성상 친환경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기술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최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1: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 이 지점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입니다. 산업화 시기에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13: 기업의 입장으로선 분명합니다.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빨리 지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전기와 물과 인재와 땅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서 있는 곳에 짓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4: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1: 지스트 AI대학 김종원 학장입니다.
15: 저희 지역에서 지금 이번에 반도체 팹,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기라고요, 계기가 마련돼서 많은 고무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게 하는 걸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AI 자체 문제는 저희 삶이랑 이런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AI의 실험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내걸고 있는 모터거든요. 이 전체에서 바로 항상 주변에서 그걸 AI를 같이 길러가는, 실제로 AI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AI가 오면 바로 써보면서 활용을 하고, 그게 결국은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지역 산업을 활자하는, 결국은 둘이 따로 놀지 않고 저희가 작은 모종을 키운다면 그게 성장해서 옆으로 가서는 다시 크게 되고 이렇게 커지는 그런 판들이 하나의 상태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 따로 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1: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김대중 교육감입니다.
16: 통합특별시 교육의 핵심은 우리 전남광주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AI, 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학교 교육과 대학, 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해서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취업하는 교육 지산지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의 AI 첨단 산업 인프라와 전남의 생태 문화유산 등 우수한 교육 역량을 결합해 학생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8: 당연히 지방균형 발전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새로운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뭔가 생산된다고 했을 때 클린 에너지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빨리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고 AI나 특히 재생에너지 생태계는 이제 수도권에 만들 수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남이나 아니면 저 계양까지 풍력 그 해상 풍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한국이 가진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과 이제 AI 데이터 센터든 전력을 많이 이제 공급하는 그 시스템과의 이제 생태계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각 지역의 이제 조건인 특색에 맞춰가지고 AI 전환의 형태나 재생에너지 전환의 형태는 또 지역별로 잘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렇다면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에 끌려만 간다면 AI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회와 제도, 교육이 AI의 발전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1: 천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입니다.
17: 가능하면 내가 이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오프라인 상에서 진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무척 필요합니다.
1: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7: 사실은 문제를 찾는 사람은 주인이라면 푸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려면 문제를 찾고 AI에게 문제를 풀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AI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방식의 사회 구성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AI를 천사로 만드는 능력, 악마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혜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입니다.
18: 가장 빠른 자동차가 있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한다면 자동차가 달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자동차가 마음 놓고 달리기 위해서는 잘 닦인 도로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19: 먼 미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판단력을 갖게 된 시대,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한 사람이 과거로 보내진다.
20: 당신은 누구죠?
21: 나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20: 왜요? 누가 보낸 건가요?
21: 지금으로부터 35년 뒤 당신이 나를 이 시간대로 보냈어요. 당신을 지키라고.
20: 무엇으로부터요?
21: AI가 인간보다 위에 서게 되는 그 미래로부터.

0: AI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순간, 그날과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제도를 넘어 우리 일상의 온기를 지키는 건 역시 결국엔 평범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마주한 사람들은 AI의 내일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1: 인문예술연구원 춤추는 별 한유진 대표입니다.
2: 지금은 인문학 프로그램인데 AI 관련된 영화를 보고 같이 토론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 화가 한희원 작가입니다.
3: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그 최고의 AI의 학자들도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도 예측을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인류 전체가 앞으로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4: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 네. 자유롭게 앉으세요.
6: AI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7: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또 정확하게 팩트가 어느 지점에 지금 어떻게 AI의 상태가 와 있는지를 대부분 몰라요.
6: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AI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 디스토피아가 오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돼요. 사회가 감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까 저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가 사회의 감시가 없이는 그 기술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 너무 정해진 거거든요, 사실은.
8: 관심을 가져야 지도자는 잘 믿고.
6: 그렇죠.
8: 그래야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고.
6: 그렇죠.
8: 그 결정이 지구를 지킬 것이고.
9: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이걸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저는 일단 그것을 수용을 좀 하고 싶어요.
6: 네, 저희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칠까요? 네.
1: 인문예술연구원 춤추는 별 한유진 대표입니다.
10: 소수 인간의 지배, 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국가도 아닌 그 사기업이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끔찍한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중이 먼저 인식하고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런 미래를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우리의 지금 큰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11: 사실 인간이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통제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역사를 훑어보면 인간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기계를 발명했고, 자기보다 연산 능력이 빠른 컴퓨터를 이미 발명했고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AI 시대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그런 우려 같은 건 아직은 기우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을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훌륭하게 잘 쓸 것인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최명희 조선이공대 교수입니다.
12: 어떠한 것이 인간적인 것인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또 특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AI가 지배하는 어떤 세상이 왔을 때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그 행동할 때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좀 더 바람직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김동하 건축사입니다.
13: 그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영화 바이 센트럴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물론 영화는 벌써 25년 전의 영화인데 정말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로봇이 단순히 이제 노동을 하는 피지컬 로봇이 아니라 그 안에 AI를 포함돼서 그 로봇이 인간과 얼마나 가까워지는 건지, 그리고 영화의 제목처럼 이 로봇은 200년을 계속 지속하고 3대에 걸쳐서 인간은 죽고 그 후대가 그 로봇과 계속 같이 하는 부분들, 결국은 AI도 계속 우리가 동반자처럼 같이 끌고 가지 않나, 또는 가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AI를 도구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인간의 친구 내지는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걸어가야 될 대상 내지는 존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0: 머뭇거림 없이 빠르게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한없이 작고 불완전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힘은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책임의 무게까지 헤아리는 망설임. 나 역시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공감과 온기. 차가운 효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인간다움이야말로 거대한 기술의 파도를 넘어설 희망의 증거이자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힘이 아닐까요?
5: 예,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이정모라고 합니다. 어떤 작가께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

0: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개 표준 분포 곡선처럼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를 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착한 마음, 세상을 착하게 살겠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각박하게 될 것 같아요.
1: 천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입니다.
2: 우리가 취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나보다 더 취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때 우리가 AI 시대에 문제없이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1: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3: 인간은 결코 나 혼자의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도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에 무수히 많은 존재, 생명과의 결합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 때에만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수학화된 알고리즘으로 환원되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존재와 생명과 함께 이 우주를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하지만 인간다운 온기와 연대만으로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온전히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한 의지가 현실에 들으면 이를 뒷받침할 튼튼한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AI 기본사회입니다.
1: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5: AI 기본사회는 단순해요. 이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게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전 국민의 삶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공공자본이 들었다가 지금 AI라는 대안적인 자원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 AI라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지 우리가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에 또 어떻게 포용적 플랫폼들을 만들지 그리고 복지 체계는 어떻게 정비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국은 급변하는 AI 시대 때 사회적 안전망들을 AI로 어떻게 이제 극대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1: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입니다.
3: AI 빅테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모든 인간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문명이 생산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들의 수입의 일부를 지불해야 된다. AI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저는 사회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1: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입니다.
6: 그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 여주 구양리의 태양광 마을 거기는 보면 태양광을 마을에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 덕분에 그리고 가구당 평균 소득이 태양광으로만 500만 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섬에서는요. 그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입니다. 그리고 여주도 마을 기금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점심 식사 완전 공짜로 먹고 그리고 마을버스 무료잖아요. 근데 태양광보다 AI가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우리가 다 신안군 주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쯤도 안 된 슈퍼 엘리트들한테로 부가 너무너무 많이 몰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힘들고 빈부격차 확대돼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전 국토를 신안군처럼 만들 거냐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혜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입니다.
7: 디지털 권리는 AI 시대에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 전환으로 이득을 얻는 영역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일정 부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게 반기업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은 결국에는 소비자 혹은 노동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져야지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봅니다. AI가 만든 생산성이랑 부를 사회 전체의 안정,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사회 논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4: AI와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는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고 소외되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기술의 혜택이 모두의 삶에 고르게 스며드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맺어야 할 사회적 합의이자 AI 시대의 청사진 아닐까요?

0: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조차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인간다운 미래인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면서 기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AI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의 끝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1: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입니다.
2: 저는 부디 우리 시민들께서 큰 질문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런 질문 없으면 기술이 만든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려갔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불평등이 커져 있는, 그리고 극단적인 소외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서 그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3: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AI 연금 지급일입니다.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4: 좋네. 오늘 일정은 뭐야?
3: 네. 오전에 맡겨두신 프로젝트는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여행 준비와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4: 좋아. 진행 상황만 중간에 알려줘. 오늘 점심은 뭐야?
3: 건강 상태와 취향을 반영해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피지컬 AI가 조리를 완료했습니다.
4: 고마워. 확실히 이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네. 어쩌면 이런 세상이 사람들이 꿈꾸던 AI 유토피아인 걸까?

박태웅 녹서프롬 회장의 저서 박태웅의 AI 강의 2016 중에서 AI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한군과 구양리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AI가 무한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채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AI의 풀스택을 도전할 수 있는 나라이자 피지컬 AI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AI 기본 사회, 포용적 AI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함께 애를 씁시다.

0: 맛이 없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1: 우리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2: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위한 AI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3: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AI가 정말로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2026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창사 30주년 기념 라디오 다큐 AI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협조 천주교 광주대교구 천주교 마산교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스트 만다린 로보틱스 광주청년유니온 푸른연극마을 인문예술연구원 춤추는 별 음악 호기심 스튜디오 기술 송승용 나레이션 강근태 신부 구성 김시영 제작 편수민이었습니다.
1: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2: 구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3: 파울!
4: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2: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6: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04조를 인용하며 대법원장의 재청으로라고만 되어 있어 3부가 각기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 기타 필요사항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해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끝내 전부 이런 재청권을 존중해왔다. 서면 재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은 재청으로서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 언급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를 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한 것은 삼권 분립 존중과 더불어 사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고위공직자의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대법관 공석은 지속될 겁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갑니다. 지난해 대법관 한 명당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부담은 다른 대법관이 짊어져야 합니다. 전원 합의체 역시 일부 대법관의 부재로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가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재청할 때까지 대법원장의 재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의 가치에 반합니다. 대법원장에게도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불신이 쌓였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존심 싸움 전에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오. 10월 6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재세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1, 2 금융권에서 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쉬지 않고 보안 취약점을 타격하는 인공지능 해커의 등장에 금융망이 뚫린 건데요. 오늘 팩트챙국에서는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원 최병호 교수 전화 연결하여 공공기관으로까지 번진 AI 해킹의 실체와 대응책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일단 사태의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캐피탈까지 7개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약 7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단 이번 공격이 단일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단일 해킹 조직도 가능하고 또는 해킹 툴을 활용한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IP 주소가 공통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공격 수법이 좀 이상해요. 뭐 예를 들자면 방어막을 우회하고 권한을 탈취하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수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단일한 수법이던가 아니면은 단일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단일한 툴을 이용해서 지금 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크웹 같은 데서 그 해킹 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0: 예.
1: 그걸 활용한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해킹을 하는 조직일 수도 있죠.
0: 예. 그렇군요. 일단 유출된 정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직접적인 자금 탈취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정부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름, 전화번호를 넘어서 대출 한도, 연소득, 주민등록번호까지 지금 세워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정보들이 일단 나간 겁니까?
1: 일단 소위 이제 금융 프로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보통 마스크키라고 불리는 주민번호가 핵심이고,
0: 예.
1: 그거를 활용해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또는 대출 한도, 연소득 등이 다 쭉 유출된 걸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일부가 새어 나갔지만은 당장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좀 더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건가요?
1: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0: 예.
1: 그 다크웹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합을 하냐면 기존에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잖아요.
0: 예.
1: 그 정보랑 조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한도나 연소득 등 이 금융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꽤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0: 예.
1: 이러면 금융 프로필이 완성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금융 정보를 위조해서
0: 예.
1: 많은 빚을 내서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출권은 꽤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뭐 대출이 요즘 되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의 정보 가지고도 많은 돈을 다른 사람이 대출을 내 명의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1: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기술 중에 딥페이크 기술이 있습니다.
0: 예.
1: 예를 들자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를 얼굴을 좀 인증을 한다든가 뭐 주민번호 또는 주민증을 인증한다든가 하는 것도 다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은행별로 조금 이 대응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은행들도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이나 농협은 뚫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첫 공격을 받고 이상징후를 알아채는데 15시간 반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이 우리나라 대형은행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대응해서 갖춘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0: 예.
1: 없는 경우, 특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정도 걸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보통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시스템을 시그니처라고 해서 과거의 해킹 패턴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놔요. 그럼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매칭을 한 다음에 매칭률이 높으면 차단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 이제 AI 에이전트에 접근했던 거는 그런 기존에 알려졌던 해킹 패턴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잡히질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보통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거 해커가 아니다라고 간주하고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악용을 한 겁니다.
0: 어.
1: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원으로 출근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잡아낼 수가 있는데,
0: 예.
1: 그 잡아낼 수 있는 부분도 전부 우회한 걸로 보입니다.
0: 아.
1: 예를 들자면, 보통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0: 예.
1: 그렇게 되면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린 거를 자체적으로 학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뭐 1분에 몇 건씩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해서 15시간 정도 다 빼낸 거죠.
0: 예.
1: 더더군다나 이 사이에서 뭔가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게 관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이제 알람들이 뜨거든요. 근데 그 알람이 보통 50% 정도 수준에서 오탁률이 발생을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와도 그거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그걸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일단 로그 분석하고 진짜인지 확인하고 회의를 거쳐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기계의 속도와 인간의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은 시스템은 이 부분들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 등장을 했고 기존에 쓰던 뭐 이렇게 보였던 이런 해킹 방식이 아니기에 그거를 어느 정도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은행권이 금융권이 뚫려서 그렇지만은 최근 몇 달 동안 크고 작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해킹됐다라는 그 뉴스가 계속 쏟아졌거든요.
1: 예.
0: 그게 그러면 이게 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예를 들면은 뭐 티빙이 지난 6월 말에 이렇게 뭐 대규모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몇 천만 명이 네. 뭐 이렇게 개인 정보가 털리고 막 그랬다라는 게 계속 지금 크고 작은 게 나오고 있는데 다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1: 그거는 공격 패턴을 좀 봐야만 유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AI 에이전트의 과 인간이 공격하는 패턴에 좀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일단 초단위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0: 예.
1: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은행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취약점을 찾는데 계속해서 수많은 에이전트가 동작된 걸로 보이거든요.
0: 예.
1: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해킹을 하면은 보통 몇 개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막히면 다시 그거를 살짝 좀 조정해서 접근을 하거나 포기하는 형태의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공격했는가 아니면 AI 에이전트 공격했는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0: 예. 그렇군요. 그 아르텍스라는 뭐 침투 테스트 도구 이게 뭐 네. 중국어 기반이다. 저는 이제 잘 이게 이쪽에게는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중국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커들이 중국인이다라는 추정도 나오는데 아니다.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 그건 알 수 없습니다.
0: 아.
1: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아르텍스 AI라고 하는 거는 공격자가 만든 게 아니라 방어자가 만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레드 티밍이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경진 대회에서 제출했던 툴이었고 그 이후에 이게 오픈 소스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0: 예.
1: 다크 앱이니 해커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 부분들을 공격형으로 튜닝을 한 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런데다가 그 보통 이제 해커들의 기법들인데 그 실제로는 자기가 해놓고 나서 상대방의 소스를 다 열람을 하거든요. 보안 관계자들이 예.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다가 엉뚱한 흔적들을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이제 위장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장술의 흔적을 보고 맞다 안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한 해커 그룹이냐 아니냐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RTX AI 가지고 했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0: 아.
1: 그래서 지금의 정확한 팩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이전트로 공격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0: 예.
1: 그게 툴이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0: 아, 그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다른 거를 썼는데 우리는 아르텍스를 썼어라고 여기에 흔적만 남겨놓고 헷갈리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그렇죠. 그게 늘 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늘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해커들이? 예. 아,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 중에 하나예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다크웹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라고 뭐 얘기도 하는데 이제 다크웹에서 뭐 별게 다 거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다크웹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구입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일단 돈만 주면 다 거래가 가능하고요.
0: 예.
1: 거래도 되고 의뢰도 되는데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이면은 그게 무엇이든 대부분 거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달러요?
1: 예.
0: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 돼요.
1: 물론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0: 예.
1: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 자체가 대부분 복잡하지 않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왜 SaaS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0: 예.
1: 빌려서 쓰는 모델 같은 경우 처럼

0: 것처럼 이번에도 사스 모델로 썼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구매가 아니고 구독료를 지불하고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IT 문외 안에 가까운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데에서 다크웹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구매를 하고 조금 공부를 하면은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 왜 그러냐면 조금처럼 내가 이 부분들을 빌렸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뭐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를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쓸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한국의 금융권을 해킹을 해봐 이렇게만 쳤으면 이 에이전트가 한국의 전체 금융권을 계속 스캐닝을 하다가 약점을 찾으면 시시간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계정을 권한을 탈취해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1: 아, 그냥 단순 명령만 해도요? 그런 식으로?
0: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전문성이라는 것이 관계가 없는 상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는데 요즘 해킹됐다라는 기사가 뭐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막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막 쏟아지는 것도 이런 툴이 많이 확산된 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0: 그런 경향성이 늘었다고 봐야죠. 아. 왜냐하면 일단 다크웹 자체가 그 미토스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어요.
1: 예.
0: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한국도 보면 개인정보 많이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조합이 가능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시스템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다가 점차적으로 가격도 싸지고 있어요.
1: 예.
0: 가성비가 높은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싸게 이런 툴들을 구입을 해서 만약에 정보를 조금이라도 빼왔는데 그거를 시중에 팔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뭐 획득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0: 바로 그거죠. 예.
1: 아, 그렇군요.
0: 특히나 이제 피싱 범죄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는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스캔 범죄부터 해서 뭐 합성 범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들은 다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금융권 해킹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번에 뚫린 곳들이 공통점이 핵심망이 아니라 대출 모집인 조회창, 뭐 직원용 업무 지원 앱, 뭐 이런 것들이 뚫려서 소위 말하는 비중요 업무 시스템이다라고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진이 아니라 쪽문, 정문이 아니라 쪽문을 노렸다라는 건데 이게 거기에서 다뤄지는 정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코어 쪽에서 다뤄지는 것과는.
0: 아, 그게 좀 애매한 지점인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말했던 시스템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출 모집인이라든가 또는 뭐 유지보수 업체 등이 이걸 활용한 건데.
1: 예.
0: 활용하는 메인 정보가 개인 정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핵심은 아닌데 개인정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코어에 접근한 건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그거를 에이전트가 접근한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통가 그 외곽지도 외곽 지역에서 유지보수를 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열어놔요. 통상 열어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등급도 낮아지고 또는 이제 인증 체계도 좀 느슨하고 또 아주 강도 높은 패스워드 정책도 좀 상당 부분 낮춰진 상태였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에이전트가 간파해서 뚫고 들어간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비슷한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 뭐 이런 뭐 회사들이 다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렇다면 직원용 업무 지원 앱도 뭐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 맞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에서 관행이에요.
1: 아, 관행적으로
0: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한쪽은 업무 속도나 업무 편리성 또는 어떤 경우는 매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게 해야만 돌아가거든요. 다 관행처럼 됐던 것인데
1: 그러니까 한국,
0: 오히려 그것이
1: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이게 외주 업체가 하려면 이거를 인증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편하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게
0: 맞아요.
1: 해놓은 거죠.
0: 예예 예,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럼 뭐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돌아가요.
1: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한국전력에서도 AI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 수법에 2만 4천 명 직원 정보가 노출됐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는데
0: 예.
1: 그럼 금융권과 국가기관망, 기관산업 이거는 좀 그 시스템이 좀 어떤가요?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건가요?
0: 그건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1: 예.
0: 왜냐하면 일단 기관망이잖아요. 기관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비가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통신이면은 통신 쪽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1: 예.
0: 전력 쪽이면은 전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또 현재 그 현재 시스템 자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 이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고 전력, 교통, 수도, 통신망 등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뚫리면 연쇄적으로 뚫리게 돼 있거든요.
1: 예.
0: 보통 이걸 단일 장애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전력이 뚫리면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꽤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국가망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미터스 5 나올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는데
1: 예.
0: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솔루션들이 마땅한 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놀라웠던 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뚫린 은행 상당수가 정보 보호 공시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네. 테스트를 이제 뭐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너희 얼마나 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게라고 하니까 만점이네. 그래서 우리는 만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0: 예.
1: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뚫렸는데 어떻게 이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0: 그건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왜냐면 일단 시스템을 점검하는 체계 때문이기도 하고 또 AI 에이전트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1: 예.
0: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 이제 규정집에 타당하냐 안 타당. 예를 들자면 뭐 방화벽에 최신 패치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1: 아.
0: 이렇게 해서 X 뭐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런 걸로 하면은 다 만점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는 점검 자체를 보통 뭐 분기나 반기로 하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때는 아까 이제 지금 외곽에서 문제가 됐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포트라고 하는데 그 포트 전부 닫아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는 그게 전부 닫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1: 아.
0: 그리고 통과가 끝나면 그때 이제 하나씩 포트를 열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심지어는 예. 자체 점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 점검을 한다는 건 페널티와 관련돼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돌아갔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자면은 뭐 군대로 좀 비유를 하자면 군대에서 이제 시찰 나오면은 미리부터 막 청소하고 뭐 막 다 해놓잖아요. 그럼
0: 그렇죠.
1: 그때는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 거리고 막 깨끗한데 사실 불시에 점검하는 거 아니면은 그게 예상이 되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더더군다나 AI 에이전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의 특성을 반영할 거면 이게 상시화가 돼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레드팀밍처럼 끊임없이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형태. 마치 AI 에이전트가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정보를 유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형태로 공격을 하는 에이전트가 돌아가야 됩니다.
1: 아.
0: 그걸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처음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그 아르텍스도 그렇게 공격을 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나 뭐 이를테면 금융당국이 돌려봐서 이게 제대로 지금 방화벽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정말 그 아날로그식 테크를 하는 거니까
1: 예.
0: 뭐 그게 아니라 거의 24시간 365일 금융권을 똑같이 해킹하는 형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확인이 되면 바로바로 패치를 하는 형태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은 오늘 뭐 화장실 점검은 잘 되었는가, 휴지는 제대로 있는가 그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입구에 예.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0: 그렇죠.
1: 보안 체크리스트가
0: 맞습니다.
1: 그렇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망 금융권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려고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좀 이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AI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인데.
1: 예.
0: 그러니까 물리적 보안이잖아요. 망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예.
0: 그러니까 코어는 분리해놓고 그다음에 앞에 위험하지 않은 것만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완화하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AI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이제 AI를 쓴다는 건 클라우드를 쓴다는 뜻이에요.
1: 예.
0: 그럼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면은 망분리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버리면 클라우드를 못 쓰죠.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망분리를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완화시키면서 여기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 지금 이제 망분리라고 하는 거 핵심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코어가 이 코어의 보안성은 취약한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있다는 것은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패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제 망분리가 돼 있으면
1: 예.
0: 실시간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망분리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역설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아. 그리고 최근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쓰지도 못하잖아요.
1: 예.
0: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취지로 망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죠.
1: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0: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솔루션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개를 작동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망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말을 했던 AI 에이전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1: 예.
0: 그것이 돼야만 망분리가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앞에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1: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털릴 수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0: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긴 한데.
1: 예.
0: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좀 어려워.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비중요 업무 시스템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비중요 시스템을 중요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기기나 사용자를 전부 다 해커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 강도가 높아지겠죠.
1: 예.
0: 그리고 통상 해킹하는 부분에서도 API 이슈가 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PI에 해당하는 것도 중앙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은 그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면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는 시스템인데
1: 예.
0: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요.
1: 아.
0: 만약에 네가 한 시간만 작업을 해 그러면 한 시간만 주거나
1: 예.
0: 아니면 지금은 한번 들어가면 접속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아예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형태, 뭐 일회성 권한만 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접근을 좀 해본다거나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또는 망분리 자체도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1: 예.
0: 이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부서별, 뭐 업무별로 계속해서 쪼개놓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망 자체를. 아. 그렇게 해서 설사 앞에가 뚫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뚫을 수 없게 만든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1: 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0: 연구해봐야 되죠. 예.
1: 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네 결국은.
0: 아 그렇죠. 보안과 편리성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정 수준에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지금. 그리고 너무 그동안 취약해왔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호 고려대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스팅입니다. 프레자일.

0: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가 반환점을 돈 지금 과연 이 정책이 우리 농정의 묵은 과제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농촌의 위기를 가속할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오늘은 1만 5천 명 이상의 농지 전수조사 실태조사 전환 국민동의 청원을 이끌어내신 분인데요. 최병욱 농지활용연구회 연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예, 세종에서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일단 멀리서 와주셔서 네.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1: 약간 해볼까요?
0: 예, 예, 예, 네. 살짝. 그 코끼리 부동산 TV를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농지활용연구회 연대장 이 연구회는 뭐고 왜 또 연대장이신지 대대장이나 뭐 사단장이 아니라 왜 연대장인지
1: 연대하니까 뭐. 연대장인 거죠.
0: 아, 연대하는
1: 같이 연대한다.
0: 연대하는 사람의 내가 대표자다. 네, 뭐 이렇게 저 이해. 아, 저는 뭐 사단장을 안 하시고 연대장을 네. 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아,
1: 그러니까 농지를 어떻게 예. 잘 활용해서 지금 농지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농지가 무조건 경작을 해야만 하는 수단 그게 아니고 이제 약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고
0: 예.
1: 필요도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21년부터 예. 왜냐하면 그때
0: 2021년?
1: LH 2021년 예. LH 사태가 있었잖아요.
0: 예.
1: 그때도 농지법 때문에 굉장히 그 곤욕을 당한 사람이 많거든요.
0: 네, 예.
1: 그때부터 제가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고
0: 알겠습니다.
1: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뒤에 좀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네네. 해보고 일단은 농지 네네. 전수조사가 뭐예요? 이게 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1: 네.
0: 농촌과 도시의 온도차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극명한데
1: 네.
0: 도시에서는 뭐 무슨 일이 있어? 뭐 거의 이런데 농촌은 네. 난리가 났더라고. 저도 아는 분들이 꽤 있어서 뭔데 네. 뭐 거의 난리가 뭐 와 뭐 내 땅 뺏어가려는 거냐 지금 막 뭐 이런 거부터 막 하여간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얘기를 저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 네.
0: 이게 뭔지부터 일단 설명해 주세요. 농지
1: 이게 전주로서. 시작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2월 24일이죠.
0: 예. 네.
1: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자유전 헌법의 명

0: 명문 규정인데 예. 농지법에서 다 고쳐가지고 경제유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농지를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대통령이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겠고요. 예.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는?
0: 아, 뭘 조사하는 거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지금 195만 헥타르 정도입니다.
1: 예.
0: 1헥타르가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십니까?
1: 큽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네. 1헥타르 하면 조금 규모가 대부분 알지 못하는데
1: 예, 예.
0: 정사각형으로 100m, 100m가 1헥타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그리고 이번에 26년에 조사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세종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1: 예.
0: 그게 122km입니다.
1: 122km.
0: 네, 예. 그 규모가 정사각형으로 120km, 122km.
1: 예.
0: 이 정도 규모를 지금 올해 조사하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산지, 산 같은 거 빼고.
0: 예, 산 빼고.
1: 그리고 이제 주거지. 예, 뭐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농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0: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 우리나라 국토 구성이 산지가 한 63% 됩니다.
1: 예.
0: 그다음에 농지가 15%.
1: 아.
0: 그리고 기타 등등.
1: 아.
0: 우리 뭐 주거지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게 예. 22% 정도가 됩니다.
1: 15% 국토의 15%를 지금 다
0: 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1: 아, 그래 돈을 뭐 몇천억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그래서. 1천억 정도 들여서
1: 예.
0: 뭐 5천 명 정도 추가 인원을 투입해서 기간은 2년 동안 조사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네네. 경자 유전이라는 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경자는 이제 경작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밭을 가질 수 있다. 유전.
0: 네.
1: 그런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0: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1: 예.
0: 이게 중요한 게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헌법 121조 1항입니다.
1: 예.
0: 1항이 뭐냐면 경자 유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가 1항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하며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인데 그러니까 경자 유전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헌법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원칙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라.
1: 예.
0: 이 원칙인데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게 1948년
1: 예.
0: 해방되면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소작제도가 있었어요. 소작제도는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 때 병작제도가 있었습니다.
1: 예.
0: 그거는 5대5로 나누는 게 병작제도였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더 착취를 했던 겁니다.
1: 아.
0: 그래서 헌법에 딱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1: 그렇군요.
0: 이게 우리가 농경사회였고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환영을 했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1: 대주주 네. 지주들이 네. 일본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네. 일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뭐 지배층 있었는데
0: 네. 네.
1: 땅을 이제 나눠줬거든요. 나눠준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고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1: 예.
0: 네. 그 법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헌법 1항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본방송하고 잠깐만 한 조금 더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방송에서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되니까
0: 네네, 맞아요.
1: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왜 난리가 난 거예요?
0: 아, 그 조사 그 보세요. 이거 물어볼게요.
1: 예, 예.
0: 조사가 뭐 문제겠습니까?
1: 예.
0: 자, 언론사가 한 2만 명, 2만 개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
1: 뭐 예, 뭐
0: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1: 예, 예.
0: 자, 2만 개 정도가 되는 언론사를 관련 부처가
1: 예.
0: 천억을 들여서
1: 예.
0: 5천 명 정도 충원을 해요.
1: 예.
0: 그러면서 2년 동안 혹시나 어떤 법을 어겼는지 왠지 법을 어겼을 것 같아. 조사하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
1: 예.
0: 했을 경우에 언론사 입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0: 바로 그겁니다.
1: 아.
0: 왜냐하면
1: 예.
0: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사하는데 뭐가 문제야. 위법하지 않으면 되지.
1: 예,
0: 이렇게
1: 예.
0: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이죠. 첫 번째.
1: 내가 지금 불법 저질러온 걸로 가정하고 나 지금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0: 그렇죠.
1: 좀 감정적인 게 있는 건가요?
0: 감정적인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뭐 언론 같은데 뭐 강제처분 이행강제금만 나오잖아요.
1: 예.
0: 근데 첫 번째 느끼는 이게 농촌이나 지주들이 느끼는 농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시. 첫 번째 느낌이죠.
1: 나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야?
0: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아니 이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법을 다 개정했잖아요. 예. 조사관이

0: 처분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팔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런 조항 있는 자체가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이 일반 농민들도
1: 예.
0: 이게 농지법이 있긴 있는데 이 농지법 작년에 농지법으로 기소되거나 이런 데 사례가 한 300건 정도뿐 안 돼요. 사실은 크게 농지법이 작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알려줬죠. 농지법에 강제 처분 조항이 있어. 조심해. 이렇게 된 거라서 네. 그런 당혹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농지법에 대한 현실 인식을 확실하게 됐죠. 일반인들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진행자님도 농지법이 그 수많은 조문을 잘 모르잖아요.
1: 잘 모르죠.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고 유튜브에 막 퍼지면서 농지법을 모르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1: 예.
0: 더 공포감에 쌓이게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 내 땅 뺏어가가지고 강제 처분한다.
0: 그렇게 그것만 들리는 거죠.
1: 이놈들이다 도둑놈들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1: 너무 거칠게 했다.
0: 거칠게 시작된 거죠. 그런 그게 문제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96년 이후에 지금 30년 만에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가 지금 불법적으로 땅 투기에 활용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도 그 아이러니였어요.
1: 예.
0: 그 올해 2월은 농지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왜 그때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1: 예.
0: 뭐 저의 그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 2월이 어떤 때였냐면요. 주택 투기를 먼저 잡겠다고 2025년부터 6.27 대책 내고 11호 대책을 냈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그 규제했던 것이 조금 2월 달에 먹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택이 좀 잡혔거든요.
1: 1월 올해 1월 달에 네.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굉장히 네. 많은 네. 메시지를 부동산과 관련해서 쏟아냈고 네. 그리고 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네.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어서 약간 자신감 뭐 네. 이런 게 좀 네. 있었던
0: 맞습니다.
1: 상황이었어요.
0: 그 자신감이 네. 문제였던 것 같다는
1: 그
0: 생각이
1: 문제예요?
0: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농지도 한번 잡아보자. 농지가 투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예. 너무 어이없는 게 뭐 LH 사태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현상도 없었고 제가 한 10년 정도 그 사례를 봤거든요. 21년부터 이 농지법 때문에 그 기소된 사례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300건 정도뿐 없거든요.
1: 예.
0: 뭐 신고된 건 뭐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농지 거래도 안 되고 가격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좀 찬성을 했었어요. 농지 전수조사는.
1: 예.
0: 왜 그러냐면 지금 농지법상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지들이 많아요. 이게 농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농지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1: 예.
0: 이번에 제대로 전수조사해가지고 농지 밭정리 사업도 하고 그리고 가짜 농민도 걸러내고
1: 예.
0: 진짜 농민을 찾아서 혜택을 늘려주고 이런 정책을 하려는가 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해줬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고령화되고 있고
0: 네네.
1: 경작을 하고 싶어도 경작을 못해서 남한테 이를테면 임차를 주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냐.
0: 네네.
1: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강제로 뭐 이렇게 처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뭐 저는 아니지만은 예를 네. 들면은 내가 주말 농장 좀 해보겠다라고 네네. 해서 땅을 좀
0: 네네.
1: 사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이제 뭐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농지법을 잘 몰라요.
1: 예.
0: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 상식에서
1: 예.
0: 어긋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 저 진행자님이 상가가 하나 있어요.
1: 예.
0: 상가를 비워놔요. 이게 불법입니까? 상가를 비워놓는 게.
1: 아니 그 뭐 임대료만 내가 내면은 불법은 아니죠.
0: 아니 내 건데 내 상가라고.
1: 아, 내 상가예요?
0: 내 상가를 비워놓을 수 있잖아요.
1: 예.
0: 그 내 상가를 내 아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0: 예.
1: 이 두 가지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게 농지입니다.
0: 경작을 안 해도 불법이에요?
1: 네, 경작을 안 해도 불법이고 빌려줘도 불법이고. 근데 약간 사례에 따라서 내가 나이가 많냐 적냐 예. 아니면 이 부동산을 내가 누구한테 샀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져요. 그래서 농지법상 이게 임대차가 불법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불법인지 자체를 몰라요.
0: 예.
1: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이게 강제 처분 당할 수 있나? 내 불법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전화 오시는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 임대차. 이 임대차 금지가 어떻게 되냐면 경자 유전 때문에 파생된 거거든요. 예. 자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지법 23조에 작용을 하지 않아도 임대차 해도 되는 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0: 예.
1: 이 9가지 외에는 임대차가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임대차를 주면 불법이 되는데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0: 예.
1: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해주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보통 주택 살 때 중개사를 통해서 사잖아요.
0: 예, 공인중개사?
1: 예, 예. 개인 거래도 되잖아요.
0: 예.
1: 근데 농지는 무조건 임대차할 때 공사를 통해서 해야
0: 공사를
1: 되는 거예요.
0: 통해서.
1: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름아름해서 빌려주기도 하죠.
0: 예.
1: 근데 이게 불법인 거예요.
0: 아,
1: 농지는.
0: 그렇군요.
1: 예, 이게 불법인 거예요.
0: 근데 이제 정부가 타겟을 하는 거는 사실은 대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거를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를 더 잡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일단은 투기가 아닌 고령농이나 상속농의 관행적 위반은 구제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거든요.
1: 한 발 물러섰죠. 예.
0: 그렇게
1: 처음에는 이게 기조가 왜 기분이 나빴냐면은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0: 예.
1: 이제 포상금도 높였고 그리고 임대차 금지를 좀 타겟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그 임대차 금지를 타겟팅으로 잡으면서 이제 포상금도 높이고 하면서 이 불법 임대차를 이번에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0: 예.
1: 농촌에는 불법 임대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네네. 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을 좀 할 텐데
1: 네네.
0: 그래서 정부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1: 네.
0: 뭐를 좀 유념해야 돼요, 정부가?
1: 정부가요?
0: 예. 한숨을 그렇게 이렇게.
1: 나는 저는 너무 걱정이 예. 되는 게 이게 지금 기조를 바꾸면서 굉장히 많이 물러섰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 계속 투기를 잡겠다라고 이 투기를 잡겠다는 내용을 앞세워요.
0: 예.
1: 명분을 앞세우거든요. 근데 이런 명분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에는 대대적인 조사고 그리고 78년 만에 하는 조사고
0: 예.
1: 농지법도 30년 동안 돼서 너무 오래돼서 농지법이 불법을 만드니까
0: 알겠습니다.
1: 이번에는 처벌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유튜브 연장방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최병욱 코끼리 부동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10월 6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Yeah,
2: yeah.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 양로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3: 하느님 감사합니다.
11: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원도엔 벌써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엔 춥고 한낮엔 제법 따뜻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추워지는 최강의 일교차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인생에도 일교차가 커지는 순간 찾아오잖아요. 잘 풀린다 싶다가도 갑자기 훅 하고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은 것 같던 날에 아주 뜻밖의 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끈후끈 이 뜨거움이 계속될 거란 기대도, 계속 이렇게 힘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요. 얇은 겉옷 하나 챙기듯 마음에도 여유 한 겹을 걸치는 10월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0월 6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왔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잘 보내고 오늘 또 잘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연휴 끝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졌죠, 여러분? 진짜 이제 좀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이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진 않을까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단풍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가을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남은 가을 좀 더 잘 누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 날씨 일교차처럼 인생의 일교차가 커지는 순간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이랑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조금 일교차가 심하면서 쌀쌀해지는 그런 순간에는 서로서로 따뜻함을 주고받으면서 함께하는 10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김동규님이 불러준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들었습니다. 이 노래 마리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아, 멋진 날에 꼭 듣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잘 들으셨죠 마리아님?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접풍 가족들에게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넷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게요. 클라라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이제 가을을 따라가나요? 아님 함께 가는 건가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클라라님.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시고 함께 가는 느낌이 좋으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냥 클라라님이 좋은 대로 그냥 즐기시는 게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가기로 하셨는지 결정되시면 알려주세요. 지니 클라라님께서 와 좋다요. 요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에요. 네, 오늘도 부지런히 들어왔어요. 가브리엘 중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공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허니첸스님께서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 이 느낌. 아, 연휴 때는 아무래도 진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연휴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7375님께서 주파수 마시다가 DJ님 목소리가 좋아서 눌러앉았네요. 늘 이 시간 운동하면서 옆방송 들었는데 이젠 여기로 와야겠어요. 정화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진경님께서 쫑디, 지난 목요일에 신랑 피검사랑 소변검사한 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연휴 앞두고 응급실 갔다가 결국 입원했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신랑 옆에서 케어가 불가피해서 중환자실에서 케어가 가능하대서 거기 있어요. 담석, 쓸개 그쯤에 결석이 많은가 봐요. 이제 막 연휴 끝나서 차근히 치료 중인데 어째 집에 없으니 이상해요. 있으면 짜증이인데 없으니 걱정이 덤프트럭입니다. 얼른 시술이든 수술이든 빨리해서 쾌유 빌어주세요. 신랑이 몸도 불편한데 절이 있으니 속상하지만 기운 내볼랍니다. 네, 진경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신랑분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댈 곳으로 있어 주세요.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치료 잘 받으시면 제가 잠깐 그 진경님 사연 보고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그런 시술이나 그런 건 아니, 치료 과정은 아닌 것 같으니까 금방 말끔하게 다 치료받고 돌아올 겁니다. 자, 힘내세요. 화이팅! 자, 오늘도 연휴 끝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 S1의 Day by Da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예전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쭝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에 어쿠스틱 기타에 따뜻한 선율을 입혀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는 두 곡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크 트리오죠. 자전거 탄 풍경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곡은 원래 걸그룹 핑클이 1999년에 히트시켰던 곡을 통기타 중심으로 편곡해서 부른 건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바흐의 미뉴엣 G장조를 앞부분에 샘플링해서 도입부부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그런데 바흐의 이 미뉴엣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아주 친숙한 곡입니다. 헤이의 주댐무 그리고 장나라의 겨울일기 에도 샘플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라보니 부른 A Lover's Concerto에도 활용이 되면서 여러 세대의 음악 속에서 반복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자전거 탄 풍경 특유의 담백한 기타 연주와 자연스러운 보컬이 더해지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편안한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요.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입니다. 이 곡은 1989년 박병규가 작사 작곡하고 최용준이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락 발라드죠. 2008년 뮤지컬 배우 홍민정 씨가 리메이크한 겁니다. 특히 홍민정 버전은 800만 관객을 동원한 차태현, 박보영 주연의 영화 과속 스캔들에 삽입이 되면서 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영화에서는 가수 지망생인 박보영 씨가 직접 부르는 장면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홍민정 씨입니다. 영화의 풋풋한 분위기와 어쿠스틱 기타를 중심으로 한 담백한 편곡 그리고 홍민정 씨의 맑은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곡이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나도 기타 한 대만으로도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는 노래 두 곡 함께 해볼까요? 자전거 탄 풍경의 영원한 사랑,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 선율로 재탄생된 노래들 두 곡 만나봤습니다. 크리스탈님께서 과속 스캔들에 나왔었던 왕석현 군 진짜 귀여웠는데 지금 2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크리스탈님 이 사연 보고 노래 나가는 동안 얼른 찾아봤거든요. 와, 정말 많이 컸네요. 많이 컸는데 근데 표정은 여전히 그 어릴 적의 그 귀여운 표정이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 왕석현 군 요즘 이 큰 그러니까 20대 왕석현 군 모습을 보는데 저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우리 그 빵톡에 많이 오시는 그리고 아까 남편분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진경님 그 아들 미소천사 도균이 이 녀석하고 굉장히 닮았네. 너무 닮았네요. 우리 진경님 지금 왕석현 군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이 닮았어요. 왜 이렇게 귀엽나 했더니 그 얼굴이 있어서 귀여웠구나. 루시아님께서 쫑디 저 오늘 칼퇴하고 하남 친정 왔어요. 내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야간반 강의 시작이라 엄마 밥 먹고 힘내려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역시 엄마 밥이 최고. 네, 맛있는 엄마 밥 드셨으니까 힘내서 자격증 후다닥 그냥 한 방에 따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김지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지각이지만 출첵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지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허니첸스님께서 쫑디는 언제나 우리의 대나무 숲. 음주풍의 존재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음주풍은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누구한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도 되나 근데? 내가 방송에다 해버리면 대나무 숲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네, 마음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가죠. ON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안재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두 딸의 엄마입니다. 어제가 저희 둘째 딸 밤토리의 11번째 생일이에요. 윤선이 밤토리는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몸이 안 좋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을 지낸 뒤 퇴원을 했었답니다. 이후 1년에 한 번씩 아이 가슴 초음파와 모든 검사를 진행하면서 힘든 나날들을 지냈고 3년 전 마지막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젠 병원 안 와도 된다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젠 오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잘 버텨준 아이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혹시라도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까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잘 자라서 1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작은 딸 윤선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웃음 잊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커갈 수 있도록 윤선이 응원해 주세요. 윤선아 11번째 생일 축하해. 신청곡은 김형중의 그녀가 웃지 않아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안재은님의 신청곡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 왔습니다. 야, 오늘 정말 너무 특별한 날이네요. 축하할 게 아주 심하게 축하할 일이 두 가지나 생긴 거잖아요. 먼저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는 완치 판정 받은 거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그 재은님의 둘째 딸 윤선이 이 힘든 과정을,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물론 아이가 아플 때 아이만큼 힘든 사람이 아마 부모님이실 거예요. 마음으로는 훨씬 몇 배는 더 힘든 게 부모님이실 텐데 함께 이렇게 너무 잘 이겨내신 것 같네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낸 윤선이는 앞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생겨도 아무 걱정 없이 잘 이겨낼 거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멋진 아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윤선이 11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피치망고님께서 야근하느라 지각했네요. 혜진이 쌀쌀 따뜻한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피치망고님. 김지원님께서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건강하자 우리 친구 윤선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요즘 낮엔 참 좋은 가을 날의 연속이에요. 점심 식사하고 산책하는데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김지원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안재현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아까 김지원님께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거든요. 루시드 폴의 햇살은 따뜻해. 자, 1부 끝곡으로 이 곡 전해드리고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김광현 편집장님 모시고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해서 다시 올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쿠테 언박싱. 케이팝과 한국 미술계를 동시에 들썩이게 만든 소식이 연휴 동안 들려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Between You and Me라는 전시회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윤형근 화백과 러시아 출신의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나란히 걸려있는데요. 쉽사리 성사되기 어려운 두 거장의 만남을 이뤄낸 인물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RM은 그간 자신이 모아온 미술 소장품 약 140점을 세상에 꺼내놓았고 생애 처음으로 큐레이터에도 도전을 해 그림의 배치와 액자의 종류까지 선택하며 수백 개의 작품 설명을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오디오 가이드를 직접 녹음하고 전시장에 흐르는 음악도 골랐는데요. 미국에서 열리는 단순한 BTS 스타의 소장품 전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 미술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품과 나란히 세워 작품과 작품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전시를 RM이 완성시킨 겁니다. RM은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화가 중엔 해외에선 여전히 낯선 이름이 많겠지만 주목해주길 바라며 그에게 미술 수집은 뿌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은 아픔을 이겨내며 믿을 수 없는 만큼 빠른 발전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도 있지만 동시에 놀랍고 빛나는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는데요.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어와 매체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전하며 K-POP을 향한 세계의 시선이 한국 미술에도 쭉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을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로 돌려놓는 것, 스타의 품격과 영향력은 바로 이런 모습인 듯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토니 베넷이 불러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였습니다. 와, BTS의 RM 참 멋진 아티스트죠. 그 미술 수집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었죠. 소장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140여 점 자신의 소장품 중에 140여 점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작품들을 합쳐서 약 180점의 그림을 선보이는 이 전시의 큐레이터를 맡아서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RM이 그동안 정말 그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 RM이 다녀온 전시회를 따라가는 RM 전시 투어 같은 것도 팬들 사이엔 생기고 그랬다고 해요. 한국 근현대 미술의 다양한 작품이 미국에서 전시되는 일이 그것도 세계적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런 전시가 이 K-POP 스타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또 뜻깊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M이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아, 참 정말 그 스타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또 RM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고 참 대단한 스타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허니첸스님께서 RM 멋지네요. 보법이 다른 진정한 아티스트라서 순간 RM 엄마는 너무 좋겠다. 아유 참 이런 스타는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계셨기에 이런 멋진 스타가 또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뭐 허니첸스님도 그런 엄마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화이팅.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자,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연휴는 또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아니 돌아오는 주말이 또 자라섬 페스티벌이더라고요. 네,
1: 그렇죠. 그 연휴 사이에 이렇게 며칠 쉬고 이제 돌아오는 연휴에 금토일, 그렇죠. 이제 9일이 금요일인데 한글날이어서 네. 거기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주말 분위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만 잘 지내시면 바로 또 주말꾼으로 들어가는데요.
0: 네.
1: 금, 도, 일, 9, 10, 11 이렇게 3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서 23번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0: 네. 갑자기 날씨가 또 썰렁해져가지고. 네.
1: 뭐 저는 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약간 자라섬이 기준이거든요.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다녀오면은 이제 1년의 마무리가 이제 들어가는 때, 보통 9월 말에서 10월에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10월 90, 10일이니까 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자라섬쯤 되면 추워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0: 아,
1: 네.
0: 또 이런 날씨에 그 멋진 곳에서 재즈 선율 흐르는 그럼요. 그런 분위기. 아, 네. 너무 멋있을 것
1: 조금
0: 같아요.
1: 조금 추운 게 감상하기에는 조금 좋더라고요. 네. 더 집중하게 되고 옷만 잘 입고요. 이제 목만 목도리 같은 걸로 잘 보완하고 하면은 밤 한 8시 9시에 어두컴컴하고 약간 으스시하지만 멋진 재즈가 나오면은 그야말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음악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제 기억에는 우린 노래 전시회 초기에 한번 주제로 삼았던 건데요. 너무 음반이 많아서 몇 차례 더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골랐습니다. 라이브 명반을 골랐는데요.
0: 네.
1: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듭게 라이브 음반이 락 중심으로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오늘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또 우리나라 대중 가수들이 발표한 라이브 앨범 중에서 다섯 곡을 골랐습니다.
0: 아유, 너무 좋네요. 좋은 음악은 라이브로 들으면 훨씬 네. 또 좋아요. 자, 그럼 이거 고르는 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워낙 좋은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음반이 많아서
1: 네.
0: 첫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김광석 골랐습니다. 뭐 라이브의 황제, 라이브의 요즘은 이제 물론 그런 애칭이 누구에게나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가창력이 되고 또 연주가 되면 붙일 수 있는데요. 뭐 이승환, 이승철 이런 가수들에게 라이브의 황제가 붙는데요.
0: 네.
1: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라이브 하면은 진짜 부지런히 공연을 했었던 김광석 씨에게 또 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음반을 많이 냈죠. 물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노래하고

0: 있고 노차사와 그다음에 동물원에서도 객원싱어로 노래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그가 이제 1집 솔로음반을 내면서부터 통기타 가수의 어쨌든 90년대 새로운 모습을 제시를 했죠.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자기 노래화 해가지고 자기의 노래처럼 멋지게 불러주는 가수가 이제 김광석인데요. 제 기억에 93년 정도에 90년대 한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이제 소극장 공연을 했습니다.
1: 네.
0: 그때만 하더라도 소극장이면 연극을 하는 데지 음악을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었는데요. 또 가수들이 공연한다는 거는 큰 공연장에서 많은 팬들을 모시고 그냥 리사이틀처럼 한두 번 하는 건데 여기 김광석 씨는 이제 학전, 지금은 이제 또 없어진 학전에서 공연을 시작했죠. 그래서
1: 네.
0: 거의 장기 공연으로 뭐몇 개월씩 몇 년씩 이렇게 쭉 했었죠. 그래서 몇년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공연을 이어갔었습니다. 김광석
1: 네.
0: 씨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본인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라이브 음반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같아서는 97년에 라이브 음반을 내려고 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라이브 앨범을 계획했던 1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96년에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 네.
0: 그 전에 이제 97년에 내려고 했었던 음반들, 그러니까 학전에서 공연하고 여러 소극장에서 공연했던 녹음들을 라이브를 잘 녹음을 했죠. 그래서 사후에 조금 일찍 서둘러서 91년 초에 돌아가셨는데요. 96년 한 여름 정도, 가을 정도에 인생 이야기라는 그리고 노래 이야기라는 두 장의 앨범으로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오늘은 김광석의 인생 이야기에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김광석 씨 목소리를 아주 처음에 들었던 동물원 1집에 실렸던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1: 네. 자, 약간 김광석 씨 라이브 그 음원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소름이 쫙 돋네요.
0: 네.
1: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오늘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듣겠네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아 정말 라이브쇼랑 음원을 듣는데도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1: 네.
0: 김광석 선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8439님께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저희 세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생들에게는 친숙함이 86세대 선배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주옥같은 명곡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의 노래는 가을에 들어야 제맛이죠. 제이님께서 정말 테이프 늘어나도록 듣던 동물원 일집 원래 동물원 밴드 이름이 이대생들을 위한 발라드였다는 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라고. 네, 사실 이 거리에서가 원래는 김광석 선배님 곡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네. 근데 워낙 김광석 선배님 버전이 유명해서
1: 유명해서요. 네.
0: 그 이 곡을 직접 쓰시고 부르신 김창기 선배님께서도 어느 곳에선가 작사 작곡 김창기 노래 김광석으로 소개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만큼 뭐 이 노래는 약간 김광석을 대표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1: 처음 이제 예, 본인의 노래에서도 같이 자기 앨범에서 또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분한 호소력 짙은 목소리 물론 여러 김광석 씨가 이제 후반에 다시 부르기라는 시리즈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선후배들이 불렀던 노래를 자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또 많이 안 알려진 노래를 김광석의 목소리로 또 알려졌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또 김광석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원곡자가 따로 있지만
0: 약간 진짜 그 남의 노래 뺏기의 고수.
1: 네,
0: 진짜
1: 맞습니다.
0: 본인이 부르면 본인 노래가 돼버리는 네. 정말 너무나 멋진. 김대형 베드로님께서 오랜만에 김광석님 뒷얘기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가수 음유시인 낭만가객 김광석님 참 좋네요. 중1 때 김광석님 노래 중 사랑했지만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유 이 곡도 정말 정말 약간 충격이었다고 할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이지영님께서 김광석님 그리워요. 부고 이후 알게 된 그의 음악. 아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1: 그 전에 그 약간 다운타운에서 물론 뭐 히트곡이 있긴 했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가수는 아니었었죠.
0: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가수는 아니었던
1: 네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96년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30주기가 되네요.
0: 와,
1: 26년이니까요.
0: 네. 진짜 그러네요. 아유 참 이렇게 오래된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김광석 선배님은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 바로 곁에 계실 것 같은
1: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0: 네.
1: 김광석의 음반은 지속적으로 재발매가 돼요. 그래서 되게 음반사에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돌아가신 가수가 음반을 내면은 더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1: 물리적으로. 그런데 김광석의 옛날 노래를 다시 순서를 좀 바꾸고 표지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내면요. 그 전 앨범 나갔던 것만큼 또 나간대요.
0: 아.
1: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한 5년, 10년마다 김광석의 노래를 잘 편집을 해서 표지만 바꿔도 나가니까 그런 가수가 제가 볼 때 해외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김광석은 그런 가수가 된 거죠.
0: 네. 김지호님께서 완전 가을 감성 라이브 버전이 더해줘라고 좋아요. 지금은 여행자님께서는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입니다. 어제 영화의 전당 가서 준비하는 걸 보고 왔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아유야 부산국제영화제 또
1: 네, 시끌벅적하겠네요.
0: 아유 또 부럽습니다. 이것도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행사이긴 한데 안 가게 되네요. 못 가게 되네요.
1: 부산이 그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쉽게 가지게 되는 거리는 아니긴 하죠.
0: 네. 제목까지 많이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라이브 앨범에 수록된 명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보통 라이브 음반은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녹음 여러 가지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6, 70년대 없었던 건 아닙니다. 70년대 많았던 라이브 음반은 대체적으로 가요제 음반. 이제 가요제 그 실황을 그대로 녹음해서 약간 이제 손만 보고 내왔던 네. 대학 가요제 음반들이 라이브로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 60년대 말 70년대 나왔던 게 가수들의 이제 리사이틀 라이브 음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김광석처럼 소극장 공연이 아니고 큰 공연장에서 가수들 그러니까 메인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프닝 가수들 두세 명 해가지고 크게 하는 공연 리사이틀을 한 게 많았거든요. 그 음반들이 또 녹음돼서 앨범화 되어 있는데요.
0: 네.
1: 두 번째는 76년에 나온 조영남 귀국 리사이틀 실황 앨범이란 타이틀입니다. 네. 이때는 귀국이란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게 워낙 귀한 일이니까
0: 네.
1: 비행기 타고 어딘가 갔다가 오면 다 귀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뭐 그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아도요. 뭐 몇 달, 몇 년만 되더라도 북이 어떻게 보면 카퍼레드까지는 아니지만 뭐 꽃도 받고 큰 박수를 받으면서 귀국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0: 네.
1: 아마 조영남 씨는 활동을 하다가 미국 가서 이제 목회에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하겠는데 그때 장면이 바로 이 이화여대 강당에서 공연했던 라이브곡 그게 이제 잘 녹음이 돼서 음반이 나왔습니다. 밴드의 총 마스터는 이제 이봉조 선생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연주도 굉장히 좋고요.
0: 네.
1: 특히 이 조영남 씨의 이런 즉흥적인 멘트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고른 곡은 물레방아 인생이란 곡입니다.
0: 네.
1: 번안 곡이죠. 원래 CCR 노래 프라이드 메리라는 그 아주 신나는 락큰롤 곡인데요. 존 포거티가 만들고 CCR이 불렀던 곡인데 락곡을 조영남 씨가 자신의 스타일로 약간 앞부분과 뒷부분의 템포도 바꾸고요. 그리고 앞에 약간 실수를 해요. 밴드랑 잘 안 맞아요.
0: 네네.
1: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 것도 그대로 앨범에 와. 담았습니다.
0: 와. 네,
1: 그때부터 범상치 않은 무대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조영남이 아닌가 합니다.
0: 어우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조영남 씨의 라이브 리사이틀 실황 앨범 중에 물레방아 인생.
2: 세상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0: 네. 조영남 선배님의 라이브 몰래방아 인생 네.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틀어드리려고 했던 그 음원과 조금 다른 네네. 음원이 나갔어요. 네네.
1: 최근 라이브 버전인 것 같거든요.
0: 그죠? 네. 목소리가 조영남 선배님 이제 좀 연세 드시고 네네. 나서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튜브로 찾아봤거든요. 아까 그 우리 편집장님께서 네네. 얘기해 주셨던
1: 76년 라이브 네.
0: 그 시작 부분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1: 네. 무슨 노래죠?
0: 무슨 노래죠? 이게
1: 자기가
0: 예. 틀리신 거예요.
1: 틀린 거죠.
0: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 음원이
1: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네. 다시 이제 연주를 이봉종 선생님이 하시면서 또 이제 멋지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0: 이 버전이 네. 바로 76년 라이브 실황 앨범 네. 소리입니다. 확실히 목소리도 굉장히 젊으시고 네. 당당하시고 뭔가 네. 패기 있는. 네. 그런 젊은 가수, 아티스트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0: 허니첸스님께서 라이브 버전을 들으니 화개장터가 떠오르네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1: 이제 모든 노래가 다 화개장터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 김미란 멜라니아님께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원모 타임.
1: 맞아요. 네, 계속 노래하죠. 라이브 때는. 네. 한 번 더 하면서.
0: 네. 무대 매너가 정말 남다르신 분이세요. 자,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더 좋은 라이브 앨범들의 명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세 번째는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라는 곡입니다. 이은미 씨를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소개하고 유명하게 만든 효자곡이죠.
0: 네. 네,
1: 이은미의 대표곡 기억 속으로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1집이 나온 게 92년이고요. 라이브 음반을 95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꽤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한참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 초기에 라이브 음반을 냈는데요.
0: 네.
1: 이런 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대중가수들이 라이브 음반을 막 여기저기서 내기 시작했던 때이거든요. 아마 그 바람에 아마 또 타서 이은미의 라이브 쿨 앤 핫이라는 음반명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0: 네.
1: 또 이 연주에 같이 참여한 세션진들이 또 그 당시 최고의 연주자들입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이민건 씨가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그리고 베이스인 최원혁,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연주하는 베이스, 그리고 기타 이태준, 이렇게 쟁쟁한 연주자들이 같이 소극장 공연을 했는데요. 그 라이브 소극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95년 2월 공연 실황이 그해 나오게 됐습니다. 이은미 씨도 맨 앞에 들었던 김광석 씨처럼 소극장 라이브로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90년대는 1000회가 넘을 정도로 쭉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횟수를 그냥 세는 걸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공연을 많이 가졌던 라이브의 여왕, 그리고 맨발의 디바 라는 애칭이 있었죠.
0: 네.
1: 저는 실제 맨발로 부르나 한번 봤는데 진짜 맨발로 부르시더라고요.
0: 네, 유명한 네. 장면이죠. 정말.
1: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요. 맨발의 디바라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시는 이은미 씨의 95년 음반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은미 선배님의 라이브 기억 속으로 이 노래 듣기 전에 오늘 깜짝 퀴즈 네. 여기서 내고 가죠.
1: 예, 오늘 퀴즈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답입니다. 라이브 실황 음반 속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수가 여러 관객 앞에서 라이브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음악 용어가 되겠죠. 뭐 누구누구의 뭐뭐뭐. 이명웅의 티켓팅은 너무 어렵다. 뭐 그럴 때 이명웅의 뭐뭐뭐 세 글자로 얘기하죠. 중 뒤에 뭐뭐뭐 땡땡땡 기다리는 분도 많죠. 실제 많이
0: 어려운데요?
1: 기다리시잖아요.
0: 네. 어려운데.
1: 예, 네, 많이 기다리시고 저도 계십니다.
0: 저의 뭘 기다리는지 잘 몰라서
1: 이걸 기다립니다.
0: 어허. 네,
1: 이 오늘 정답을 기다리거든요. 저뿐 네. 아니라 그래서 뭐 외래어로 해도 되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또 이제 땡땡이 되는데요. 뭐 두 개 다 같은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0: 네, 자 가수가 여러 관객 앞에서 노래와 연주를 들려주는 이 퍼포먼스,
1: 네.
0: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은미 씨의 라이브 기억 속으로 함께 듣죠.
2: 제 여섯 번째 콘서트의 기억을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기억 속으로 해요.

0: 네, 이은미 씨의 라이브 실황 기억 속으로
1: 네.
0: 함께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모든 90년대 노래들은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알게 됐네요. 예전엔 진짜 압도적이었죠.
1: 그렇죠. 네. 네.
0: 라디오를 들어야지 좋은 노래를

0: 수 있었고 네. 라디오에서 들린 좋은 노래를 찾아서 음반 가게를 이렇게 그럼요. 뒤지고 다녔고 네. 참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네. 김대영 베드로님께서 퀴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1: 네.
0: 네. 자, 오늘 라이브 실황 앨범 속 노래들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수가 여러 관객들 앞에서 라이브로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1: 네.
0: 영어로는 세 글자,
1: 네.
0: 한글로는 두 글자.
1: 네.
0: 이렇게 퀴즈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주인공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90년대 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 김현식에 빠질 수 없습니다. 김현식의 라이브 음반은 공식 비공식을 합치면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다 네. 사후에 나왔습니다. 이제 김현식도 라이브 음반을 생전에는 낼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91년 제가 알기로 90년 네, 세상을 떠나거든요. 90년에 사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망하기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녹음한 라이브 실황을 냅니다. 그래서 김현식 콘서트 1990년 5월 개몽문화센터 실황이라고 해가지고요. 91년에 음반이 나옵니다. 90년 5월이니까요. 이제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서 뭐 노래가 아니고 병원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신촌 브루스 공연에 이제 신촌 브루스 콘서트에 와서 김현식이 이제 노래를 맺곡하죠. 그래서 그때 실황을 잘 묶어서 사후에 음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7년에 한 장이 더 나오는데요. 이 음반이 조금 독특한 음반이죠. 80년에 그러니까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때 막 은퇴하고 다시 복귀하고 그랬던 시기에 한 2, 3년 사이를 두고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이 공식 녹음이 아니고 팬이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제 김현식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동아기에게다가 이걸 줬어. 이거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0: 네.
1: 이제 유족 측과 협의가 돼서 발매가 되면은 그냥 흔쾌히 자기가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음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녹음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0: 네.
1: 어쨌든 김현식의 라이브 음반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002년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이제 병실에서 이게 이제 Sick Bed 라이브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병실에서 가졌던 그 거기 같이 투병했었던 분에게 통기타로 불러주는 것을 누가 이렇게 간이로 녹음한 거를 또 음반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음반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김현식의 라이브 음반 음원 목소리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중에 어떻게 보면 공식 음반사를 통해서 나왔던 신촌 브루스와 같이 공연했던 건데요. 그래서 신촌 브루스에서 불렀던 골목길 김현식의 라이브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0: 네. 자, 함께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김현식입니다.

0: 아, 정말 이렇게 음악을 즐기면서 재밌게 막 이렇게 무대를 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몸이 안 좋으신
1: 네.
0: 상황에서 참 그냥 자유로운 영혼, 음악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이 어떤 느낌인지 김현식 선배님 라이브 실황으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네요. 허니첸스님께서 시작부터 멋짐이 터져 나오는 김현식님 라이브. 와, 김대영 베드로님께서도 아, 저도 김현식님의 병상에서 앨범은 CD로도 있답니다
1: 네.
0: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소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음악 있는 저녁풍경 김영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감동이 가득한 명곡의 라이브 실황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전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말로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가 부른 블랙 올페우스라는 노래입니다. 예,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곡이고요.
0: 네.
1: 또 영화 주제가죠. 블랙 올페우스라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됐던 곡을 말로가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라이브 음반을 냈습니다. CD로도 내고요. 고음질 LP로도 내고. 그래서 한국 재즈 팬들 참 좋아하는 건데요. 아, 이 라이브는 그 군산에 있는 재즈 클럽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떤 특정한 곳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1: 괜찮겠죠? 예.
0: 괜찮아요. 네.
1: 재즈 클럽이니까 앨범 이름으로도 되는데요. 말로 라이브 앳 머디라는 거죠. 머디라는 군산에 있는 재즈 라이브 클럽이 있는데요.
0: 네.
1: 그 매일 공연이 있진 않고 주말권에 이렇게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1: 거의 뭐 올해 연말까지 다 스케줄을 짜질 정도로 재즈 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인데요. 약간 옛날 적상가옥이라고 하죠. 옛날 건물을 잘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멋진 라이브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클럽이 처음 시작할 때 말로 씨를 모시고 라이브 공연을 했고 그걸 녹음으로 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0: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자 발표해야죠.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콘서트.
1: 네.
0: 한글로는 공연.
1: 네, 그렇게
0: 이것도
1: 되죠.
0: 맞는 정답입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뭐, 0732님도 보내주셨고, 0075님도, 네, 콘서트입니다. 저도 콘서트 현장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035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라이브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이 중에 오늘 재밌는 오답이 안 왔어요, 그 여러분.
1: 오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정답이긴
0: 그러니까,
1: 한데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오답자는 선정하지 않고요. 정답자만 한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발표해 주실래요?
1: 예, 2567님이시고요. 정답 잉글리시로 콘서트, 우리말로 공연 두 개를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0: 네,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정되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말로의 블랙 오르페우스.
1: 네.
0: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제목은 흑인 오르페.
1: 맞습니다.
0: 였죠? 자, 이 곡 들으면서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멋진 음악,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 음자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0: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 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수녀원 창문 너머로 바라본 은행나무들이 언제 저렇게 잎이 무성해졌나 싶을 만큼 멋진 모습인데요. 재작년쯤이었을까요? 나무들이 너무 무성해졌다고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줬었었는데요. 와, 너무 잘려나간 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고 속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 나무들이 훨씬 멋진 모습으로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가지를 뻗고 그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게 달렸습니다. 나무에게 가지치기는 상처가 아니라 더 잘 자라기 위한 준비였구나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 아깝지만 내려놓아야 하는 게 있고 잘려나가야 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많은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체험이 있으시죠? 자기만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을을 닮아가는 놓아버림과 내려놓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고즈넉한 시간 기도의 오솔길에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그물을 내려놓고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창문 너머로 보면 많은 나무들도 보게 되고 길을 걸으면서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요즘 참 나무가 참 용감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 잘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내 삶에서 잘려나간 가지 몇 개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 덕분에 새롭게 자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살짝 들려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이 예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대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가지치기 할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꾸 바라볼수록 그게 멋져 보여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잘라 그러면서 못 자르면 나중에는 그 가지들이 더 약해져가지고 잎도 또 쬐끔해지고 보기가 싫다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정원 그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가차 없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허,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아우 어머 저게 웬일이야. 어우 상막해 너무 상막해졌어 우리 우라니 막 이렇게 했는데요. 뭐 1년 지나 2년쯤 되니까요. 야 너무너무 여리고 이쁜 잎들이 얼마나 보송보송하게 소복소복 정말 달렸어요. 이파리들이.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하느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차 없이 그 정말 인정 사정 없이 딱딱 잘랐구나. 와 은행나무도요 정말 마구마구 잘랐는데 그게 마구마구 자른 게 아니었어요. 다 그분들은 생장점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이 어디에서 나올 정도쯤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딱 자른다고 하더군요. 야 그래서 저희가 후회하면서 막 안타까워했던 게 참 바보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069 하나님 가지를 잘라낼 때 나무는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완전해진다는 걸 가지치기를 해주는 분은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후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고 계시기에 연단의 시간을 예 보내게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쯤 됐으면 이제는 아프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고 싶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의 일치됨을 꿈꿉니다. 와, 이거 정말 에기스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이 시점쯤 되면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자꾸 아프시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근데 그런 걸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 뭐 주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도 더 성화시키는 어떤 정말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고마운 거죠. 네, 오늘 이 말씀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는데요. 157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성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성바오로 달소의 수녀님들 목소리였습니다. 예, 1573님 신청곡이었죠. 예, 계정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동그릉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동그릉이 문을 닫아서 그냥 허무하게 집에 왔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동그릉 입구에 은행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은행잎은 아직 조금 물들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 그 열매들이 네 은행 열매들이 와 떨어져서 발밑에 막 밟히죠. 그 냄새 아주 지독하잖아요. 쿰쿰한 냄새. 그래도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은행이 밟히는 게 참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도 다행히 전 비염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 맡는다고요. 그 다행이네요. 너무 좋으네요. 아, 그 냄새가 좀 그렇죠. 네, 쿰쿰한 냄새. 걔네들도요. 그게 다른 왜 그렇게 냄새를 내게 하냐 제가 알아보니까 까치나 뭐 이런 게 그 자기 거를 그 냄새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그 어떤 방어 그거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쪼아서 먹을다 냄새 때문에 뭐 안 먹는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별별 정말 방어 체계가 다 이렇게 알아서 다 나무든 열매든 뭐든 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하느님께서 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수녀님이 이제 가을 되면 그렇게 은행 떨어진 걸 다 주워서 저희 수녀원 근처 둘레에도 은행나무들이 꽤 있어요. 울 안에. 그러면 그걸 주워서 또 막 또 손질하는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수녀님에게서는 은행나무 그 열매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아유 또 수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그래야 될 텐데 수녀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네.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청취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젠 정말 쌀쌀해졌어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더 그렇고 낮에는 좀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좀 선들바람이긴 한데 햇살은 따갑습니다. 요런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감기 많이 걸리신 분들 꽤 계시던데요. 예. 0545님, 네,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다음 주 10월 13일 화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와, 아,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와 우리 오석길 가족님이 얘기해 주셔서 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CPBC 라디오 예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의 오석길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해 주시면 아시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아 왕 정말 애청자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찬 아킬로 형제님. 형제님의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망눈에 확 들어오네요. 은청도 함께 해 주시겠죠. 아, 1573님. 하, 예. 신청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주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 미사도 다녀왔어요. 와, 짝짝짝. 자, 이게 새벽 미사 가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또 미사도 다녀오셨군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유, 지향도 참 아름답고 예쁜 마음으로 네 미사도 다녀오셨고 주님이 잘 될 것이다 하고 손길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와, 뭐 여기가 어딘가요? 뭐 아파트 숲이네요. 막 보이는데 아 제니 글라라님께서 오 이게 또 건물이 쫙 보이는
사진과 구름이 이게 주인공이군요. 오늘 아 그렇군요. 하늘 사진이 예뻐서 찍어봤어요. 에밀리아 PD님 오늘 낮 뉴스 잘 들었다고 하셨네요. 아 PD님이 낮 뉴스를 하셨군요. 예 원래는 아나운서로서 아주 참 목소리가 좋으시죠. 네 예, 아주 단아한 목소리 저도 좋아하는 목소리인데요. 예. 아유 사진 예쁜 사진 네 하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심원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저는 화서동 본당 수원 시몬입니다. 저희 본당에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생활하시는 두 분, 윤여훈 율리오 형제와 이재홍 바오로 형제,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율리오 형제님은 약 7, 8년 동안 폐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병을 이기긴 했지만 노령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형제님은 희귀병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병과 함께 공존하며 산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70대 후반과 70대 초반인 두 분을 위해 수도자이신 수녀님의 기도의 힘에 의지하렵니다. 저도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원 형제님. 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같은 문당에 추병 중이신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 위해서 마음 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더 기도하는 마음이 되네요.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정말 싸우고 계신 우리 율리오 형제님, 정말 폐암으로 7, 8년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극복하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다 싶은데요. 그리고 바오로 형제님 또 희귀병, 아유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냥 친구려니 하고 그냥 같이 그 병을 모시고 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기를 오솔길 가족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네, 정말 오솔길 가족님들 두 손 모아서 조금 이 두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두 형제님께 필요한 힘과 평화가 주어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치유와 뭐 평안의 은총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과 또 모든 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위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주신 심은 형제님, 예, 고맙고요. 늘 주님의 은총 함께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뭐 당장 없애드릴 수는 없겠지만 두 형제님 곁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랜 시간 병고를 견뎌내고 있는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 안에 품어주소서. 힘겨운 순간에는 견딜 힘을 주시고 마음이 지칠 때에는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필요한 치료와 도움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치유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두 형제님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작은 기도를 통해 두 형제님께 당신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재석 신부님의 손길이라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두리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연 또 보겠습니다. 크리스나님께서 시몬 형제님 기도 부탁하시는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께서 고통을 잘 이기시고 건강해지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유, 뭐, 이렇게,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가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요즘에는, 좀 덜 하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를 지내고 나서는 각자 이렇게 좀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시몬 형제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 형제님, 네. 병맛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두 형제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3일 동안의 연휴 동안에 차 축복도 받고 고향 가서 오랜만에 공소 미사도 참여하고 부모님과 기쁜 시간을 보내면서 잘 보내고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들어요. 와, 아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풀어놓으셨네요. 예. 지난주일에 미사드리면서 들은 생각이라면 저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걸어가길 바랄 뿐이었답니다. 와, 참 소박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무엘 형제님, 예, 정말 감사하고요. 연휴 동안에도 참 이렇게 보람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뭘 하기 위해서 막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차 축복 받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또 기쁜 시간 보내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오솔길 들으시는, 아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 저는 그냥 입이 10개라도 다시 또 말하고 싶어요. 예, 아, 하하대사님, 네, 천주님, 시몬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주소서 하셨어요. 와, 그 말이 참 좋으네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예, 누워서도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죠. 그러나 기왕이면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것도 참 소망이죠. 우리 모두의 소망 주님께서 꼭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니 클라라님, 네. 율리오 형제님과 바오로 형제님, 또 지켜보는 가족들 모두 필요한 만큼의 기도 바랍니다. 아멘. 아우, 꼭 필요한 말씀을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총 고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주님, 오랜 시간 학교와 도서실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온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공부한 만큼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한 만큼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시험을 앞두고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담담한 힘을 주소서. 지치고 힘든 날에는 주님과 부모, 가족이 곁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앞날을 시험 점수 하나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각자에게 마련된 길이 있음을 믿으며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곁에서 함께 애태우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소서. 잘하라고 재촉하기보다 믿어주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며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 잠 못 이루며 애쓴 시간을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결과보다 먼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길을 가든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며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비루스가 부른 살아계시고 힘이신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CPBC 빵으로 들어오세요. 예, 남겨진 사연 볼까요? 예, 퐁퐁 김지혜님께서 네, 시몬 형제님의 기도를 듣고 계실 주님이 기분이 좋아서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죠? 나를 위해서 막 기도 신청한 거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이 아픈 두 형제님 위해서 율리오 형제님, 파오로 형제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보태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마리아에서 그 사람처럼 정말 한 손이라도 한 마음이라도 도움이 닿는다면 그래서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정말 잘 말씀 잘 하셨어요. 네. 994 하나님, 네. 내일 부산교구 대표 성지인 오륜대 순교성지, 네. 성당이 리모델링 해서 내일 부산교구의 수호자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봉헌식 하네요. 약 2년간 공사 끝에 봉헌식 합니다. 특히 복자 양재현 마르티노 복자, 그리고 복자 이정식 요한과 가족, 부산 교민들 이 기도에 우설기 수녀님과 제작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또 복된 날 맞이하시는군요. 네, 오륜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본 기억이 나는데요. 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예, 부산교구에는 수호자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네, 봉헌식. 와, 내일이 정말 축일입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 축일에 이렇게 또 공사 끝에 봉헌을 하시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까요?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미사로 또 지내시겠죠? 은총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곳에서 앞으로 기도하시고 또 순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티나님, 네,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축제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4,000명의 부산교구 젊은이들 파견 미사와 성시간은 너무나 큰 은총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딸과 사위가 보컬과 반주도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와, 이렇게 다 음악가족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티나님이 또 피아노도 아프신 중에도 요즘 연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좋네요. 그렇게 또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가 예,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 멋집니다. 네, 가톨릭의 밝은 미래가 보였다고 하셔서 어머, 이 청년들 위해서 너무나 마음 써주셔서 고맙고요. 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광이 있네요. 야, 정말요? 예, 이렇게 큰 성광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제작하느라고 참 힘들었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로마에서 온 걸까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안에 성체도 엄청 큰 성체를 또 거기에 모셨겠죠. 와, 은혜로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예, 부산교구도 또 청년들과 함께 또 WYD도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이제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비움과 채워짐. 나무는 모든 가지를 다 품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를 비워둡니다. 처음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납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잃었을 때에는 그 빈자리만 크게 보입니다. 왜 이것을 놓아야 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때의 빈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자리였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 관계의 변화, 계획의 좌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까지도. 하지만 나무가 계절을 믿고 잘려나간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의 싹을 내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시간을 믿어봅니다.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올가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좋아. 하느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거니까. 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길가에 나무 한 그루라도 가만히 바라보세요. 무성한 잎도 아름답지만 물들어가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도 참 아름답죠. 채워질 때도 비워질 때도 하느님 손안에 있다면 그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겠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사랑이야기 부르는 네, 순임의 숨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동희 비오, 저는 성바오로 딸수대의 전현금 세실리아스니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배로운 성지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희망의 순례자 축복장을 받게 되어 함께 갔고 그곳에서 미사도 봉헌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라는 말이 그날은 조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순례자는 걷는 사람입니다만 무작정 많이 걷는 사람이 순례자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때로는 멈추어 내가 걷는 길을 다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순례자일 것입니다. 베론 성지에 가면 자연스럽게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부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촌을 찾아 끊임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편지를 보면 한 해 동안 다니신 길이 7,000리가 넘는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7,000리.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을지 또 얼마나 많은 밤길을 걸었을지 쉬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날의 미사를 봉헌하며 저는 그 긴 사목 여정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르타와 함께 보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르타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주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 바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분주하였다는 말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쁨이 마음에까지 번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둘씩 많아지면서 마음도 함께 바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나만 열심히 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질 않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에는 불평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타의 마음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많은 일에 끌려다니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베론 성지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돌아본 제게도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토록 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토록 많은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다시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것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가? 부모님께서 순례를 마치고 받은 축복장도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느냐 보다 그 걸음을 통해 어디를 향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정말 주님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래 걷기 위해서 잘 쉬어야 하듯 신앙의 길을 오래 걷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분주한 걸음도 비로소 순례가 되어갈 것입니다.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는 동안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는 다정한 비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고 내가 건넨 작은 친절을 오래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 매일매일 나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를 아껴주는 마음들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고요. 반대로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정한 비밀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한 단어 같아요. 항상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선의가 모여서 이 세상을 꾸린다면 이 세상이 그만큼 더 아름다워지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정한 비밀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이 세상에 뿌려지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별뜻 없이 건넨 말인데도 상대방은 의외로 오래 기억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누가 해준 칭찬이 문득 떠올라서 혼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는 기억도 못하는 일인데 상대방은 고맙다고 이야기해서 괜히 머쓱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다정함이라는 게 꼭 거창한 말이나 특별한 행동에서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인사 한마디, 별 생각 없이 보낸 메시지 하나가 어쩌면 상대에게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9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력도 쌓였고 제 일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라는 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기회는 늘 잡아야 하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걸로 끝이니 말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고 예전만큼 힘을 쏟지는 않는데 이런 제가 또 싫습니다. 우선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데요. 막상 일 연락이 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도 없는데 도통 시작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가만히 있지도 못해서 여행도 가고 뭘 배우고 운동도 하면서 일 빼고는 5만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만 채울 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원래 제 일은 늘 제가 주도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지친 걸까요? 번아웃인 걸까요? 뭘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예전만큼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그 자유 안에는 내가 계속 다음 일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잘했다고 다음 일이 보장되지는 않으니까요. 쉬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을 거절해도 괜찮을까? 다음에는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10년을 일해왔다면 이제는 그 방식이 버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를 탓하게 되어 왜 예전처럼 열심히 못할까?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졌을까? 물론 내 상태도 살펴야겠지만 내가 어떤 조건에서 일해왔는지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내 뜻과 상관없이 일이 끝나고 다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그 구조. 내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시키는 것만 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데 지치면 그냥 주어진 것만 하고 싶기도 하죠.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부터 버거우니까요. 사연자님도 그러신 것은 아닐까요? 일 자체가 싫어진 게 아니라 매번 내가 일을 찾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닐까? 그 부분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열정을 되찾기보다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을 수도 있죠. 역할과 기간이 정해진 일을 맡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지금은 안정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여행하고 운동하는 시간까지 의미 없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다만 쉬어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잠과 식사, 일상까지 만약에 흔들린다면 또 진료해볼 필요도 있겠고요. 번아웃인지 사연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생계가 있으니 또 무작정 쉴 수도 없겠죠.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이 더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앞을 나가기 위해서 조금 쉬어보면서 그 쉬는 기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또 걸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다그쳐서 예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지금 또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당장 답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겠죠. 오늘의 미션은 하루 중 잠깐이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한번 쉬어보는 것입니다. 코엘렛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손에 평온이 가득한 것이 두 손에 노고와 바람을 잡는 행위가 가득한 것보다 낫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765님, 교대 근무라서 새벽 출근인데 지금까지 안 자고 폰 보고 있어요. 이러면 100% 근무 시간에 졸거나 피곤해서 후회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 생활을 오래 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데 이 생활을 한번 시작하고 나니 다른 직업군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교대 근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뭐 누군가에게는 그것도 나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생활 시간대가 계속 바뀐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한번 시작하고 나서는 또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보내기는 또 어렵죠. 그래도 또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죠. 뭐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정말 내 적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데 기쁨을 느끼고 어떤 데 행복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743님, 저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고 해야 할 일 목록 엄청 써놨는데 오늘 그거의 반도 못 끝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벌써 자정 넘었으니까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의지박약한 모습도 잘 봐주실까요? 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안 살 수가 없긴 하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참 우리는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거에 다 못 미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소중하게 잘 가져보시면서 또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3166님, 오늘 회사 임원 보고가 있어서 진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랑 PPT랑 다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해서 준비한 것들이 무색하게 멋지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됩니다. 연말에 승진이랑 관계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속상합니다. 아,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하얗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거나 내가 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참 너무나 울적해지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자 보내셨으니까요. 그 울적한 마음 조금만 더 약하게, 오늘 하루 그렇게 조금만 더 평안하게 잠드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7596님,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싶어요. 네, 들려드릴게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듣고 올게요.

5330님, 어딜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한강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한강라면도 처음 먹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7089님, 매번 5분, 10분씩 늦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늦지 않고 정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2748님, 어렵게 얻은 아이가 또래에 비해 말이 많이 늦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말문이 트이더니 하루 종일 쫑알거리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루 같이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것들, 그런 어떤 기억들,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포착하고 또 우리가 또 바꾸려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지를 또한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 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 감사한 기억들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20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옆집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울음이라고 하기엔 거의 자지러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새벽 한두 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집 안방과 옆집 아기 방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리에 저는 자다가 번번이 깹니다. 아기를 혼자 재우는 것 같고 한참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듯한 소리입니다. 저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는 압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큽니다. 아기가 우는 걸 어쩌겠어요. 그 집 부모님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싶어서 이걸 가지고 찾아가 뭐라고 해도 되는 건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낮이나 저녁에 나는 소리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새벽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설치니까 다음날 일상이 흔들리고 이제는 밤이 되면 오늘도 깨겠구나 싶어서 미리 긴장이 됩니다. 1년 반을 버텨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조심스럽게라도 말을 꺼내봐도 될까요? 이웃 사이에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 소음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학생 때 10명이 한 방을 쓴 적이 있는데요.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밤늦게 공부하는 사람의 불빛도 있었죠. 사실 저희는 11시가 넘으면 공부를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 봐야 되는데 정말 F 나오면 안 되니까요. 특히 언어들이 그랬단 말이죠. 히브리어나 히라보나 라틴어나 그런 게 또 나이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저도 못 자겠더라고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귀마개와 안대를 쓰고 나서야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 전까지 그 동기가 너무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사실 또 저는 방으로 들리는 지하철 소리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밤 12시 56분까지 다니고 아침에는 5시 32분부터 다니거든요. 지금도 귀마개를 껴봤는데 침대까지 진동이 전해지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도 안 되면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지님의 어려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기가 우는 걸 어쩌겠어요. 부모님도 재우려고 많이 애쓰고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잠을 못 자는 것이 괜찮아지지는 않죠. 혼자 울다가 잠드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곁에서 계속 달래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죠. 우리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그 안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사연자님도 1년 반 동안이나 잠을 설치며 많이 지치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아기를 울리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 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전하는 거죠. 실제로 아기 울음 때문에 미안하다는 편지를 받은 이웃이 쿠키를 만들어 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사연자님도 웃으며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의 사정을 전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겠죠. 말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그 다음 대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잠에서 깬 새벽에는 나도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낮에 차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기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재우려고 애쓰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도 새벽마다 잠을 깨다 보니까 다음날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혹시 방이나 침대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서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이런 말인 거죠. 부모님도 힘드시겠다는 이해와 함께 나도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아이를 울게 두느냐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육아를 탓한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옆집에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전해지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어느 방에서 자는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조정할 여건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대화를 한다고 울음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방을 바꾸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계속 혼자 참는 것보다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잘못해야만 내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나는 너무 힘들 수 있죠. 그두 마음을 함께 놓고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낮에 이웃에게 새벽마다 잠을 설쳐 힘들다는 사정을 전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우림의 있지 듣고 올게요.

살면서 우리가 청각이나 시각이나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만 있으면 그 힘든 것도 조금은 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느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이웃들과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the Fire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레오 14세 교황은요, 프랑스에 18년 만에 사목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맏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프랑스의 70만 명의 신자들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교황을 맞이한 후 함께 미사를 드렸는데요. 사목 방문 후 귀국 비행기에서 기자단은 교황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교황님은 AI의 위협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이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우리 인간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시대일수록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DES 워십의 함께로 오늘 10월 6일 화요일이죠.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70만 명의 신자들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교황님을 맞이하고 약간 요즘 유럽에서는 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무교도들이 많아진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는 최근에도 만 명이 세례를 받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교황님의 인기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쵸? 가짜뉴스 아니라 진짜뉴스예요. AI의 위협은요.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는 말만 하셔가지고 저도 교황님 팬인데 어떤 이런 말씀들 찾아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맨날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팬이신가요? 찾아보세요. 진짜 멋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요즘 이 세상에 필요한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셔서 너무너무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교황님 잠시라도 뵙게 되지 않을까 아주 멀리서라도 기대해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뜩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나정신의 주님과 같이 듣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바칠게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공지능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만 갑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와 기업의 지도자들이 효율과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직장에서 변화를 마주한 이들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기 안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하며 또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꽃동네 수도자차입니다. 네, 겸손 용기 기도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네, 정말 그런 생각해요. 진짜 사회랑 기업의 지도자들이 어떤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네, 인간의 존엄,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니기도 할 수도 있고잖아요. 또 길게 보면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도 이제 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행복한 출근길이라는 그때는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죠. 토크 프로그램. 제작하러 해외에 갔었는데요. 독일에서 얘기해 보니까 거기 기업들은 이제 직원들이 짧게 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직원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일하면 더 효율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놀랐었었어요. 그런데는 이제 AI도 많이 사용은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노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도 많은 기업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9823님이 유클 음악회에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하고 어제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기대만큼 즐거우셨어요? 예. 저도 잠깐 보셨나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보셨겠죠? 예, 9823님 기대된다고 하셔서 뭐 즐기셨겠지만 저는 또 이제 기대라는 성가가 생각나서 이곡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3394님은 액션송 노래 들려주세요 하셔서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액션송 1집에 한 걸음만 더 준비했습니다. 야외 의뢰 음반에서 기대 먼저 들으시고요. 한 걸음만 더 이어드릴게요.

야외일 음반에서 기대 들었고요. 이어서 액션송 1집에서 한 걸음만 더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브루노가 있습니다. 독일 쾰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브루노 성인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한 후에 사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랭스 교구의 대주교로 추천받았지만 이를 사양한 후에 은수자로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산골짜기로 떠나서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 노동과 성경 필사를 하며 살았는데요. 몇몇 제자와 함께 카르투지오회를 설립한 후 은둔 생활을 하며 살다가 선종 한 성인입니다. 성 브루노 성인 축일 축하드리고요. 성 로마노, 성녀 알베르타 등 아홉 분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듣고요. 성 바오로 뗄 수도 왜그길 이어드립니다.

신상욱의 고인의 기도, 이어서 성바오로 딸 수도회가 부른 그 길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르타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불평을 토로하는데요. 마리아처럼 마르타도 좋은 몫을 맡고 있지만 그 태도에서 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몫을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타 나오니까 반가운 게 제가 이제 또 TV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MBTI 다름의 은총,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1회에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얘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MBTI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MBTI 전문 소장님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예. 네.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너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CPBC 플러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또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훈 바오로의 힘내 마르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

1메가헤르츠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7일 수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담당 최영섭 후고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신뢰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0: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사업을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알림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자의 신앙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에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과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0: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1: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0: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의들아.
1: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0: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1: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누가하셔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예, 오늘은 예, 묵절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의 일입니다. 또 10월은 노사이오 성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주기도에 관하여 함께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제기도는 남녀노소의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이며 실제로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제기도의 유래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150개의 시편을 성모 일가로 매일 바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배우지 못한 수사들은 대신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세기 중엽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활발히 일어나며 성모성이 생겨났고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부터 주님의 기도 대신 성모성을 150번씩 날마다 바치고 이러한 관습이 여러 지방으로 전파됩니다. 그 15세기 후반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라누스 수사가 묵상 조항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15개로 축소시켰고 알렉산더 6세 교황님이 1495년 칙서를 통해 묵주기도의 전파가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묵주기도는 특별히 성모님께서 바이런시마다 누르드, 파티마 등에서 묵주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시며 신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기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며 중요한 점은 반복하는 특성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2년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를 통해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며 복음의 요약이라고 극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묵주기도가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되기 위하여 지금의 빛의 신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곧 요약하면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와 함께 늘 묵주기도도 함께 하시는 신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느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오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고하신 대로 저희가 포도에 갖고 얻은 이 술이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사제의 손을

0: 주님, 형상껏 저희는 이 예임을 받으시어 저희가 합당하게 성자의 신비를 기념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더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이제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의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러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강가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신앙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드리고 감사히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히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생명의 시대심과 부활의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저희 지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뵙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에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함께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 언제나 주의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서 없으신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 합시다. 주 하느님, 이 성서로 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저희가 성자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0: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

0: 세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오소.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깊은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묵주라고 하면 자연스레 가톨릭을 떠올릴 만큼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묵주기도는 대표적인 우리 교회의 기도인데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과 순환, 또 부활과 구원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의 성모송 한 번을 장미 한 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묵주기도 성화를 보내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엮은 꽃송이들이 하늘나라에 가득 피어난 모습 상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르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10월 7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떨기나무의 노래였어요. 묵주 한 알 한 알. 그리고 묵주 하나를 장미 한 송이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 한 알, 한 단 이렇게 바칠 때마다 성모님께 들어 올려지는 그 꽃송이들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받는 분이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 하는 상상 한번 해봅니다. 장미는 무슨 색 장미일까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 여러 가지 색의 장미가 성모님 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하면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것 같다 하는 상상해보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해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이 시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으로 유료 100원이에요.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세 단장한 거 이제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지금까지 다운로드 안 되시던 분들, 업데이트 안 되시던 분들 지금 얼른 다운로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새롭게 단장한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선곡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지난 방송 AOD 서비스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축일 축하하는 분들, 예, 축일인데 생각나는 분 있으시다 하시면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 날짜에 맞춰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신청곡 있으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최준익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듣고요. 휴의 한 줄기 빛으로 이어드릴게요.

0: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 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순진 요한나입니다. 10월입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진부하지만 책 읽기에 좋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10월을 우리 교회는 묵주기도 성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아름다운 성모 동산에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성모님을 찬미하는 성가를 부르고 소리내어 다 같이 묵주기도를 바치죠. 교황님과 교회의 지향에 개인의 지향을 더해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밤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10월에 제가 눈여겨보는 두 분의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대레사라고 불리우는 예수 아기의 성녀 대레사 동종학자와 아빌라의 대레사 혹은 대대레사로 불리는 예수의 성녀 대레사 동종학자입니다. 소아대레사의 축일은 10월 1일이고 아빌라의 대레사 축일은 10월 15일입니다. 아빌라의 대레사가 1515년에 태어나셨고 소아대레사는 187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두 분의 시간적 거리는 300년이 넘지만 교회 신학자로 선포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대레사의 편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두고 다 읽지는 못했던 예수 아기의 성녀 대레사의 편지라는 편지 모음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음에도 엄청난 양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책은 앙드레 꽁부 역금 부산 가르멜 여자 수도원 옮김으로 1994년에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지면 가득한 편지를 읽다 보면 눈이 아른아른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책을 만들었구나 하고 놀라게 되죠. 막내였던 대레사가 고작 4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860년 첫 아이를 낳은 뒤 13년간 9남매를 낳으신 어머니가 건강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9남매를 돌보셨을 테니 안타깝지만 납득이 가는 귀결이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대레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둘째 언니 몰리나를 두 번째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특히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9남매의 형제

자매 가운데 생존한 다섯 자매가 모두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특별합니다. 그의 나이 13살에 폴리나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 받고 언니가 준 그 아름다운 책을 마리아 언니가 보여주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나오는 기도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어린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그의 셋째 언니 레오니아에게도 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완덕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쉽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거나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 기분을 상해드린 꼬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꼬마가 작은 팔을 벌리고 다가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뽀뽀해줘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평생 예수님의 손에 들린 작은 꽃이기를 희망했던 소아 대리사의 편지를 읽으며 겸손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언니들이 선물한 작은 상본 하나에도 그토록 감동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젊디 젊은 소아 대리사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성모님께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승리의 성모의 작은 성화 뒷면에 마리아님, 제가 하늘의 여왕이고 어머님이 대례사이셨더라도 저는 어머님께서 하늘의 여왕이 되시도록 저는 대례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로 끝납니다. 이 작은 성화에는 그녀가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 아버지께서 뽑아주신 작은 흰 꽃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마음 깃는 두레바구니는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혜선의 아무것도 너를 띄워드렸습니다. 5714님이 수원 동수원 성당은요. 4년여 지은 새 성전으로 이사해서 오늘 입당미사 드립니다. 아름다운 새 성당에 교우들이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쁜 날이군요. 4년도 넘게 지은 새 성전. 너무너무 기쁘시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새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 얼마나 크실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5687님은 찬미예수님 슬디 10월 5일은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자축과 함께 슬디의 축하도 받고 싶네요. 제이팝 임마누엘 신청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5일에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인데 이제야 소개해드려서 죄송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신청곡도 띄워드려야죠. 즐거운 생일 보내셨죠? 1767님은 평화방송 사랑하고 늘 함께하는 김순실 안나예요. 오늘 조례동 성당의 김양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조례동 성당 본당의 날 행사도 함께하셔서 감사드려요.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신부님 축일이셨군요. 지난 주일이었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프란치스코 축일이라서 여기저기서 행복한 소리가 많이 들리긴 했었어요. 프란치스코 축일 맞으신 분들 조금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5687님의 신청곡이죠. 황소리가 부르는 임마누엘 듣고 올게요.

네, 황소리의 임마누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로사리아와 로사리오의 축일입니다. 로사리아와 로사리오는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가리키죠. 성모님을 기념하는 여러 축일이 있지만요, 로사리아와 로사리오는 다른 날이 아닌 10월 7일, 오늘을 축일로 보냅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유스티나 성 마르코 등 1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축일인 주변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오늘 축일 축하합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일찍이라서 문자 메시지 보내면 놀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화살기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이다가 부릅니다. 마니피카 듣고 올게요.

네, 17이다 다운 뜨거운 열기에 노래였죠. 마니피카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신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치고 있죠. 너무 익숙한 기도라 때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지나칠 때도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천천히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그 의미에 좀 머물러 봐야겠다 하는 다짐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박하얀의 주님의 기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0: 오늘의 강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입니다.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학교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감곡 매교의 성모 순례지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때였습니다. 성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지에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가라든지, 그만두어라든지 하는 분명한 답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참 그 앞에 있다 보니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은 정돈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답을 찾으러 갔지만 하느님께서는 먼저 제 마음을 당신 앞에 머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그제야 제자들이 다가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자신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인으로 살아오며 이미 많은 기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0: 외쳐주신 기도의 첫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해결해야 할 일부터 꺼내놓고 납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러한 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문제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청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야 오늘 필요한 양식과 용서와 유혹에서의 보호를 청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내 문제를 바로 없애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서 한 가지는 다시 분명해집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랬습니다. 걱정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성소에 대한 고민도 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그것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바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훗날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 함께 십자가의 길을 봉헌했습니다. 혼자 마음을 정리하러 찾은 곳을 시간이 흘러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걷고 있으니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져야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걱정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걱정을 품은 채로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주진 않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1: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

0: CPBC FM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

0: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4, 50대라고 하면 삶이 지루하고 또 인생의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사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조사 결과도 그랬을까요?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 연령 가운데 가장 적었던 나이가 바로 40대와 50대였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중년이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보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어쩌면 삶의 만족은요, 삶에 짐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는다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상민이 부르는 중년으로 2026년 10월 7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래요.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40대랑 50대가 가장 낮았다. 그 말은 즉슨 40대랑 50대는 비교적 삶에 만족한다? 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40대와 50대가 삶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삶이 뭐 부쩍 특별히 편해지고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좀 알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살짝 쿵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CBBC 그 가톨릭 평화방송 행복을 여는 아침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40대와 50대보다 조금 더 깊으신 분들은 에헤 그래 너들 니들이 뭘 하냐 막 이러시는 거 아닐까. 아 조금 그래서 혼자 오프닝 읽다가 조금 빵 터지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대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결과래요. 더 좋으면 좋죠. 더 행복하면 다행이죠. 너무 좋죠. 4795님, 북디님, 가을이 익어갑니다. 항상 감사하며 오늘도 행여와 함께합니다. 7409님, 날 믿어주는 건 가족, 패밀리죠. 다둥이 요한님, 중년이 되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와 가족들도 소중하답니다. 라고. 우리도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아, 오빠라고 해야 되나? 아우스틱님, 저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더라도 아내와 아이들 것은 나눠지거나 제가 다 지고 싶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인생이 저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어도 힘든 짐은 제가 지고 싶네요. 물론 제 짐도 제가 져야지요. 하고 크, 찐 가족. 가족 그런가 봐요. 가족을 챙기게 되나 봐요. 중년이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해보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문 열겠습니다. 이서원

0: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민들레 프리스카님께서 60대인데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복디님이라고 하셨어요. 아, 얼마나 다행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행복하다고 하니까 중년에 접어든 아, 복디도 이제 중년에 중년에 접어든 복디도 후, 다행이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 덕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삼신홀딩스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디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아침 공기가 오늘도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이 11.9도, 대전은 10.1도, 광주 11.6도, 대구 10.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은 꼭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기는 하지만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하고 또 맑은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침과 저녁 후로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출근길, 퇴근길에 걸칠 수 있는 겉옷은 꼭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 문득 떠오르는 학창 시절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쌀쌀하니까 위에 옷 꼭 걸치고 나가 하는 엄마 목소리도 들려올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께는 어느 시절이 떠오를까? 아직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어리고 또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컸던 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할 이야기가 끝이 없었던 시절. 저는 아마 중학생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여러분들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중학생 시절 궁금합니다. 샵 1053으로 먼저 보내주세요. 한스밴드 오락실 듣고 올게요.

아직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어리고 또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제법 컸던 때 중학생 시절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심태윤 짝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뭉글뭉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놀이터에 이제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왔습니다. 마침 방방이는 중학생 형아 다섯 명이 신나게 뛰고 있었는데요. 꼬마가 형아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가운데서 콩 하고 점프를 합니다. 그 순간 형아들이 바깥으로 휙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해도 형아들은 기꺼이 튕겨나가줍니다. 아마 그날 그 꼬마는 자기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누가 요즘 중학생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꼬마 아이가 신나서 뛰는 모습이나 그 아이를 위해 기꺼이 날아가주는 형아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꼬마는 자기 힘이 센 줄 알았겠지만 그날 방방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아이를 웃게 해주려는 형아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꼬마아이가 뛸 때마다 트램폴린에서 풀쩍 뛰어 튕겨져 나가는 중학생 형아들 모습. 분명히 이 중학생들도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보기들의 중학생 시절도 궁금해요. 우리 중학생 때는 진짜 내가 다 큰 줄 알았었잖아요. 우죽했으면 중2병이라는 병도 생겼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애긴데, 그쵸? 우리 보기들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제 중학생이 계시다면 더 우대합니다. 북디 이모한테 저는 요즘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 현재 찐 중학생들의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자탄풍, 자전거 탄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5105님,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중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지금 6학년 6반인데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에 담임선생님 한 분 계시다가 중학교 들어서 각 과목별로 들어오는 선생님들 시스템이 너무 재밌었고요. 주말에 학교를 개방해서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었습니다. 공부도 했지만 친구들과 둘러앉아 사춘기 시절에 성적인 호기심으로 깔깔깔깔 호호호호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도 눈에 서네요. 그리워요 그 시절. 그쵸. 아 맞아. 이 시스템 되게 신기했어. 항상 담임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다가 갑자기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막 낯선 선생님들을 다 만나야 되고 이런 게 신기하기도 했고 교복, 저는 교복도 신기했거든요. 교복을 입고 아침에 뭔가 옷 고르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게 또 편리하긴 하잖아요. 뭐 개성이 없기는 하지만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옷 고르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저는 여중 출신이기 때문에 여중 여자 중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여자애들을 한 대 모아가지고 깔깔깔깔 호호호호 하는 것

0: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동네에 그쵸? 그 완전 동네 친구들이잖아요. 막 한 동네 친구들인데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뺑뺑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구의 친구들 진짜 좀 범위가 넓어진 거지. 내 친구들이 사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는 곳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약간 세상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랄까?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1618님, 중3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갔을 때 밤에 누가 가져왔는지 카세트에서 음악이 나오고 불을 끄고 야 춤추자 해서 처음으로 춤췄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저의 춤을 흉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이건 진짜 추억이다. 복디는 수학여행, 졸업여행도 6학년 때 이거 제가 얘기하면 또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제가 나이 얼마 정도 됐는지 다 아시니까 중학?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IMF가 아니 맞나? 98년도니까 그쵸? 그렇겠죠? 그때 해가지고 졸업여행을 못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도 뭐 무슨 이유로 여행을 못 가서 경주를 제가 다 커서 진짜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경주 수학여행 하면은 다들 그 학창시절을 떠올리시는데 저한테는 경주가 없습니다. 제 학창시절에는. 근데 경주로 수학여행 갔을 때 이런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밤새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았던 기억 이런 거 너무 부럽네요. 2214님, 저의 중학교 시절은 69년 70년대 초 시내버스비가 5원이었어요.
1: 오? 5원이요? 5원이요? 5원짜리도 있나요? 5원이요?
0: 5원이 없어서 몇 정거장을 1시간씩 걸어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기성회비로 몰래 사 먹고 남대문에 있는 자유극장도 여러 번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기성회비 안 난다고 수업 안 시키고 집에 돌려보내서 돈 가지고 와라.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1: 시내버스비 5원이요? 50원도 아니고 5원이요? 에? 5원 갖고 운행이 되나?
0: 0381님, 중학교 시절에는 좋은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합창대회요. 아 맞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1등 하려고 목숨을 걸었죠. 그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교정만 같이 걸어도 같이 수다만 떨어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해마다 교생 시집으로 오시던 교생 선생님들, 공부에 지쳐있을 때 조금은 풋풋한 언니의 모습 같고 오빠 같은 선생님들의 수업이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그 시절 중학교 시절은 감성 풍부한 추억이 많았어요. 아 맞아, 합창대회가 있었지. 합창대회, 우리도 합창대회 했거든요. 아 재밌었지. 그 맨날 뭐 쉬는 시간이거나 음악 시간이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시간에 재량 시간이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맨날 그 같이 교실에 서가지고 대형 맞춰가지고 연습하고 뭐 어떤 노래를 해야지 1등을 할까 뭐 이런 거 했었었잖아요. 아 맞아, 기억이 난다. 5032님, 버스에서 다른 학교 여학생 가방을 받아줬는데 졸다가 가방에 침을 좀 흘렸어요. 와 식은땀이 어쩌지 하며 정말 난감했는데 기억도 하기 싫은. 왜 받으셨어요? 유채줄리아님, 중학교 때 펜팔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구에게 편지를 주고 받고 우정을 키워가던 그 시절 생각하니 추억이 새록새록. 저는 펜팔은 안 했지만 친구랑 교환일기를 썼습니다. 교환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은 아직도 그 인별그램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막 우리 둘 다 뭐 이렇게 꽁냥꽁냥 막 그리고 쓰고 이런 거 되게 붙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랑 호흡이 잘 맞아서 교환일기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맨날 막 공부도 안 하고 그거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7654님, 저희 중학교 1학년 때는 92년도였는데 그때 대구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모교가 매스게임 참여 학교라서 잠시나마 열심히 연습했지만 그만 딴 생각으로 동작이 들려 전 아쉽게도 참여 못한 적도 있고요. 한 친구의 집이 아지트였는데 그 친구 집에 모여 전화번호부 책에 있는 번호를 몇 개 찍어서 집전화로 좀 젊은 남자의 목소리인 것 같으면 폰팅 하실래요?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직 그 친구들과 한 번씩 만나곤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게 있었지. 전화번호부가 있었지 옛날에는. 그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개인정보를 막 노출시킬 수가 있어 그땐. 공중전화 박스에도 전화번호부 전과같이 두꺼운 거 있지 않았나요? 진짜 깨알 글씨같이 써 있었고 제 기억에는 거기에 다 전화번호가 다 있었어. 오,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아찔하다. 0805님, 25년 넘게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중학교 때 만났어요. 이대로 쭉 40년, 50년 항상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8685님, 다 큰 줄 알고 첫사랑에 집중하던 풋내기 참 귀여운 시절이네요. 맞아, 이런 기억도 있구나. 3046님, 복디, 여중생 때 만난 짝꿍과 퇴직하고 아직까지 만나요. 서로서로 잘해주려고요. 친구는 깍쟁이거든요. 복디,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중학생 때 만난 짝꿍, 아직도 만난다고. 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은 또 내 일상이 바빠지고 또 일상이 멀어지면은 서로 막 그 교감할 수 있는 공통점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오래오래 연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군요. 다둥이 요한님께서는 아까 우리 한스밴드 오락실 이야기를 듣고 그 오락실 노래를 듣고 이 노래 들으면 눈물이 핑 돈다. 오래전 저런 시절이 있었죠. 갈 데가 없었던 암울한 가장이 잉잉이라고 한스밴드 오락실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4897님, 우리 집 큰딸 중학교 때 시내 종합학원 보내달라서 보냈어요. 봉고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했죠. 하루는 집에 올 시간인데도 안 오네요. 늦은 밤 내내 기다렸더니 와서 하는 말이 봉고차를 놓쳐서 늦었대요.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했더니 지금처럼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반장한테 연락해서 그 아빠가 데려다 줬어. 이게 말이냐고요. 사춘기도 좀 진하게 한다 싶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네요. 남의 집 부모님께는 민폐인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반장이랑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을까? 반장이랑 그리고 뭐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데려다줬으니까 뭐 또 나중에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이렇게 또 우리 4897님께서 반장 챙겨주시면 되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네, 그 친구가 분명히 반장한테 연락한 이유가 있어. 7601님, 나의 중학교는 그렇게 입고 싶던 교복은 아니고 잠바에 검정 바지였지만요. 60대를 맞이한 친구들 만날 생각에 날개를 달고 꿈이 이루어진 행복. 누구도 모르고 그때 친구들만 알 것입니다. 제주도 수학여행도 지금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수학여행 이야기도 나눠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버스에서 도와준답시고 여학생 가방 받았는데 그 위에 침 흘리신 분 503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45님, 중학생 때 보아씨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옷 리폼해서 보아씨 노래 발렌티로 학교 무대에서 춤추고 그랬네요. 추억이네요. 발렌티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양희 클라라님, 로사리아님들 축일 축하하며 가을 하늘을 한 번씩 올려보고 우리는 오늘도 내 짐에 무거워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음을 감사해 보기로 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내 짐에 무거워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음, 내가 해낼 수 있음에 감사하자. 복디도 이 다짐 한번 외쳐봐야 되겠는데요. 좋은 다짐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6551님, 복디님, 봉담성당 멋진 아빠 남편 김재민 바오르 생일 축하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대표 원 베로니카가 전합니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아,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날, 청명한 가을날 태어나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P 뿌요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진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여러분들의 다짐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3368님, 오늘도 중간고사 보낸 둘째 소연 미카엘라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내일이면 시험이 모두 끝나기에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내일이면 끝나요? 내일 목요일. 어머, 다행이다. 그래도 금요일날 연휴 때는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다행이다.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미카엘라 힘내요. 복디 이모도 같이 응원할게요. 4330님, 오늘 영양제 안 빼먹고 잘 챙겨 먹기로.

다짐합니다. 요새 체력도 너무 떨어지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인데 계속 바쁘고 정신도 없어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챙겨 먹고 힘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영양제 잘 챙겨 먹기 쉽지 않죠. 그쵸. 복디도 그래요. 복디는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챙겨 먹는 편이긴 한데 영양제는 사실 막 진짜 막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매일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꼭 잘 챙겨 드세요. 1174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니 뭐니 해도 교복이죠. 근데 저희는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교복이 다시 부활됐네요. 아마도 유일하게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가끔 교복이 입고 싶을 때가 있네요. 그때 그 풋풋함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다짐은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기예요. 힘!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기. 이게 체력이 받쳐줘야지 짜증이 안 나거든요. 영양제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4897님. 시아버지 제사 모시고 피곤한 아침. 얼굴도 못 봤는데 33년째 남편과 둘이서 오손도손 정성을 들였네요. 우리 남편의 수호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요. 남편분이 많이 고마워하시겠다. 그죠? 정말로 두 가정을, 이 가정을 잘 봐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790님. 오늘은 겨울잠 옷 꺼내기. 저의 미션입니다. 저녁은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반바지 추워서 다리에 닭살 돋아요. 나의 게으름아 물러가라.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다짐했는데 제가 아직 여름이불을 깔고 자거든요. 패드가 약간 여름 패드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동절기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꾸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979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으니 복디도 한번 오늘 기운 내서 에너지 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다짐 중에서 오늘의 지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영양제 안 빼먹고 잘 챙겨 다니겠다라고 다짐해주신 4330님께 선물 드립니다. 영양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으로는 백지영 내쉬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 홍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7: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8: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11: 볼!
12: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스피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037님, 복디 반가반가. 오늘도 흩날리는 꽃들 속에서 추억을 머금며 시작하는 수요일에 힘차게 행여와 들으러 왔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민들레 프리스카님께서는 천안으로 직장 생활하러 내려간 송 로사리아의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해 하시면서 꼭꼭 오늘 하루 행복해야 해, 사랑해 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4169님, 행복을 여는 아침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저의 또 행복입니다. 0989님, 남편분이 폐암을 선고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간호하기가 간병, 간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마음도 안 좋고 남편도 힘들고 보호자도 진짜 힘든 거 저는 환자여봤으니까 알고 있는데 0989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남편분이 우리 0989님의 간호를 분명히 속으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많이 감사해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남편분이 빨리 회복하기를 복디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7288님, 대전의 강경민 요한나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한테 만족하고 나를 칭찬하는 하루 보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기준에 그게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288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에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한국 비드랩, 아에르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박선주 귀로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아우, 가을하면 이 노래 들어야죠.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안녕이라는 말 해야지. 자, 복적복적의 가을이 아주 짙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무슨 말을 대신하실 수 있나요? 사랑한다 이 말하기는 조금 쑥스러워서 돌려 돌려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예를 들어 밥 먹었니? 아니면은 그냥 말도 없이 커피 한 잔을 쓱 갖다 준다거나.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은 못해도 무슨 말, 무슨 행동으로 보여주시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박선주 귀로 듣고 오겠습니다.

복작복작 박선주 귀로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도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들을 할 수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8911님, 사랑한다는 말은 말 못해도 자주 보러 갑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사구 하나님, 2006년 종강역 앞 술집에서 여자친구랑 술 먹으며 이 노래 들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정윤아, 잘 지내지? 정윤이 이거 듣고 있어야 될 텐디. 7544님, 이사구 하나님하고 7544님하고 같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아까 이사구 하나님께서는 정은아 잘 지내지? 라고 하셨는데 7544님께서는 전남친 애창곡이라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추억의 곡이긴 한데 제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돼지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애칭 맞겠죠? 하시면서 괄호 열고 전남친과 동일인 아님 주의 괄호 닫고 라고 아 사랑한다는 말을 돼지야 라고 하시는 분은 남편분 그리고 이 귀로를 잘 불러셨던 분은 전남친 같이 듣고 계신 거 아니겠죠? 9723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색한 것 같고 밥은 제때 꼭꼭 차려줍니다. 아 어색해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줘야지 알지. 그래야지 또 이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야지 이게 또 덜 무거우니까 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 건데 막 이 사랑한다는 말에 무게감을 엄청 두고 물론 그 깊이감은 있겠지만 또 그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은 뭔가 평생 그 얘기를 못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서 그게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자주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좀 쉽게 해야지 쉽게 듣고 쉽게 뱉는 것 같은데 아닌가? 3368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주말에 설거지, 아침 식사와 모든 식사, 빨래, 청소 등등 내가 다 맡아서 하는데 아내가 자전거 타러 가는 것은 좀 보내줬어요. 좋겠네요. 아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 제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집안일 다 하는데 아내는 자전거 타러 허락을 안 해줘요라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러 가겠다라고 하시면 되지. 뭐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뭐 돈이 들어, 뭐 힘이 들어. 5815님 사랑해라는 말이 가장 쉽다는 남편 20만 원을 선물로 주어서 여보 고맙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아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쉬워서 사랑해 하다가 이제 선물로 현금으로 딱 하고 시니까 사랑을 진짜 느끼시는구나. 9446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우리 남편 제가 김밥이 맛있다고 하니까 3일 내내 김밥만 싸줍니다. 그러니까 칭찬에 약하다니까 맛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3일 내내 주구장창 물릴 때까지 2037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미워한다는 말도 행동도 안 할게 매일 노래 가사로 주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님의 노력에 감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 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주제를 찾아내려는 각고의 노력 칭찬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작가님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진짜 머리 빠지실 거야 8897님 그만 먹으라고 말은 못해도 뚱돼지라고 놀리기는 하지요 이거 사랑 맞나요? 뚱돼지 귀여운 거겠죠? 0732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가을 전어 먹으러 가자고 말은 하겠습니다. 계절 음식, 제철 음식이 최고입니다.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가을 전어 같이 먹자, 제철 음식 챙겨주자 하는 게 이제 또 사랑이다. 오늘의 장어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어는요? 가을 전어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073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는요. 라떼처럼 윤건의 노래 듣고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콩나물대학교가 또 사기 오픈해가지고 제가 또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드윈 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나 콜라보로 만들었거든요.
0: 주제는 뭐였나요?
1: 음악 상담.
0: 우와.
1: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상담으로 또 해결해주는 그런 음악 상담을 새로 만들었죠.
0: 주로 어떤 상담들을 하게 되시나요?
1: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 네. 즉석에서 음악 피아노 연주를 해줘요.
0: 우와.
1: 그 위로를 받고 네. 위로받은 마음에 제가 그 사연에 대한 좋은 솔루션을 또 제안해주고
0: 우와.
1: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0: 음악 장르는 다양하게?
1: 네.
0: 오, 그렇군요.
1: 네.
0: 네, 오늘 감정식당 또 재미난 사연들이 많이 와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토크로는 비밀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익명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저희 아빠는 멋부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옷도 유행하는 스타일로 찾아 입으시고 머리 스타일도 보통의 아저씨들과는 많이 다르십니다. 물론 아빠가 자기 관리하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 학원으로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옷이며 신발이며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너무 멋을 내고 오신 거예요. 언뜻 보면 중년 연예인인가 싶을 정도로요. 친구들이 아빠를 보더니 너희 아빠 멋있다 하면서 웃는데 저는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고 놀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빠는 SNS로도 자신의 스타일을 찍어 올리며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보시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나 이 SNS를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엄마는 아주 연예인 나셨네 하면서 핀잔을 주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살짝 연예인병에 걸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빠에게 스타일을 좀 바꿔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자랑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아빠 멋쟁이라고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병 중에 제일 권장할 만한 병이 연예인병이에요.
0: 너무 연예인병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신을 가꿀 줄 알고.
1: 그렇죠. 우리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보죠. 진짜 문제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네. 문제가 아닐까?
1: 네. 브라질 삼바 축제 네. 가보셨나요?
0: 삼바!
1: 네, 삼바!
0: 아니요.
1: 아, 가보고 싶지 않나요?
0: 네. 경쾌한 뭐 그런 축제.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저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흥이 많은 민족.
0: 그쵸, 그쵸. 네,
1: 밝은 걸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연예인병을 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북유럽으로 가면 이 따님의 고민처럼 정말 좀 진지하고 좀 검은색, 회색 옷을 입고 철학자인 사람이 우대받겠지만 이태리나 그다음에 우리나 저 브라질에서는 밝은 사람, 명랑한 사람 그냥 까르페 디엠, 케세라 세라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노 프라블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그 옛날에 소피아 로렌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배우가 제가 어릴 때 주연한 영화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한테 해를 가리면 해바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0: 고개를 숙이겠죠?
1: 고개를 숙이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시들어버리겠죠?
1: 그렇죠. 오수진 해바라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도 햇살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살아요. 전 광합성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1: 그 햇살이 뭘까요? 사람들의 관심과 감탄이에요.
0: 그렇죠.
1: 네, 저도 해바라기거든요. 이서원 해바라기거든요. 우리 돌아가셨던 이군호 선생님도 해바라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었던 이동훈 교수님이 저한테 당신하고 이 사람 똑같아. 해바라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봐줘야 돼. 그런 거거든요.
0: 네.
1: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책을 12권인가 썼을 때 네. 선생님은 책을 한 50권 정도 쓰시고 저는 12권을 쓰는데 왜 이렇게 계속 쓸까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0: 모르겠네요.
1: 내 알아도 하려고 쓰는 거지.
0: 아, 맞죠. 맞죠.
1: 선생님의 내 심장을 줄게. 네. 이 책 왜 썼어?
0: 내 알아도 하려고 쓰는
1: 거지. 내 알아도 하려고 쓴 거지. 내가 이런 고생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마음 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런 내 알아도 하려고 쓴 거잖아요. 이게 다 정도 차이가 있지. 해바라기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해바라기는 관심과 인정이란 말이에요. 옷을 예쁜 걸 사는 것은 네. 거울에서

0: 선 내가 예쁘다는 걸 보면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1: 네.
0: 다른 사람들이 어머 하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가다가 한번 돌아보고
1: 네.
0: 감탄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참 용기 있어 대단해 아내가 가끔 당신 연예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지 않은 눈빛
1: 그렇죠 연예인 네. 그만큼 멋있다는 거니까 기분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하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하 씨가 그 런닝맨에 나왔을
1: 네.
0: 때
1: 네.
0: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자꾸 중간에 나오니까
1: 네.
0: 사람이 누가 그렇게 악플이 달렸대요. 넌 재미도 없는데 그만 나와라.
1: 아, 못됐어.
0: 네. 그 악플에 대해서 우리 복디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 너나 잘해.
0: 네. 그랬다가 큰일 났죠. 마음은 너나 잘해 하고 싶은데 하하 씨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오.
0: 너는 싫어하지만 저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계속 해야 돼요. 라고 쓰는 게 성숙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님한테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요, 아빠 계속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1: 있으니까요.
0: 더 많거든요. 더 많거든요. 이거 못 입고 맨날 단벌 신사로 와가지고 아빠 창피해 옷 다른 거 없어? 구더라도 다른 거 신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1: 그쵸.
0: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나 이러시겠어요. 이러다가요. 그 3대째 박진영 씨 나옵니다.
1: 아, 네, 더 파격적이네. 네,
0: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1: 네.
0: 할아버지가 정말 빼꾸도 신고
1: 와, 멋쟁이.
0: 예, 멋쟁이셨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참 자기나 가족에서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굉장히 그하고 반대 분위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박진영 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할아버지 곁으로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1: 네.
0: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 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1: 어.
0: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인생길이 서로 다르다. 아빠의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자주 했던 말이죠. 귀엽누.
1: 귀엽누.
0: 예, 아빠 그 나이 돼도 나이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1: 네.
0: 너무 귀엽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그 옷장에 문을 열고 아내가 기절한 적이 있거든요.
1: 왜요?
0: 무지개빛 슈트가 다 걸려 있었거든요.
1: 어, 맞죠, 맞죠. 무지개빛이죠.
0: 네, 오수진 아나운서님 1년 됐을 때 그때 우리 같이 할 때 색깔을 뭘로 했죠? 노란색으로 했나?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제가 온통 노란색 옷을 입고 왔었잖아요.
1: 네.
0: 그거 전부 다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연예인 옷 맞추는 데 가서 구두까지 다 색깔 맞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내는 기절했지만 옷을 갖다 버리지 않았다.
1: 어.
0: 아, 너희 아빠 못 말려. 그러면서 옷장을 한 번씩 보고 웃는단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귀여울 망정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1: 그쵸.
0: 그냥 아빠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계속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딸 별로 안 좋아해도 좋아하는 딸 친구들도 있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SNS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잖아요.
0: 그럼요.
1: SNS에서 누군가가
0: 안 아프시고
1: 그러니까.
0: 열정, 정열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태리가 더 어울리는 아빠고 브라질가 더 어울리는 아빠고 언제 돈 많이 보시면 아빠랑 브라질 삼바 축제 한번 가시죠.
1: 삼바.
0: 삼바. 네.
1: 어,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놀림받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했던 따님이
0: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문제가 아니라
1: 문자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감정 퀴즈 내드릴까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0: 이것은 영과 포티를 합친 말로 젊은 감각과 자기관리를 즐기는 40대를 뜻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1: 1번 아,
0: 욜로
1: 2번
0: 영포티
1: 3번
0: X세대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듣고 올게요.

0: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서로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알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서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인데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맥주 한잔하면서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얘기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와인을 공부한다면서 비싼 와인을 찾아다니고요. 얼마 전에는 명품 가방을 샀다면서 자랑을 하는데요. 물론 자기 돈으로 무엇을 사든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예전의 친구와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말투나 행동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했어요. 마치 갑자기 자신이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도 된 듯 굴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솔직히 불편하고요. 가끔은 이게 말로만 듣던 허언증인가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꼴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친구가 새로운 삶을 즐기는 거라면 같이 즐거워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형편에 비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저러다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가도 내가 괜히 질투한다고 여기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 인생이니 그냥 모른 척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이기 네.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 뭐 작은 변화인지 큰 변화인지 어쨌든 변화를 네.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
1: 네.
0: 어떨까요?
1: 지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0: 네.
1: 정말 골든타임에 보내주셨어요.
0: 오, 왜요?
1: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30년 우정이 끝나버립니다.
0: 오, 얘기 안 하기 잘했다.
1: 네, 100번 잘하신 거죠.
0: 오, 네네.
1: 우리 솔직이라는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 마음에 맞아. 상처를 입힙니까?
0: 맞아.
1: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솔직이라고 얘기하고요.
0: 네.
1: 상대 마음이 다치지 않게 얘기하는 걸 진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0: 오.
1: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는데
0: 네.
1: 누구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내 주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주제에 이런 주제가 아니라 주제어, 뭐 수로 이럴 때 나의 주제, 나의 인생 주제, 나의 인생 주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소박한 나눔을 친구와 평생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올바른 태도이죠.
0: 네.
1: 사람들과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뭐 시대 흉도 보고
0: 네.
1: 흉어물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삶의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그 방식만이 좋은 방식이냐. 그렇죠? 복디님.
0: 네.
1: 그 댁에 가보면 주방이 있잖아요.
0: 네.
1: 주방에 가면 칼이 몇 개 있나요?
0: 칼 세 개요.
1: 예, 하나 가지고 다 쓰시지 왜 세 개를 쓰십니까?
0: 용도가 다 다르니까요. 하나는 뭐 육류. 하나는 과일.
1: 그렇죠.
0: 하나는 야채. 뭐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1: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빠밤입니다.
0: 네.
1: 지금 친구는 칼 하나로 인생을 다 살려고 하잖아요. 다른 친구가 다른 칼을 하나 쓱 드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러다가 거들나지 이러면서 다른 칼 쓰는 게 솔직히 싫은 거예요.
0: 그냥 부러운 거지.
1: 예. 부러우면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날 떠날까 봐.
0: 아, 달라진 친구의 모습을
1: 예,
0: 보며.
1: 지금 약간 꺼들먹거리기 시작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와인바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하고 소원해질 거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
1: 나하고 소박한 이야기가 시시해질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30년 우정이 여기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왜 박진영 씨 노래 중에 날 떠나지마.
0: 오늘 네. 박진영 씨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1: 두 번이나 나오네요.
0: 네.
1: 날 떠나지마 하는 마음이 내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여, 컴백홈, 다시 돌아와.
0: 돌아와.
1: 소박한 너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0: 네?
1: 기분이 어때요? 뭔가
0: 설레.
1: 설레죠. 그래서 내가 그 여러 암투병이나 이게서 나은 다음에 새롭게 배운 게 있었잖아요. 뭐 다리 찢기라든지.
0: 아,
1: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0: 너무 신났어.
1: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보면 열려라 참깨 그러잖아요.
0: 네.
1: 그리고 열려라 참깨 그런 바위 문이 열리고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게 네. 새로운 동네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얼마나 그게 대단해 보여요. 와인 바의 세계는 네.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0: 그렇죠.
1: 지난주에 저희 이제 막 20대 된 아들이 네. 엄마 아빠랑 친구들 가는데 자기가 먼저 엄마 아빠랑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갔더니

0: 저희 부부가 네. 거기 오신 분들 평균 연령을 확 내려줬어요.
1: 오,
0: 확 올려줬어.
1: 아, 확 올려줬어. 젊은이들이 찾는 네. 곳이었구나. 네네네.
0: 재즈바였어요. 강남에 재즈바에 갔는데 그 뭐 30년 동안 재즈 노래를 했다면서 색소폰도 불고 막 피아노도 하고 즉석에서 연주하는데 네네. 뭐 오텀 리브스 뭐 이런 노래를 맞아요. 재즈로 부르는데 우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데 저희 부부는 신세계였거든요.
1: 얼마나 재밌으셨을까?
0: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꺼들먹거려지게 되더라고. 와가지고
1: 교수님께서?
0: 예, 제 친구나 지인한테 재즈바 가봤어?
1: 뭐 우리 이렇게. 아들이.
0: 그렇지. 아들 얘기는 빼고 재즈바 가봤어? 그러면서 아내하고 그랬거든요. 한 번씩 여기 오자.
1: 그쵸.
0: 근데 거기 왔더니 공연팀들이 매일 다른 거예요. 네. 언제든지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도 우리 뭐 안주 하나에 와인 두 잔 시키면 감당할 만한데 공연비 조금 보고 네. 우리 몇 달에 한 번은 오자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한테 아내가 얘기하면 거들먹거리기는 그러면서 저러 거들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걸 몇 분 한다고.
0: 그러니까 그게 부러움이라는 거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 친구가 하니까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러움과 두려움이 괜히 내가 그런데 상대가 그렇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죠. 주제도 모르고 저러다가 거들나지.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또 다른 가능성 하나를 얘기해 볼까요? 친구는 왜 이 소소한 데 머물지 와인을 배우러 가고 뭐 저처럼 재즈바를 가고 이런 걸로 그쪽을 찾게 됐을까요?
1: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 아닐까요?
0: 그건 굉장히 좋게 본 거고요.
1: 아.
0: 혹은 뭔가 허한 게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내가 알기 전에는 자녀 문제라든지
1: 그쵸.
0: 혹은 시어머니 문제라든지 남편 문제라든지 그냥 소소한 나눔만으로 풀 수 없는 허함이 있어서 좀 더 큰 것을 찾으러 새로운 세계로 간 거 아닐까요? 뭐 댄스를 배우러 간다든지. 뭔가 새로운 자극과 활력소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솔직하게 주제 넘고 너 거덜날 수도 있고 걱정된다고 이야기하면 친구가 그거를 알고나 이야기해 라는 마음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복디님의 인별그램을 요즘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춤추고 맛있는 데 가서 먹고 그다음에 주위에는 전부 미녀들이 함께 있고 전부 옷을 너무나 맵시 있게 패셔너블하게 입고 있는 걸 보면 와 럭셔리하고 노블하고 즐겁고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복디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아니 뭐 재밌게 살면 좋잖아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있는 건데.
0: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돈 협찬 받은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방송 열심히 해서 번 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 돈 내가 쓰잖아요.
1: 네네.
0: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1: 네.
0: 더구나 요즘은 책까지 냈으니까
1: 네네.
0: 축하 모임이 또 많아지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이상한 데가 아니라 되게 맛있게 하고 분위기 있는 집을 알아. 돈도 있어. 친구들도 같이 가길 원해. 근데 왜 안 가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죠? 그게 새로운 문화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정말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은 요즘 삶 아닌가요?
1: 그렇죠.
0: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도 해 끼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찾아서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와인을 마시러 가면 또 그 격에 맞는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들이 이제 그 대학에 복학하게 되면
1: 네.
0: 그 대학의 커리큘럼에 와인학 개론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듣겠다고. 한 학기 동안 와인의 역사, 와인의 종류, 마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다시 그걸 배우고 오면 방학 때 돌아오면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 엄마 아빠랑 와인 마시러 가자. 멋있잖아요.
1: 너무 멋있다.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다양한 거 배워라.
1: 네.
0: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승마학 개론도 배우고 골프학 개론도 배우고 그래 돈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렇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그죠?
1: 네.
0: 그다음에 또 여행학 개론도 배우고 삶은 도전이고 도전석에서 즐기는 거다. 브라보 유 라이프라는 걸로 친구가 되고 있으면 네. 두 가지 경우 다 하나는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더 큰 기쁨의 세계로 나가니까 축하해 주고 근데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면 위안해 주고 더 열심히 배워라. 그러면서 한 번은요. 나도 와인 배우는데 한번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친구가 이렇게 저는 질문하는 걸 가장 권하고 싶어요. 와인 배우니까 뭐가 좋아? 그렇죠?
1: 그렇죠.
0: 선생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뭐가 좋아요?
1: 인생이 즐거워요. 네, 뭐 제가 막 일 안 하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일하면서 지칠 때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네. 맛있는 거 먹고 좀 스트레스 풀고 또 그러면은 분명히 다음에 찾아올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0: 방송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1: 그렇죠.
0: 결국은 청취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트레스에서 프리 자유로워지고
1: 그러니까.
0: 내가 즐거워져야 그 기운으로 네. 조금 늦게 잤다고 해도 새벽 일찍 와가지고 어제 그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서 우스운 마음이 들면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잘할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바깥의 행사도 사회 볼 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길은 다양하다.
1: 다양하다.
0: 그 다양한 길을 찾을 때 축하해줘야 된다.
1: 그렇다.
0: 만약 허해서 그렇다면 위로해줘야 된다. 이것이 제 빠밤입니다.
1: 빠밤.
0: 네.
1: 자, 이것은 영과 포티를 합친 말로 젊은 감각과 관리를 즐기는 40대를 뜻하는 신조어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보기 한 번만 알려주세요. 1번
0: 욜로,
1: 2번
0: 영포티,
1: 3번
0: X세대.
1: 계속해서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의 그냥

0: 스페비시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렸는데요. 9077님 옷잘 입고 멋쟁이들 보면 보기 좋습니다. 딸들은 저에게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네요. 옷 잘 입고 멋쟁이가 되고 싶은데 센스가 없어요. 아까 사연자랑 반대가 되는 거죠.
1: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0: 그러니까요. 딸들은 아 엄마 옷 좀 좀 잘 입어봐. 그렇죠. 막 이러는데 나는 오히려 센스가 없어서 잘 입고 싶다. 라는 문자가 왔어요. 네. 사연자님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1: 맞습니다.
0: 요즘 우울하게 다운됐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 업되네요. 감사합니다. 6809님.
1: 아, 기쁩니다.
0: 4897님께서는 요즘 같은 개성시대 젊게 삽시다. 교수님께서는 젊게 사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멋있게 사는 거죠. 멋있게 사는 거 저는 3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 자기 이름 빈틈없이 해야 돼요.
0: 자기 이름 빈틈없이.
1: 네, 자기 일을 어설프게 하면 네. 멋있지 않아요.
0: 네네.
1: 방송 완벽하게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엉성하게 해야 돼요.
0: 느슨하게
1: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옷을 잘 입는다. 혹은 뭔가 새로운 걸 한다 해서 독특한 개성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있을 때 멋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길.
0: 즐겁게 사는 길.
1: 해피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0: 명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린 감정 퀴즈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네, 2번 영포티입니다.
0: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멋있게 삽시다.
0: 멋있게 삽시다.
1: 네.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교수님. C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양다일 이해 준비했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1: 합의 내근
2: 시작되는 하루에 눈을 뜨면 TV 속 웃고 있는 사람들이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9: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0: 하느님 감사합니다.
8: 10월 전교의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